0: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할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예.
1: 그러면 these sunglasses예요.
0: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unglass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1: 네.
0: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0: 그렇죠.
1: 네, 그런
0: 근데
1: 생각해요,
0: 영어에서는
1: 저는.
0: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알두
1: 맞아요.
0: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1: 네네네.
0: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Try.
0: Try.
1: 예.
0: 오케이.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on.
0: 덩어리입니다.
1: Yes.
0: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0: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0: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1: 네.
0: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1: Put on.
0: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Oh, I'm putting on my shirt. 이런
1: Yes.
0: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던가.
1: 네.
0: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0: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1: 오.
0: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0: try
1: on.
0: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0: 시도하다.
1: 네.
0: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한
1: 네.
0: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0: 맞아요. 그래서
1: 거군요.
0: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1: 네.
0: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그래서 한
1: 에헤.
0: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1: 근데
0: 걸까요?
1: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0: 네.
1: throw는 뭔가 걸치는 느낌?
0: 맞아요.
1: 오.
0: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1: 예.
0: 던지는 거죠. throw가.
1: 예.
0: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1: 아.
0: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재킷
1: 아.
0: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네,
1: 예.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니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So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 보다.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Try it
0: Try
1: on.
0: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0: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0: try
1: 그래요?
0: this skirt
1: Skirt on.
0: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0: The
1: the scarf.
0: scarf. I tried
1: Yes.
0: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Okay?
1: Yes.
0: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is skirt.
0: Oh, I tried on the scarf.
3: I tried on the scarf.

0: have.
1: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네. 대명사는 try과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0: Can I try it on?
1: Try it on?
0: Yes.
1: This면요.
0: Can I try this on?
1: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0: 네.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0: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1: 맞아요.
0: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1: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0: yes.
1: 막상 오 맞네요. Okay.
0: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1: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네. 좋아요.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0: 네.
1: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이에 강하게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0: certainly, certainly.
1: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0: 네.
1: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 쓸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0: 예.
1: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0: Came, come.
1: 아, come.
0: 네.
1: 그 다음에?
0: In.
1: In.
0: Come in.
1: In이 뭐예요?
0: 안으로.
1: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어,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0: 그쵸,
1: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0: This model
1: just
0: come in. Just came in.
1: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0: When did you come in?
1: 그거는 너는 언제 들어왔냐죠.
0: 아, 그러네요.
1: 그게 언제 들어왔냐.
0: When did it come in?
1: 그렇죠.
0: 아.
1: When did it come in? I
0: yes.
1: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0: 네.
1: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0: 오케이,
1: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0: This model just ca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0: 네.
1: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0: 새로운 영화가.
1: 그 영화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0: come out.
1: Okay, so the movie wow. just came out.
0: Yes.
1: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0: Mm-hmm.
1: they just came in.
0: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kay,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0: 맞아.
1: 이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0: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1: 아.
0: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1: 그렇죠.
0: 있거든요.

0: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1: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0: Yes.
1: Okay,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Yeah.
1: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쵸?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 데 많이
0: 맞아요.
1: 쓰게 되죠. 스타일.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0: 쌍디귿으로.
1: 그쵸?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 스타일.
0: Style, style.
1: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0: Something
1: in
0: in
1: 어떤 색상. 네.
0: 아하
1: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0: 네
1: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We have it.
1: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0: We have it in black.
1: 그쵸? We have it in black.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0: 네.
1: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0: Do
1: 초록색으로.
0: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In green?
0: Yes.
1: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0: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1: 그렇죠.
0: Yes.
1: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0: We have it in black.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0: 네.
1: 바로,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0: Oh, we don't have it in yellow.
1: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0: 와우.
1: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0: 코스메틱부터
1: 그럼요.
0: 패션 아이템도 진짜
1: 그쵸. 그래서
0: 많이들
1: 실제로
0: 좋아하시죠.
1: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0: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을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1: 맞아요.
0: 알더라고요.
1: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0: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1: 네.
0: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1: 그럼.
0: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1: 맞아요.
0: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1: 너무 좋아요.
0: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1: 너무
0: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0: 진짜
1: 때마다 멀리서
0: 감사합니다.
1: 약간 뿅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0: 네.
1: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0: Yes.
1: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0: 오.
1: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0: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1: 네.
0: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go and
1: 맞아요.
0: something.
1: 가서 뭐
0: 그쵸?
1: 하겠다.
0: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1: 이거 헷갈리죠?
0: 네.
1: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0: 저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1: 맞아요.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0: 그러니까
1: You might have
0: 이거가
1: one. 오, 좋아요.
0: 이상해요.
1: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0: 예.
1: 그 바지도 그렇고요.
0: 예.
1: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한
0: 하나의 면으로. 바지가 면.
1: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
0: 아,
1: 쓰면 면을 만들기 좀
0: 선글라스도요?
1: 힘들죠?
0: 하나의 물건.
1: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한
0: 한 묶음. 한
1: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0: 쌍. 아.
1: You know what it is?
0: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1: 네.
0: 트윈.
1: 그냥 제가 답을 열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0: 한상,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yes.
1: pair of glass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1: 그죠. 네.
0: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it.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might의 동사 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1: 아, 얘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요.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그런 역사가 없네요.
0: 그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을
1: 강하게. 올라가면.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1: 우후.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아,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거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1: Mm-hmm.
0: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0: can. They just came in.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2: Ne,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3: Try on this skirt.
2: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3: 네. I tried on
2: the
3: scarf.
2: Scarf. I tried on the scarf. Mm-hmm.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3: Yes.
2: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3: We have it in black.
2: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3: yes.
2: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3: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2: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3: 그래요?
2: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3: I like the style.
2: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3: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선글라스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3: 네.
2: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5: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4: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5: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7: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6: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7: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6: Okay.
2: Great job.
3: Wow.
2: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2: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구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친구랑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괜시리 크게 웃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친구는 꽈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네요. 야, 너도 말 좀 해. 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I try hard to break the strange moo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ow does it feel? Oh, your skin looks hydrated. It's because I covered your whole face.
2: Thanks to you, my skin feels better already. But why are you doing the mask? Do you have a blind date too?
1: Oh, I don't care for blind dates. It's so awkward.
2: Yeah, it's awkward on the first dat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1: How do you do that?
2: Well, I start by asking questions nonstop.
1: like a talk show host?
2: If you keep asking questions, you'll eventually find something in common.
1: Aha! Uh-huh. That's how you keep the conversation going.
2: Yeah. If you do that, you and your date will feel more comfortable.
1: Wow! You're the blind date expert!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2: Christine, why must you always bring up a sore spot?
1: Calm down, Kevin. The cucumber slices are all falling off.
3: 먹어야지.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람들 모여있는 어색한 자리 가면 분위기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서서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대화와 약간의 작은 웃음이 막 이어지면서 어색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어색함을 깨는 케빈만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우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벌써 skin looks hydrated. Hydrated가 이렇게 촉촉한 거거든요. 피부가 벌써 촉촉해 보입니다. 그죠? 아유, 네 덕분에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잠깐만요. 크리스틴은 왜 우이 마사지 하죠? 케빈은 데이트를 하니까 하는데 혹시 크리스틴도 데이트 있는 거 아니야?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I don't care for blind dates. 나는 소개팅에는 관심 없어 라고 딱 선을 긋네요. 자, care for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 좋아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like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care for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거 별로 안 좋아해. I don't care for swee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차좀 드시겠어요? 상대방의 마음,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알수 있잖아요. Would you care for some tea?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like 대신에 care for도 함께 공부하고 또 사용해 보세요. 자기는요, 이 소개팅은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싫대요. It's so awkward. Awkward가 어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처음에는 다 어색하지. 그래서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나는 아주 노력한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입니다. break the ice 잘 봐주세요. I, 나는 work, 노력하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really hard,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to break는 깨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the ice, 그 얼음입니다. break the ice가 얼음을 깨다라는 거지만 이건 비유죠. 어색한 분위기를 얼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걸 break the ice라고 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 볼게요.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어색한 분위기를 깰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계속해서 non-stop 계속해서 질문을 한대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은 you'll eventually find something in common. 이러다 보면은 뭔가 공통점 하나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지. 공통점이라고 할때 쓰는 말 in common입니다. 공동으로 공통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고요. We have a lot in common 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뜻. 반대로 they have nothing in common 이라고 하면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구나. 또 이제 보니까 소개팅 엑스퍼트, 전문가다. 근데 이상하다.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그런데 왜 여자친구가 없지? 라고 크리스틴이 케빈을 놀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사용된 표현 how come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 뭐뭐인 거지? 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How come you don't remember her? 아니, 어떻게 너 그녀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How come it doesn't work? 아니,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아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이렇게요. 문맥에 맞게 사용해 보면 좋겠죠. 그 말을 들은 케빈이 막 발끈하면서 일어나서 아니, sore spot을 꼭 이렇게 찔러야 되겠어? 아픈 곳을 찔러야 되겠어? 그래서 오이를 막 던지면서 크리스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길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Break the ice가 핵심이었죠? 자, 이렇게 뭔가 어색함에 대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어색해.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말 그대로 하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어색하겠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만 빼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인가 봐요. 나 너무 어색해. 어떡해요?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그런가 하면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야, 뭐라도 말좀 해봐. 이런 말 하죠.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여요. 야, 말좀 해봐. 어떡해요?
Say something. Say something. Great. 이번 시간에는 어색한 분위기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awkward한 그 상황에서 break the ice, 그걸 깬다는 표현. 그리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재미난 표현들이 있었죠. 꼭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갑자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꼭 알아둬야 할 유용한 영어 발음 법칙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우리 또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Excuse. Excuse me, you dropped this. Explain. I'll explain it to you later. Experience. It was a great experience.
0: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늘 단어들 좀 뭔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따가 같이 천천히 뜻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공통점 바로 눈에 띄죠? 첫 번째 이 시작이요. 다 EX로 이루어져 있네요. EX로 시작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그 학습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EX로 시작할 때 발음이 이렇게 날 때도 있고 저렇게 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X로 나는 경우예요. X.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X. 오케이. 바로 한번 단어들에 하나씩 적용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Excuse라는 단어죠. EX 부분 어떻게 발음된다? X, X 이렇게요. Excuse라고 하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주다라는 기본적인 뜻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Excuse me. 저를 용서해주세요. 즉, 제가 좀 실례할게요 라는 거겠죠. Excuse me. 이거 발음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아주아주 많이 하는 말이니까요. Excuse me. 그리고 You dropped this 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례합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워주면서 하는 말이죠. Excuse me. You dropped this.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단어. 자, 이것도요. EX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X 기억하면 되겠죠? Explain. 자, 이 단어는요. 설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Explain. 예문 볼까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I'll explain it to you later. 내가 나중에 너한테 explain. 다 설명해 줄게. Explain이란 단어는요. 발음도 오늘 중요하지만요.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bout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Anyway, explain. 발음 어렵지 않고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 이거 좀 별표. 발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앞부분 X로 시작을 하고요. X 다음에 P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B, experience. 이것까지 기억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경험 또는 경험하다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0: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It was a great experience. It was a great experience. 자, 그래서 EX 어떻게 발음한다? 오늘은 X로 발음한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와 문장들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발음 확실하게 익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어, excuse. Excuse me 기억하면 되는 단어죠. 앞부분 x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x 해주고 excuse 길게 끌어주면 됩니다. 듣고 따라해주세요. Excuse. 잘했어요. One more time. Excuse. Good job.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건 뜻도 여러분 기억하죠? 설명하다, 뭔가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X로 시작합니다. EX 어렵지 않아요. X. Explain. Explain. Okay. 듣고 따라해 주세요. Explain. 한 번 더요. Explain.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일단 X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어가 좀 길고 발음이 어려워서요. 천천히 해볼게요. 경험이란 단어죠. Experienc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 폐 아니고요. B, B에 가깝게. Experience.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Experience. 네, 섬세하게 조금 천천히 one more time. Experience. 그렇죠, great. 강세도 지켜서요. 자, 그럼 이 x 단어들 다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실례합니다. 이걸 떨어뜨리셨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이나 휴대폰 떨어뜨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Excuse me, excuse me, you dropped this. 갈게요. Excuse me, you dropped this. You dropped this. Great. One more time. Excuse me, you dropped this. Drop this. Good job. 여러분 차례 말 크게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I'll X로 시작하죠? Explain it to you later. Explain, 설명하다. 그런데 I'll explain about it to you 아니고요. About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이 단어 기억할 때 포함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 갑니다. I'll explain it to you later. Later, one more time. I'll explain it to you later. Later, good job. 마지막 문장.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Experience. 이렇게 갈게요. 바로 갑니다. It was a great experience. Experience. Wonderful. One more time. It was a great experience. Experience.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이 EX 단어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 음성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Excuse. Excuse. Excuse me, you dropped this. Excuse me, you dropped this. Explain. Explain. I'll explain it to you later. I'll explain it to you later. Experience. Experience. It was a great experience.

0: was a great experience.
1: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더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곧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tand. S-T-A-N-D. Stand. Stand. Take. T-A-K-E. Take. Take. Win. W-I-N. Win. Win.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things we do, 행동 1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란 뜻이죠. 우리는 평소에 어떤 액션들을 할까요? Let's learn together. 첫 번째는 stand, 일어서다 또는 서 있다란 뜻이에요. Look,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 있네요. Stand. 그 다음은 take,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란 뜻이에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죠? Wow, can I have some presents? 그 다음은 win, 이기다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이기면 아주 뿌듯하잖아요. Win.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일어서다, 서 있다, stand. 잘했어요. 끝에 d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Stand. Very good.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Take. One more time. A 발음 내보세요. Take. Good job. 이기다, win. 짧은 단어죠? Win.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tand. Stand. Take. Take. Win. Win.
0: Okay,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Do not stand during class. 수업 시간에 일어서지 마세요. 맞아요. You have to sit down on your chair. 자, do not. 무엇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몇 번 나왔었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Do not stand during class. 잘했어요? Take your umbrella today.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가. Why? Because it's raining. 비가 오니까요. Take 무엇을 가지고 가 또는 사람을 데리고 가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같이 말해 봐요. Take your umbrella today. Good job. Okay, next. Did you win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에서 이겼니? 이기면 아주 상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Win, 이기다 라는 뜻이었죠. 이겼니? 문장으로 할 때 아니면 질문으로 할 때 Did you win?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Did you win the soccer game? Excellent. Okay, now let's move on and learn some more new words.
1: Lose. L-O-S-E. Lose. Lose. Hold. H-O-L-D. Hold. Hold. Become. B-E-C-O-M-E. Become. Become.
0: Our next word is lose. 잃어버리다 또는 지다란 뜻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win, 이기다 배웠죠?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lose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은 hold, 잡다 또는 들다 라는 뜻이에요. He is holding a guitar. Hold. Next, become 뭐뭐가 되다 아니면 뭐뭐해지다. 예를 들어서 해가 질때 it's becoming darker. 어두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써도 돼요. become.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봐요. 잃어버리다, 지다. lose. 끝에 S 발음을 Z 발음이랑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lose. That's right. 잡다, 들다, hold. 친구들, O 발음을 해보세요. hold. 잘하는데요? 뭐뭇이 되다, 뭐뭇해지다, become. come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become.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ose, lose. Hold, hold. Become, become.
0: 다음 예문은요. How did you lose your cell phone? 어떻게 너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니? Uh-oh, you have to find it. 친구들, 잃어버리다는 lose였죠. 그리고 휴대폰은 영어로 handphone이 아니에요. cellphone이에요. 알겠죠? Now it's your turn. How did you lose your cell phone? Very good. Next. Hold my hand when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널 때내 손을 잡아. 친구들,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도 hold 쓰고요. 손을 잡을 때도 hold your hand. 이렇게 써요. 아주 스윗하죠?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Hold my hand when crossing the street. Excellent. Okay, now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He wants to become a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한다. 뭐뭐해진다. become 나왔죠. 친구들, 무엇무엇이 되고 싶다도 become이에요. 여러분은 what do you want to become? 뭐가 되고 싶나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nts to become a police officer. 와,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Excellent. Okay,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tand, stand. Take, take. Win, win. Lose, lose. Hold, hold. Become, become.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job! My pie!
1: My camera!
2: My trash can!

0: Unit 3. C. Let's go. Phonics chant C. K, k, k. K, cat.
1: K, cat.
0: K, car.
1: K, car.
0: K, clock.
1: K, clock.
0: K, crayon.
1: K, crayon.
0: K, candy.
1: K, candy.
0: K, cookie.
1: K, cooki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리 친구가 있을지 여러분,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배울 세 번째 알파벳 바로 C예요. C. C. 어? 그런데 C가 두 개가 있네요. 네, 하나는 큰 대문자 C예요. Big C.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C예요. Small C. 둘 다 같은 C고 같은 K. 소리가 나요. 써니를 들어보세요. 크 크 친구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크 크 크 그럼 C로 시작한 단어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단어 바로 냐옹 하고 귀엽게 우는 고양이인데요. 고양이도 크 로 시작해요. 들어보세요. cat cat cat very good. C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예요. 네, 자동차 영어로 car car car. Excellent! C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똑딱똑딱 시계인데요. 시계 영어로 clock. clock. clock. Very good!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아주 알록달록한 크레용을 쓰죠? 크레용도 크로 시작해요. 크레용 영어로 crayon, crayon, crayon. 너무 잘했어요. C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바로 candy예요. 우리가 달달해서 먹을 때 기분이 아주 좋은 candy. 영어로 candy, candy, candy. 너무 잘했어요. 크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동그랗고 이것도 달달해요. 네, 쿠키, 과자예요. 과자 영어로 쿠키, 쿠키, 쿠키. 와우, 이렇게 C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와 함께 우리가 배운 단어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0: Let's go! Phonics chant C. K, k, k. K, cat.
1: K, cat.
0: K, car.
1: K, car.
0: K, clock.
1: K, clock.
0: K, crayon.
1: K, crayon.
0: K, candy.
1: K, candy.
0: K, cookie.
1: Cookie.
2: 너무 잘했어요. 오늘 배운 C로 시작한 단어 그럼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여러분, 우리 친구 로그니요. 오늘 세 번째 알파벳 C를 배웠는데요. 로그, 우리 큰 대문자 C 뭐라고 하죠?
1: Big C.
2: 네, Big C. 그리고 작은 C는 뭐라고 해요?
1: Small C.
2: 네, 아주 작은 Small C예요. And Logan, 우리 C는 크 소리 나는데 Logan, 우리 크 소리 세 번 한번 말해주세요.
1: 크크크.
2: 네, C는요 크 소리가 나요. 그럼 친구들, 우리 배운 첫 번째 단어, 이것은
1: 미야오
2: 하고 우는 고양이, 크크 cat 고양인데요. Logan, let's say it three times. 시작.
1: 크크 cat, 크크 cat, 크크 cat.
2: Very good. 자동차 영어로는요 car예요.
1: Car.
2: 그, 네, 그래서 우리 Logan이 크크 car를 세 번 말해줄 거예요.
1: 크크 car, 크크 car. 그 car.
2: Very good.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똑딱똑딱 이거를 clock으로 배웠어요. 그 clock 이거를 세 번 말해주세요.
1: 그 clock, 그 clock, 그 clock.
2: Very good.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크레용을 쓰는데요. 아까 써니가 그 크레이언으로 알려줬어요. 우리 로그 세 번 한번 말해주세요.
1: 크크 크레이언, 크크 크레이언, 크크 크레이언.
2: Very good. 우리가 맛있게 먹는 캔디인데요. 초콜릿 젤리 이거를 크크 캔디라고 하는데.
1: 캔디.
2: 네, 자 크크 캔디.
1: 크크 캔디, 크크 캔디. 크크 캔디.
2: Very good.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동그란 거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쿠키예요. 쿠키도
1: 쿠키.
2: 크크 쿠키.
1: 크크 쿠키. 크크 쿠키. 크크 쿠키.
2: Excellent. Wow. 크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다니. 이제 우리 로그과 함께 신나게 노래로 큰 소리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hant C. K k k. K cat.
1: K cat.
0: K car.
1: K car.
0: K clock.
1: K clock.
0: K crayon.
1: K crayon.
0: K candy.
1: K candy.
0: K cookie.
1: K cookie.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3: Let's learn words that begin with the letter N. Notebook, net, nest, and noodles start with the letter N. Are you ready? N, N, N. Green, green. Gray, gray. Light green, light green. Notebook starts with the letter N. Notebook, notebook. Gray, gray.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공손한 표현을 배워야 되겠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공손한 표현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that friend is solving math problems. 우리 저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But look at her face. 얼굴을 봐봐요. Oh, she doesn't look happy. 별로 그렇게 잘 안 풀리고 있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누군가가 와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와줘. 너무 좋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런 말 하고 싶죠? That is the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자,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2: What are you doing?
1: I'm packing.
2: May I help you?
1: Oh, could you?
2: Of cours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hat으로 질문이 시작했다.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So doing은 우리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What are you doing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근데 do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를 넣어서 질문을 하면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eat에 ing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잘했어요. Watch는 보다라는 뜻인데 좀 긴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할 때 watch를 쓴다고 그랬죠. 뭘 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watch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요?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make는 원래 M-A-K-E 이로 끝나죠. 만들다. 그런데 이로 끝나는 단어들은 ing 만들어줄 때 이를 생략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뭘 읽고 있어요? 읽다는 read죠.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이렇게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답은 I'm packing 이라고 했죠. Pack는 짐을 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는 말이죠. 역시 ing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I'm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 행동을 나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되죠.

0: 알겠죠? 예를 들어, 아까 What are you eating? 물어봤었잖아요. I'm eating이라고 하면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겠죠. I'm eating. I'm eating. 나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I'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숙제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do 자체가 행동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do에 ing를 써주는 거지, I'm do my homeworking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나 놀고 있어 라고 할 때는 I'm playing 이라고 할수 있겠죠? I'm playing. I'm playing. 나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study에 ing를 넣어서 I'm study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를 붙여주면 돼요. 자, I'm packing.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고 했더니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쵸? 자,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요거 많이 연습했어요. 여기서의 행동은 help, 돕다라는 뜻의 help이었습니다. 당신을 돕는 거기 때문에 help you라고 한 거고요. Oh, could you?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could라는 단어도 역시 굉장히 공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걸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Oh, c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of course 라고 대답을 했는데 of course는 물론이죠 라는 말이에요. Sure 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OF죠. 근데 저 of course라고 하지 않고 F를 V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V 발음을 할 때는 윗니를 아랫 입술을 살짝 댄 상태에서 V라고 하는 것처럼 진동을 시켜줘요. 요렇게 그거를 아주 짧게 해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of course가 되는 거죠. 짧게 하면 of course, of course. 네, 윗니가 입술에 살짝 닿았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 얼만큼 잘 들린지 귀를 한번 쫑긋 열고 들어보세요.
1: What are you doing?
2: I'm packing.
1: May I help you?
2: Oh, could you?
1: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Oh, I feel bad for her.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잘안 풀리나 봐요. 그쵸? 머리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보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아빠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자, What are you doing?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doing? 자, 뭘 하고 있을까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풀다라고 할 때는 solve라는 표현을 써요. 수학 문제 풀다 solve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V 발음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V 소리 나는 거잘 기억해서 solve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problem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도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 solving this problem이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죠. I'm ing.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solving 까지만 보면 나는 풀고 있어요. 근데 뭘 풀어요? This problem인 거죠. I'm solving this

problem. I'm solving this problem. 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런데 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바로 매우 공손하게 내가 도와줘도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May I help you? 다시 한번 May I help you? 자, 아까는 Oh, could you?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는 Yes, please 라고 하면 돼요. 자, please가 공손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 배웠죠. 아까 May I help you?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역시 공손하게 Yes, please 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Yes, please. Yes, please. 그럼 만약에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No, thank you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라는 말을 공손하게 아, 괜찮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은 May I help you? 였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였고요. 그 밖에도 What are you ing?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고 I'm ing. 나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도 연습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It's time to do the chan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I'm eating. I'm eating.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I'm playing. I'm playing. I'm studying. I'm study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네,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럼 대답은요? 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도 있었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는 Yes, please였고 아, 괜찮아요는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기분은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Wednesday. How do you stay cool?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0: 잘 들어봤나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확인해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근데 이 아이 둘 다 표정이 왜 그런가요? 먼저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일단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이죠?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I see a boy and a girl. 좋아요. I see a boy and a girl.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 심지어 저 태양에서도 hot라고 외치고 있어요. I think it's a very hot day. Super, super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그래서 태양조차도 hot, 더워라고 외치고 있어. 자, the boy, 남자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The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자, 지금 여기 왼쪽 손에는 저 선풍기가를 들고 있고요. 선풍기, a fan.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온도계를 들고 있어. 온도계는 thermometer. 어우, 단어 진짜 어렵다, 그치? thermometer. thermometer. 그쵸? A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오, 두 개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온도계를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더워 보입니다. 그쵸?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아이스팩을 올려놓고 있어요. The girl has an ice pack on her head. 진짜 더운가 봐. 근데 저럼 진짜 시원하다, 얘들아. And in the bubble, 생각풍선에는 she's having some ice cream under the air conditioner. 지금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네요. 아, 어떤 대화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그건 쌤이랑 이따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2: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1: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해볼게요. 자,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h, one more time.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쌤이랑 stay cool 배웠는데 기억나? stay는 좀 유지하다, 머물다란 뜻이 있었는데 cool은 시원하냐. 그래서 stay cool 하게 되면 시원하게 지내다, 좀 시원하게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하게 되면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여름에 이 찜통 더위에 뭐 하면서 시원하게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쌤이랑 이거 기억할게요. 이 문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우리 친구들 이제쯤은 how do you 이러지 않지? How do 소리 내주세요. Do, okay?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kay? How do you 안 돼? How do you stay cool? 아닙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Okay?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How. How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How do you? 자, how do you? 시작. How do you? How do you? 어우, 자연스러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추가해서 How do you stay cool? 시작. How do you stay cool? 좋아요. Stay cool 안 됩니다. Stay cool. Stay cool. 좋아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그러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시원하게 어떻게 지내?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말할 때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할수 있겠죠? 뭐 대답으로는 나 아이스크림 먹어, 뭐 시원한 뭐 음식 먹어 이렇게 등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How Chrissy stays cool in summer? 선생님이 더위를 이겨내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니까 알려주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빠밤. I use a fan. 선생님 이거 너무 시시해요. 다 이러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I use a fan. 항상 어디를 가던 이 선풍기와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I use a fan. I use a fan. 나는 선풍기를 사용해요. 자, I use a fan 해볼까? 시작. I use a fan. 자, fan 하게 되면 부채, 선풍기 둘다다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부채를 아니면 선풍기를 갖고 다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쵸. 또 많이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사실, air conditioner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이렇게 한글로 바뀔 때 에어컨이 됐어요. 에어컨디셔너의 에어컨. 오케이. 자,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틀어요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많이 틀면 이렇게 좋진 않지만 더운 여름인데 어떡하겠어, 그쵸?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켜요. 해볼게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티처 왜 여기 더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air. 보면 a로 뒤에 지금 바로 the 뒤에 오는 단어가 a로 시작하지? 그럴 때는 the라고 안 읽히고 the라고 읽히죠?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안 알려주는데. 선생님, 우리 친구니까 알려줄게. I eat ice cream. I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진짜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I eat ice cream. 자, 이거 해보세요. 시작. I eat ice cream.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 또 있습니다. I drink cold juice.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항상 이제 마실 것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자, drink는 마시다죠. 그래서 cold juice는 시원한 주스. 그래서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 I drink cold juice. 좋습니다. 자, 또 있어, 얘들아. I eat watermelon. 근데 그 watermelon이 얘들아 수박이잖아, 그렇죠? 근데 수박도 따뜻한 수박이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먹어야 돼요. I eat watermelon. 해볼게요, 이거. 시작. I eat watermelon. 좋아요. C가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엔 수박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다음 마지막. I take a cold shower. One more time. I take a cold shower. 자, 그리고 더워서 땀이 날 때는 꼭 cold shower.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cold shower. 이거 해볼게요. 시작. I take a cold shower.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팁을 다 알려주고야 말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랬더니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나는 항상 어딜 가든 이 선풍기를 들고 다녀. 아니면 부채를 들고 다녀. What about you? 너는? 이럽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이라고 합니다. 나는 에어컨 아래에 있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르트!

0: 타임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아주 더워하는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이랑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a boy and a girl가 굉장히 더워하는 모습입니다. 태양조차도 hot, 더워! 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인지 쌤이랑 보자. 빠바밤. It's boiling today. It's 38 degrees 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다. 자, it's boiling today. 새로운 표현 나와서 boiling. 이거 선생님이 왠지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 boiling 하면 끓다. boil가 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oiling 하게 되면 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씨를 표현할 때 쓴다면 정말 푹푹 찌는 날이야. 정말 더운 날을 말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 boiling. 그래서 oh, it's boiling today. 오늘 진짜 덥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It's boiling today. It's 38 degrees. 오늘 38도래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겠다, 그쵸? 생각만 해도 더워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know, right? 이럽니다. 내 말이 그치? 이러면서 아이스팩을 머리 위에 얹었어요. I know, right? 지금 더워서 말할 힘도 없어서 I know, right?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문장 나왔다, 그치? 통문장.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라고 합니다. 우리 이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거야.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Oh, I always carry a fan. 나는 항상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갖고 다녀. 라고 합니다. Fan. 쌤이랑 배웠죠? 자, 그랬더니, Oh, I stay in front of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at home. 라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air conditioner,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해요. 정말, it's a perfect for a hot day, right? 더운 날에는 꼭 필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난 내가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시원하게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자, 재밌게 듣길 바라고 내일은 더 재밌게 하자. Bye bye, butterfl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니콜 선생님, 저희 엄마는 몇 시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저도 벌써 4학년인데 아직도 제가 어린아이 같은가 봐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엄마가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알고 있죠? 오늘은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배워볼게요. Having breakfast. I'm having breakfast. I'm having breakfast. 자, 친구들, 오늘은요, 좀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동작은 친구들 알고 있죠. 먹다라든지 자다라든지 뭐 운동을 하다라든지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작을 지금, right now,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나는 아침밥을 먹고 있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 이런 문장 우리 만들어 볼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한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 천천히 볼게요. 나는이 먼저 와야 되겠죠. 내가 문장의 주인공이니까요. I'm 그리고 먹고 있는 이라는 말 넣어줘야 돼요. Having. 이 having은요, 친구들, have. 친구들, 갖고 있다. 이런 말 알죠? 갖고 있다. 근데요, 이 갖고 있다가 우리가 먹고 있다. 이 먹는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aving은 eating. 먹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재밌는 건요, 친구들, 이 have에다가 ing 붙여서 having 이라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I'm에 있는 이 am과 having에 있는 ing 부분이 만나면 그 동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I'm having. 나는 먹고 있어. 뭐를? Breakfast. Breakfast가 아침 식사, 아침밥 말하는 거예요. 다 붙여서 I'm having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중이야. 지금 먹고 있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이 기억할 부분은 I'm의 이 am 부분과 having의 ing 부분. 요 두 개가 만나면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준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I'm having breakfast. 따라해 볼까요? I'm having breakfast. 좋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having breakfast lunch.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함께 단어 하나씩 배우고 뜻도 알아보고 같이 써보고 모두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having. Having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친구들. 이 having은요, 앞에 have에다가 ing 붙여준 거예요. 원래 have는 요렇게 e가 붙어 있어요. 그쵸? have, e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ing를 붙여주기 위해서 e를 빼고 ing를 더해준 모습이 having이에요. 이 having은요, have가 먹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서요.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having, 먹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친구들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have, e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it, ng가 만나서 having, 먹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0: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매일 먹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Breakfast. Breakfast. 단어가 꽤 길죠, 친구들. Breakfast는 아침밥, 아침 식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Breakfast.
0: Break. 그리고 EA가 만났지만 에. 그래서 break까지가
1: break.
0: 그리고 fast. 후, 길다, 그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1: Breakfast. Breakfast. 강조는 앞에 줘서 breakfast. 한 번 더.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
0: 아침 식사 뒤에 점심에 먹는 식사는 친구들 뭐라 그래요?
1: 점심 식사 또는 점심밥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lunch. 아마 식당 같은 데서 우리 친구들 런치 메뉴, 런치 스페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lunch가 바로 점심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lunch 그리고 ch가 만나서 ch 붙이면 lunch.
0: lunch. 한 번 더. lunch. 점심 식사.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dinner이라는 단어 있죠? dinner, 저녁 식사. 그러면 아침 breakfast, 점심 lunch, 저녁 dinner. 하루 세 끼를 우리 친구들 영어로 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은 중요한 게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작 이 have, 먹다라는 뜻의 have에다가 ing 붙여서 먹고 있는 중인을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어떻게? I'm, 그죠? 여기다가 먹고 있는 having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아침밥 먹고 있어.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나는 이러이러해. 나는 뭐뭐야. I'm, 그죠? I am 붙인 I'm. 먹고 있는 having, 그죠? 아침 식사. Breakfast. 세 개 다 붙이면 I'm having breakfast. 한 번 더. I'm having breakfast.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죠,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나는 점심 먹는 중이야. 이렇게 말 바꿔볼게요. 나는 뭐뭐야. 나는 이러이러해. I'm 먹고 있는. 먹다라고 하면 have나 eat일 건데요. 이 have까지 쓰지 않고 어떻게? ing 붙여준다고요. having 해야지 먹고 있는 중. 그죠? 뭘요? 점심. lunch. 좋아요. 다 붙여볼게요. I'm having lunch. I'm having lunch. 한 번 더. I'm having lunch. 잘했어요. 그러면 아침 먹었고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도 넣어서 말해볼게요. 나는 저녁 식사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저녁 먹고 있는데 어떻게? I'm 먹고 있는, 먹는 중인. Having, 좋아요. 저녁 식사. 이건 예전에 우리 배웠어요. Dinner. 붙여서 I'm having dinner. I'm having dinner.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Having breakfast. I'm having breakfast. I'm having lunch. I'm having lunch. I'm having dinner. I'm having dinner. I'm having breakfast. I'm having lunch. I'm having dinner. Yay!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각 그림이 맞는 그 상황 보면서 우리 친구들 크게 영어로 외쳐볼게요. 아니 아침부터 친구가 놀러 왔네.

나 지금 아침 먹고 있는데. I'm breakfast. I'm having breakfast. 아이, 형들, 나 지금 저녁 먹고 있는데 더러운 얘기하면 어떡해. 나 저녁밥 먹고 있잖아. I'm having dinner. 띵띵. 아, 메시지 왔네.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나 지금 점심 먹고 있는데. I'm having lunch.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게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Breakfast. Breakfast. 아침밥, 아침 식사라는 단어죠. 아주 긴 단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Breakfast. 3, 2, 1. 어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Breakfast.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지금 동생이 저녁 식사하고 있죠. 시계 보니까 저녁 6시예요. 그런데 형아들이 더러운 얘기하고 있죠. 아, 나 지금 저녁 먹고 있는데 하는 문장 찾아주면 돼요. ABC 읽을 수 있죠? 읽고 정답까지 찾아보세요. 3, 2, 1. 정답은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잖아. I'm having dinner. 정답은 C.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메시지가 왔네요. 나 지금 점심 먹고 있어. I'm having lunch. 써주면 되겠죠. 주어진 글자로 lunch 완성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이렇게 O, A, N 그리고 CH 만나서 CH 소리까지 쓰면 완성.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동작에다가 ing 붙여서 그런 의미 만드는 거 함께 배워봤어요. 새롭게 배운 내용이니까 어떡해? 복습 열심히 해야 되겠죠?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I'm 동작 ing.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Can I take a picture? A picture of what? A picture of your book. Oh, okay.
1: 아, 근데 누가 우리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0: 어? 저기 선생님 지나가시네. Miss Kim! Miss Kim! Picture, please?
1: 아, 뭐라고 하면 좋지?
0: I know. Let's ask 미소랑.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오늘은 우리가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But first, let's grab our magic box. Okay, let's see what's inside. Open the lid, 뚜껑을 열고, let's grab two cards. 카드 두 개를 뽑을게요. So here is the first card. Okay, very short. Let's spell it out. U-S. U-S. Us. Us. Your turn. Us. Us. Okay, I'll put us back in the box and let's grab the second card. The second card has two words on it. Okay, let's spell it out. C-A-N-Y-O-U. How is it spoken? How do you read this? You say, can you? Can you? Your turn. Can you? Can you? Okay, I'll put can you back in the box next to us. So us and can you, let's find out the meanings. Alright, the first word was US, us. Us,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우리 가족, us. Us. Us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Gus plus bus. Gus. Capital G, big G, 대문자 G니까 이름이죠. Gus는 사람 이름인데 보통 남자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Gus. Plus, plus는 더하기라는 뜻이고요. Bus, 우리가 버스, 버스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bus라고 발음합니다. Bus. Gus plus bus, us. 다 us로 끝나죠. Us. 우리, let's sing the song. Us, 우리, us, 우리, us, 우리. Us sounds like Gus. Us sounds like plus. Us sounds like bus. Gus plus bus and us. Us, 우리. Let's do it one more time. Us, 우리, us, 우리, us. 우리. Us sounds like Gus. Us sounds like plus. Us sounds like bus. Gus plus bus and us. Us, 우리. All right, let's move on to magic word number two, which was actually two words, wasn't it? Can you? Can you? 그래서 can you something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something something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말이 돼요. 이거 먹을 수 있나요? Can you eat this? Can you give me something? 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거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이 돼요. Can you 해줄 수 있나요? 이거 노래 부를 때는 Can you 해줄 수 있나요? 하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냥 Can you만 해볼게요. Now, can you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two, two, and two. The first two, 어디로, T-O. 두 번째 two, T-O-O는 너무. 그리고 the third, two는 T-W-O, 숫자 둘이 되죠. Two, two, two, can you. 다 으로 끝나요. Let's read the words out. Can you, two, two, two. Once more. Can you, two, two, two.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어? Let's sing it. Can you, can you, can you.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와,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요 먹을 거 많이 있나요? 오, 많이 있어. 와, 좋겠다, 좋겠다. 그 중에서 뭐 뭐가 있을까요? 계란 많고, 그렇죠? 뭐 야채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쌀도 많고, 그렇죠? 자.

0: 오, 쌀이 많다. 우리 집에 쌀이 많다. 이말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똥! 우리 집에 쌀이 많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many, much, a lot of, lots of. 그렇죠?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 표현은 아직 배우지 않았대요. 그걸 활용해서 오늘의 미션 문장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다. Plenty of, plenty of.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발음하면 plenty of, plenty of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둥둥둥 무슨 이렇게 통, 통인가? 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거 관을 타고서 과일이 도착했는데 과일이 정말 많네요. 풍부하네요. 그렇죠? 자, plenty of something 하면 많은 무엇? 풍부한 무엇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Plenty of, plenty of, plenty of, plenty of. Very good. 많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And next, rice. 맞아요. 오늘의 미션 문장이, 우리 쌀이 많아. 그쵸? 쌀이 풍부해. 이거였으니까 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것이 바로 rice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이런 상자, 이런 어떤 상자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쌀 이렇게 팔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거 따라서 말해볼게요. Rice, rice, rice, rice. Very good. And next, do the dishes 라는 표현이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그릇이 착착착착착 쌓여 있고 컵이 착착 쌓이고 여기 보면 잘은 안 보이지만 뭔가 또 이런 세제 주방 세제에다가 뭐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설거지를 할게 쌓여 있고 여기 이미 조금 설거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로 설거지하다라는 표현 do the dishes. Okay, dish 그런 요런 것들 dish잖아요.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or wash the dishes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do로 연습해 볼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Do the dishes. Do the dishes. Do the dishes. 잘했어요. And next. Option. Option 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잠깐만.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것을 골라요. 자, 어떠한 선택안, 선택의 폭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런 선택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옵션, 옵션 이러는 걸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옵션, 옵션, 옵션, 옵션. Very good.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휘 단어들 쫙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영어에 반해볼까요?
2: What do you want for dinner?
1: Well, we have plenty of rice. How about risotto?
2: Oh, sounds good. I'll cook. You do the dish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 리조또 정말 맛있는데 좋겠다. 네, 여러분 배고픔을 누르고 우리 다 같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A가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라고 말하죠. 자,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냐?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For dinner. 저녁으로. 야, 너 저녁으로 뭘 원해? 어떤 거 먹고 싶어? 라는 말이에요.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뒤에 for 어떤 식사 붙여주면 되겠네.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봐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1: What do you want for dinner?
0: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잘했어요.

0: 자, 그랬더니 B says, Well, we have plenty of rice. 아,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표현 여기 나오네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근데 무엇을? Plenty of something 하면 풍부한 무엇, 많은 무엇이라는 말이었죠. 우리 쌀이 많아. 아, 쌀이 풍부해. 쌀이 많아. 라는 얘기예요. 집에 쌀이 많나 봐. 샤이니 쌤은 얼마 전에 집에 쌀이 뚝 떨어져서 주문했어요. 자, 우리 쌀이 많아. 그러니까 How about risotto? 자, 여러분 risotto 아실 거예요. 쌀로 만든 요리인데 이거 정말 맛있잖아요. 그쵸? Risotto 요리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식당에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네, 자, 여러분 여기 plenty of something 잘 기억하면서 말해봅니다. Well, we have plenty of rice. Well, we have plenty of rice. How about risotto? Well, we have plenty of rice. Well, we have plenty of rice. How about risotto? How about risotto? 네, 좋아요. 자, 우리 plenty of 많은 무엇, 풍부한 무엇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보겠습니다. 짜잔. 우! 저요. 시간 많아요. 자, 여러분, 시간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보세요. I have plenty of time. I have plenty of time. I have plenty of time. I have plenty of time. Very good.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실제로 I have plenty of time. 시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은 우리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그것을 흥청망청 그냥 빈둥빈둥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알차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Okay, next. How about this one? 와, 그녀는 물이 많아. 마실 물 되게 많이 갖고 있어. She has plenty of water. She has plenty of water. She has plenty of water. She has plenty of water.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아, 우리는 말이죠.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선택안이 많아요. 선택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말해볼게요. We have plenty of options.
1: We have plenty of options.
0: We have plenty of options.
1: We have plenty of options.
0: Very good. And next. 자, 그런 말을 듣고서요. 리조또 만들자. 이런 말 듣고 Oh, sounds good. 좋아요, 좋아. 그러면서 자, 이제 역할 분담을 합니다. I'll cook. 내가 요리할게요. 그쵸? 내가 뚝딱뚝딱뚝딱뚝딱 요리할게요. 그러면서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You do the dishes. 자, 우리 배웠던 표현입니다.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다잖아요. 당신이 설거지하세요 라고 말해요. 내가 요리하고 당신 설거지하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요리도 했는데 설거지도 하면 아이고 피곤해. 얘는 먹기만 하네. 아, 불공평해. 그쵸? 여러분도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do the dishes,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따라서 말합니다. Oh, sounds good. I'll cook.
1: Sounds good. I'll cook.
0: You do the dishes.
1: You do the dishes.
0: Oh, sounds good. I'll cook. You do the dishes.
1: You do the dishes.
0: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risotto 만들려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 저녁 뭐 먹을까요? Speak.
1: What do you want for dinner?
0: 우리 쌀이 많으니까 리조또 어때요?
1: Speak.
0: Oh, 좋아요, 좋아. 내가 요리할게요. 당신이 설거지 하세요. Speak. Quiz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새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맞출 수 있는 거 맞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도전하세요. 자, 우리는 쌀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자, 과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We have of rice. 한 단어입니다. 3, 2, 1. 띵! 자, 어떤 단어? 바로 That's right. Plenty. 예! 그래요. 말해 볼까요? We have plenty of rice.
1: We have plenty of rice.
0: Very good. And next. 그녀는 물이 많이 있다. 와, 마실 물 많아. 아, 부럽다. 과연 she has plenty water.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Boom! Time's up. 자, 여러분, 어떤 단어? That's right. Plenty of something. Woo! 자, 말해 볼게요. She has plenty of water.
1: She has plenty of water.
0: Very good. And the next question. You!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3, 2, 1. 띵! 바로, That's right. Option! 네, 여러분, 오늘은요, 무언가가 이렇게 풍부하고 많을 때,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 plenty of something.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plenty of 다음에는 셀수 있는 단어도 오고요, 셀수 없는 단어도 옵니다. 네, 이거 발음하실 때, plenty of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plenty of, right? 그래서 뭐, 시간이 나 많아요. I have plenty of time.
1: 에이, 우리 쌀이 많지. We have plenty of rice.
0: We have plenty of rice. 자, 이건 어떨까요? 그녀는 물이 많습니다. She has plenty of water.
1: She has plenty of water.
0: 그는 돈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He has plenty of money.
1: He has plenty of money.
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의 지원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0: 군사에 정말 나라를 너무나 열심히 투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구의 세계에 진입을 합니다. 와, 구라는 곳은 또 어떤 세계일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도 많이 될 텐데요. 하나 기쁜 소식은 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실하게 배웠던 게 구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의 개념을 다루는 시간은 뭔가 편안하면서도 복습하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너무 마음 너무 힘들게 먹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보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진과 문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뭔가 어떤 영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쿨까요, 여러분? 다음 사진이요. 오나, 어떤 분이 책을 읽고 계시네요. I want a book to read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to가 나왔네. 이게 군가? 마지막 거 볼게요. 어떤 분이 지금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to가 보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to인가? 선생님이 to를 이용해서 구의 개념을 아주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구라는 개념에 반드시 to 부정사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게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구는 뭘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단어에서 구, 구에서 철이라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는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초창기라서 저거는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은 또 굉장히 새롭게 들릴 거예요. 자, 구라는 거는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아, 모아, 모아, 모아, 짜잔, 우리는 하나. 약간 요런 단위 하나가 돼가지고 이만큼이 명사임, 이만큼이 형용사임 이렇게 뭉쳐가지고 짜잔, 나 하나의 명사인데 하는 친구들을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새롭게 짜잔 하고 있는 친구들을 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가 좀 궁금하겠죠. 늘 선생님이 얘를 왜 쓰게 됐는지, 한국어에서는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왜 태어났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품사와 모든 주어, 수식어, 뭐 보어, 목적어 이런 거를 한 단어로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서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라는 게 태어난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투부정사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To buy a car needs a lot of money. 차를 사는 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to buy a car. 요만큼이 전부 다 주어요. 차를 사는 것. 총 네 단어죠. To buy a car. 총 네 개의 단어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고요. 즉,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친구들을 모두 합쳐서 한 뭉텅이에 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밑줄 쫙 쳐놨죠? 이게 한 뭉텅이에 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다 묶어가지고 주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얘네는 누구 하나 쪼개서 여기서 투만 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만 주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To buy a car. 요걸 다 합쳐야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다 합쳐서 명사구라고 부르고 얘네를 다 합쳐서 주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구에는요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요. 교과서들마다 전치사구를 따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치사구는 사실 형용사구랑 부사구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로 시작해서 이름이 전치사구예요. 근데 어쨌건 요 역할을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치사구는 괄호로 넣어놨고요. 그냥 개념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얘부터. 앨리스는 좋아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To teach English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투부정사가 바로 명사구였습니다. 이미 배웠던 거. 요거. I want a book. 나는 책한 권을 책한 권을 원한다. To read 하면 읽을이죠. 자, to read가 하나의 수식어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구입니다. A book을 수식하고 있죠. 읽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얘도 구. 형용사구였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가 전부 다 구였어요. 명사정용법은 명사구였고요. 형용사정용법은 형용사구였고요. 부사정용법은 부사구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울 수가. 나만 놀랍죠, 지금? 근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 큰 개념을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투부정사에 살만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얘는 해석하면 she hurried. 그녀는 서둘렀다.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So not to miss the train이 하나의 수식어 역할을 하고 부사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라는 건 이런 거구나. 쉽게 생각합시다. 구라고 하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투부정사라는 친구를 배움으로써 구의 개념에는 익숙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할게요. 앞으로 절이라는 것도 따로 배우게 될 텐데요. 구랑 절의 차이는 안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거든요. 구는 구 내부에 주어 동사 관계가 따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단어만 와 모아가지고 뭉쳐놨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 우리말에도 선생님 구가 있나요? 왜 영어에서만 쓸데없이 구가 있죠?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길래 우리말이야말로 구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차를 사는 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 문장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차를 사는 것은 자체도 한국어에서조차 구입니다. 얘도 한국어에서조차 명사구입니다. 차를 사는 것은 총 3개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 주어 역할을 하고요. 차를 사는 것을 합해서 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은을 딱 붙여가지고 주어 역할을 하게끔 주격 조사를 붙였다라고 국문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모든 언어는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리스닝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I want a book to read. I want a book to read.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0: 자, 앞으로 구에 대한 리스닝을 할 때는요, 끊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Allison은 영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구 단위로 잘 끊어서 들어주세요. 두번 드릴게요.
1: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0: 자, 얘 같은 경우는 I want a book to read. I want a book to read. 이렇게 한번 끊어서 들어볼까요? 나는 읽을 책한 권을 원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want a book to read. I want a book to read.
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그다음 부사구 이렇게 끊어서 들을 겁니다.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0: worried not to miss the train. 그녀는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렀다. 두 번 들을게요.
1: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Allison likes to teach English. I want a book to read. I want a book to read.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She hurried not to miss the train.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한국어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교통 혼잡 시간을 피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 자, 계속해서 투부정사가 익숙하니까 우리한테 그걸로 지금 구를 조금 친숙해지는, 구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하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명사를 넣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I like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한 번 더. I like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조금 더 빠르게요. I like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Very good. 그 다음 문장. 자, 내 여동생은 수업에서 쓸 컴퓨터 한 대를 필요로 한다 인데요. A computer라는 거를 to use in class. To use라고 이렇게 형용사처럼, 형용사로 좀 수식을 해준 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My sister needs a computer to use in class. My sister 띄고 needs a computer 띄고 to use in class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My sister needs a computer to use in class.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교통 혼잡 시간을 피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인데요. 교통 혼잡 시간을 보통 러시아워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단 많이 쓰는데 러시아워 영어로도 이렇게 씁니다. 자, to avoid 여기가 이제 부사구 역할을 하지요. 같이 읽어보자. We left early to avoid rush hour. 요거는 we left early 하고 한번 쉬고 to avoid rush hour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We left early to avoid rush hour. Wonderfu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to learn new languages 하는데요. I like learning 해도 정답입니다. My brother, 나의 오빠는 likes, 좋아한다. 새로운 스포츠를 시도하는 걸 좋아한다인데요. 정답은. 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있나? 구를 써야겠죠. 명사구. 그래서 to try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빈칸에서 맞는 거 고르면 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즐길만 하다, 뭐 이런 건데. 자,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하는 건 되게 뭐 재밌고 즐길만 하다. 정답! 둘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때는요. to do나 doing이나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명사구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보라색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문제를 내는데요. Maybe, 아마도, I will choose, 나는 선택할 것이다. French, 프랑스어를 next, 다음에 자, 3초 드립니다. 자, to visit Paris. 자, to visit Paris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뭐뭐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방문하기 위해 나의 가족과 함께 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투부정사 복습에 가까운 시간이었고요. 자, 여기까지의 짐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읽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like to learn new languages. My brother likes to try new sports. Doing new things is enjoyable. Maybe I will choose French next to visit Paris with my family.
0: 원포인트 정리 가도록 합니다. 자, 구라는 거는요. 왜 태어났는지까지 같이 보면 구라는 건 일단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왜 태어났냐? 모든 품사를 한 단어로만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to buy a car 이렇게 네 개가 하나의 품사, 명사 역할을 하고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 구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했고요. 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고 교과서에 전치사구도 있으나 형용사구, 부사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의 개념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첫 번째로 명사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인트로고요. 다음엔 첫 번째로 명사구에 대해 배워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 듣기 평가의 또 단골, 유형입니다. 알맞은 응답 찾기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문제는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인데요. 보통 듣기 평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 응답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0: 목소리 중에서 어떤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쵸. 우리 남자 목소리에 좀더 집중을 해서 이 남자가 언제 마지막 멘트를 칠지 그것만 잘 들어도 사실 앞에 부분을 놓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지가 이렇게 좀 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미리 좀 한국말로 해석을 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남자 멘트 딱 끝나자마자 아, 이게 정답이구나. 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선택지를 해석해 놓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1번 한번 볼까요? You can stay if you want. 무슨 뜻이죠? 너가 원한다면 머물러도 돼. 라는 뜻이고요. 2번은 He's not coming with us. 그가 우리와 함께 오고 있지 않다. 그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ur neighbor will take care of her. 그러면 우리 이웃이 take care of 뭐고 무슨 뜻이에요? 그죠? 돌보다란 뜻이죠. 뭐 그녀를 돌보아 줄 거야 라는 해석입니다. 4번은 My flight leaves at 10 a.m. 우리 비행기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라는 해석이고요. 마지막에 There's a good restaurant in Jeju Island. 그럼 제주도에 좋은 식당이 하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가 전혀 다 다른 유형의 대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만 해서 잘 듣는다면 정답을 쉽게 고를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Liz,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summer vacation?
2: I'm going to take a rest at a resort in Jeju Island with my family.
1: Sounds great. I think it is a perfect way to enjoy the vacation.
2: Yes, I'm so excited about it.
1: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2: For about 2 weeks.
1: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r dog while you're gone?
0: 자, 우리 친구들 몇 번인지 정답 찾아보셨나요? 지금 같이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고 딕테이션도 채워보면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z,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summer vacation?
0: 자, 세 단어 들으셨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summer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는 any special plans 였습니다. 그래서 너 있니? 특별한 계획이라도 뭐 이런 뜻이죠. For summer vacation 그랬으니까 여름방학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 있니? 라고 계획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즈가
2: I'm going to take a rest at a resort in Jeju Island with my family.
0: I'm going to take a rest 이렇게 들렸어요. Take a rest 이렇게 연음이 됐지만 여러분들 이거 워낙 또 많이 나왔던 표현이니까 take a rest 해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래요. 어디에서? In Jeju Island. 제주도에서 누구와? With my family. 우리 가족들과. 자, 우리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다시 남자가
1: Sounds great. I think it is a perfect way to enjoy the vacation.
0: 자, perfect way to enjoy the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To enjoy the vacation. 이렇게 비교적 좀 깔끔하게 들렸습니다. 딱히 연음 때문에 뭐, 방해가 되는 그런 표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It is a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인 것 같다. 라는 뜻이죠. To enjoy the vacation. 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방법인 것 같은데? 라는 뜻이었습니다.
2: Yes, I'm so excited about it.
0: I'm so excited about it. 이렇게 들렸죠? 자, 뒤에 드 발음은 원래 잘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쓸 때는 excited라고 쓰지만 우리 귀에 들릴 때와 그리고 발음할 때는 excited 이렇게 들렸습니다. 맞아. 아, 야, 나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정말 신이 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1: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0: How long 들으셨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니?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간만큼 머물 거니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고 싶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how long입니다. 사실 문제를 만들 때 여기서 띵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자의 마지막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의 정답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죠. 뭐 이틀이라든지, 뭐 10일 동안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 For about 2 weeks.
0: 자, 그래서 대답도 잘 보세요. For about 2 weeks. 이렇게 시간의 길이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주 동안 이런 뜻이죠. 한 2주 정도 머물 것 같아.
1: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r dog while you're gone?
0: 이게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일단 빈칸은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r dog while you're gone? 이었는데요. 한 번만 다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빈칸에 어떤 딕테이션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1: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r dog while you're gone?
0: 자, 첫 번째 빈칸은 take care of. 빠르게 들리면서 take care of.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while 이었습니다. 뭐뭐 동안이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럼 너가 가 있는 동안 너네 강아지는 who's going to take care of? 누가 돌봐줘?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who 잘 들으셨죠? 대답은 누가 돌봐줄지 그 사람이 들어간 걸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에 보시면 Our neighbor will take care of her. 그래서 이때 her의 정체는 강아지였던 거네. 아, 우리 이웃이 돌봐줄 거야가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남자의 응답과 어울리지 않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은 또 어떤 grammar를 풀어볼까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자, 우리 오늘은 또 그들을 쓰는 찐 원어민 영어 표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fix인데요. fix가 고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아마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래 fix 그러면 말 그대로 무언가 이렇게 고치는 그림이 좀 떠오를 거고요. 사실은 그 뜻 말고도 또 다른 뜻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 예문 통해서 가볍게 볼게요. He fixed the computer. 그러면 그가 그 컴퓨터를 고쳤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이죠. 자, 두 번째는 I'd like to fix this picture on the wall. 이건 무슨 뜻이야? The like to, 하고 싶다는 뜻이죠. Fix, 자, 한번 추측해 보세요. This picture, 나는 이 그림을 벽에다가 뭐 하고 싶을까? 뭐 걸고 싶어, 혹은 여기서 fix는 고정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fix는 고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마지막 예문은 We haven't fixed the date for the wedding yet. 우리는 haven't fixed, 아직 날짜를 fix하지 못했어. For the wedding, 대충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 결혼식 날짜를 아직 fix하지 못했어. 정하지 못했어. 결국 여기서 정하다나 뭐 벽에 고정하다나 그건 비슷한 뉘앙스로 흘러가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 말고 뭔가 고치고 정하고 고정하고 요 뜻 말고 나머지 또 다른 뜻 여러분들이 뭐 미드나 아니면 뭐 영어로 된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듣게 될 또 다른 표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Can I fix your drink? 라는 말을 주인공이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음료수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아마 추측은 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Can I fix your drink? 무슨 뜻일까? 음료 좀 드릴까요? 즉, 음료 마실 것 좀 먹을래? 라는 표현이에요. 마실 것 좀 줄까? 라고 할 때도 우리가 fix를 쓴다는 거 몰랐죠, 여러분들? 아, fix가 이럴 때도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이때 fix는 음식 같은 걸 만들다 또는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Can I fix your drink? 라는 표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문법 총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조동사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정리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can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면 반드시 형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뒤에가 동사 원형을 쓰는구나. 뭐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관계없고요. 무조건 조동사는 원형입니다. S를 붙이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말 그대로 도울 쪽, 동사를 도와주면서 다양한 의미를 첨가해주는 역할하는 게 조동사입니다. Can

수 있다. 아주 대표적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도 좋다.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능력과 허락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하나의 조동사가 뜻이 딱 하나로 매칭되는 경우는 드물었죠. 자, 두 번째는 may입니다. may는 뭐뭐 일지도 몰라. 좀 약한 추측 또는 뭐뭐 해도 돼. 마찬가지로 can처럼 허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때 우리가 must와 have to와 좀 구분을 해라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should 같은 경우는 권고나 추천, 강제성이 없는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must와 have to는 똑같이 해야 한다인데요.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권고보다는 의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고 특히나 must 같은 경우는 이때 말고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란 뜻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자, 부정 형태 뜻 가볍게 또 보겠습니다. Cannot, 그럼 할수 없다 또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었고, May not,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서 할수 없다라는 건 그렇게 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hould not 또는 shouldn't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또는 mustn't 역시나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have to가 중요한데요. 얘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로 가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해석으로 갑니다. 요거 해석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우리 그럼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may의 뜻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he may be right. 무슨 뜻일까? 그가 맞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겠지. 뭐 허락의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추측이죠. 이번엔 you may be very excited.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너 되게 신나겠구나. 너 진짜 신나길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You may stop here and take a rest. 이건 어떤 느낌이야?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쉬셔도 됩니다. 라는 해석이겠죠. 너한테 말하는 거니까. 여기 잠깐 멈추어서 쉬셔도 좋아요. 허가의 느낌이 강하게 나지. 그치? 자, 네 번째는 she may not come to school today. 그녀는 오늘 학교에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추측으로 해석이 잘 되고요. 마지막에 Your new PE teacher may be very handsome. 너의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 굉장히 잘생겼을지도 몰라. 라고 역시나 추측으로 해석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몇 번이죠? 3번? 3번이 허가. 나머지는 추측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들 중 어법상 다르지 않은 거. 우리 조동사의 특징은 뒤에가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1번. I have to go now. 난 지금 가봐야 돼. 괜찮아요. 뭐 틀린 거 딱히 없고요. 원형 잘 쓰고 있죠. 자, 이번엔 that can is a true story. 이런 게 틀린 거지. 우리 조동사 보이면 원형인데요. is는 원형이 아니죠. 모든 비동사들의 원형은 be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That can be a true story.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요런 해석인데요. 일단 답은 나온 것 같고. 3번은 you must obey the rules. 규칙을 이제 obey 하면 순종하다,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라야만 해라는 해석이죠. Miss Kim must be married. 김 선생님은 뭐김 씨는 결혼을 한게 분명해라는 해석으로 뭐 형태도 잘 쓰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집중해 주실래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조동사의 의문문은 방금 지금 문장처럼 조동사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원형 잘 쓰고 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건데요. 먼저, your younger brother Step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원래 Step은 한 3인칭 단수니까 be는 아닌데 be가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조동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뭐, 조동사는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남동생 스티븐은 be very sad because he lost the game. 그가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 매우 슬플 거야.

많은 추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추측은 4번이죠. 경기에서 졌으니까 슬플 게 분명해가 맞겠죠. 우리 캔나또 추측이 있었지만 이거는 슬플 리가 없어잖아. 근데 슬플 거야. 그쵸? 그 정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겁니다. 대화문인데요. Can I go there alone? 거기 혼자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No,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You shouldn't go there alone. 거기 혼자 가면 안 돼. You must not go there alone. 거기 혼자 가면 안 돼. 같은 말이죠. You may not go there alone. 이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거기 혼자 갈수 없어, 넌. 그 다음도 이거 볼까요? You can't go there alone. 거기 혼자 갈수 없어. 다 괜찮아. 근데 우리 4번이 무슨 뜻이었죠? 4번은 거기에 혼자 갈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화문 글의 흐름상 좀 어색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It might be dangerous. 위험할 거야 라는 해석이죠. 자, 이번에 밑줄 친 부분과 또 역시나 조동사 뜻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인 조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Her part-time job must be really demanding. 그녀의 파트타임 job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아르바이트거든요. 그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가 정말로 demanding 하면 까다로운, 힘든,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분명 어려울 거야. She looks so tired. 굉장히 피곤해 보여. 되게 힘든가 봐. 라는 해석이죠. 추측이죠. 자, 1번에 You're late. 너 늦었어. We must not delay. We're late. 우리 늦었어. 우리 지체해서는 안 돼.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돼. 지체하다, 연기하다, 미루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때 must는 뭐뭐 해서는 안 되니까 의무예요. 그쵸? 다음 두 번째. They saw some must-have items in the magazine. 자, must-have item.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must-have items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must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그쵸? 그 잡지에 must-have 품목들이, 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뜻이고요. 얘도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test day is around the corner. 자, around the corner. 그러면 근처에 왔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험일이 다가왔다. You must try harder.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죠. 4번. We have nothing to eat.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We must go grocery shopping. 야, 우리 좀 식료품 쇼핑을 좀 해야겠다. 해야 한다. 라는 의무가 맞겠고요. 마지막은 Mr. Kim skipped breakfast and lunch. 김 씨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다 skip했대요. 걸렀대요. He must be very hungry. 그러니 아주 아주 배고프겠죠? 정답은 5번이 뭐뭐인 게 분명해. 추측으로 보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조동사 첫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조동사 우리가 배웠던 거 아직 몇개더 남아 있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자, 주로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그림도 역시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요. 용을, 영어로

0: 영어로는 dragon이라고 하지요.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dragon. dragon은 용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파충류라고 하죠. 파충류는 영어로 reptile이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reptile, reptile. 자, 생긴 것은 reptile처럼 생겼지만 reptile로 발음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어. legendary라는 형용사이고요. 우리가 흔히 야, 레전드다라고 얘기할 때 legend, 전설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egendary라고 하면 전설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단어 folklore라는 뜻은 민속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음 단어 depict. depict. 자, 이 단어는 정말로 얘들아, 독해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그리다 혹은 무언가를 묘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뜻이 있고요. 마지막 단어 resemblance. resemblance란 단어는 동사 resemble에서 나왔어요. 명사로는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resemble이라고 하면 뭔가 닮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오늘은 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A dragon is a reptile-like legendary creature that appears in the folklore of many cultures worldwide. Beliefs about dragons vary considerably through regions, but dragons in Western cultures since the Middle Ages have often been depicted as winged, horned, four-legged, and capable of breathing fire. Dragons in Eastern cultures are usually depicted as wingless and four-legged creatures with above-average intelligence. Scholars believe huge extinct or migrating crocodiles bear the closest resemblance, especially when encountered in forested or swampy areas.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dragon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들렸었는데요. 먼저 용이라는 것은 reptile-like legendary creature. 자, 여기서 reptile은 파충류였었잖아요. 그래서 파충류와 같은 전설에 나오는 그러한 생명체래요. 뭐가요? 용이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상 속에, 전설 속에 나오는 생명체래요. That appears in the folklore of many cultures worldwide. 자, worldwide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에만 등장하는 그런 어떤 민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많은 문화권에 이런 민속 문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생명체래요. Beliefs about dragons vary. 자, vary라고 하면 다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용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다양하대요. 어디 있어서? Through regions. region은 지역이란 뜻이어서 지역마다 용에 대한 어떤 미신, 용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But dragons in Western cultures, 서양 문화권에서는 since the Middle Ages라고 하면 얘들아 중세 시대예요. 자, 중세 시대 이래로 have often been depicted as winged, horned, four-legged, and capable of breathing fire.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먼저 가지고 왔는데 breathing fire라고 하면 불을 내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이래로 용이라는 것이 여러 어떤 설화에 등장을 하면서 묘사가 되기를 어떻게 된다? 맞아요. winged라고 하면 날개가 달린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horn이라고 하면 뿔이란 뜻이기 때문에 horned, 뿔이 달려 있고, 그리고 다리는 몇 개예요? 맞아요. 생긴 것은 어떤 도마뱀, 이런 파충류처럼 생겼지만 발은 네 개에다가 날개가 달려 있고 뿔까지 달려 있는. 자, 그리고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 불을 내뿜는 것이 가능한 이러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왔대요. Dragons in Eastern cultures. 자,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보았을 때 앞에선 서양 문화권, 서구 문화권을 얘기했었고요. 주로 동양 문화권에 등장하는 이러한 용들은 are usually depicted as wingless. 아, less란 얘들아 접사는요. 뭔가 없는이란 의미가 있어요. 특이하게 동양 문화권에선 용을 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날개가 보이지 않네요. 날개가 없고 and four-legged. 마찬가지로 발은 네 개로 이러한 것으로 묘사가 된답니다. With above average라고 하면요, 평균 이상의란 뜻이죠. 왜냐하면 above의 의미가 뭔가 위에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균 위에 지능이라고 하면 의역하면 똑똑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뭔가 어떤 현명한 그런 지혜를 듣

0: 비슷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가 된대요. Scholars, 자 볼게요. Scholars는 우리가 알고 있는 school과 관련이 있는데요. 학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은 뭐라고 믿냐면 huge extinct. 자, extinct라고 하면 얘들아 멸종 위기에 처한이란 뜻이거든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migrating crocodiles. 자, crocodile 얘들아 뭐예요? 어떤 동물? 맞아요. 악어죠. 악어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커다란 크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니면 뭔가 이동하고 있는 악어가 뭐 한다? Bear the closest resemblance. 자, 여기 표현을 볼게요. 자, 원래 bear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곰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bear the resemblance라고 하면 무언가 어떠한 것을 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bear라는 것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요. 어떠한 특성을 지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닮음이라는 것을 지닌다라는 것은 결국에 닮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악어들이 가장 뭐예요? 가장 비슷하대요. 뭔가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어디에 사는? Especially when encountered in forested or swampy areas. 자, swamp는 늪이란 뜻이어서 뭔가 늪지대에 있는 혹은 이런 숲이 우거진 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악어들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dragon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자, 동양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된다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악어 중에서는, 동물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과 닮아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reading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이고요.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주어건에 대한 내용으로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얘들아 1번 맞아 틀려? 세계 민속문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동물이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 그래서 legendary creature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맞죠. 자, 2번 볼게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는 특성이 있다. 뭔가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그치?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다르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2번도 맞아요. 자, 3번 어때요? 서양 문화에서는 불을 뿜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맞아요. Capable of Breathing fire 라고 해서 불을 뿜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 거 맞고요. 4번 얘들아 맞아요? 4번 어때? 동양 문화에서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평균 이상? Above intelligence. 그렇죠. 똑똑한 그러한 것으로 묘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도 맞네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자, 5번 얘들아 어떤 단어가 틀렸어? 봐봐. 현대의 숲이 우거지거나 늪지대에 사는 거대한 뱀과 유사하다. 자, 여기서 어떤 게 틀렸죠? 그렇죠. 뱀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었었죠? 맞아요. Crocodile이라는 악어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마치 아주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오답을 만든 문제였습니다. 틀린 답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다 5번으로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발음 연습을 해보러 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로 볼 부분은요,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선생님이 뽑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 학교에서 이 단어가 듣기 평가에 나왔을 때 잘 못 듣더라고요. 자, 봐봐, 얘들아. 이 단어, 얘들아, 보면은 가장 뿌리가 뭔 것 같아? 뿌리가? 그렇죠. 무언가 만들어내다 라는 창조하다 라는 create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 혹은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발음이요. creator가 아니라 마치 a가 없는 것처럼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creator가 아니라 creature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미국, 영국 단어가 다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해볼게요. creature.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folklore는 민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풍속이나 어떤 습관 같은 것을 민속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의 특이한 점은 folklore에서 이 L 사운드가요, 묵음이에요. L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folklore 발음도 힘들죠? L 발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러 사운드를 하지 않고 folklore, folklore, folklore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A dragon is a reptile-like legendary creature that appears in the folklore of many cultures worldwide. 자,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볼게요. A 네, 자, 방금 여러분이 소리 내서 발음한 거랑 원어민 선생님 발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 지금 원어민 발음도 들려줄게요.
1: dragon is a reptile-like legendary creature that appears in the folklore of many cultures worldwide.
0: 네, 좀 상당히 길었었는데요. 정말로 creature 그리고 folklore라고 발음을 하시네요. 여러분도 지금 다시 한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Yeah.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인도 더월 시간입니다. 자,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자, 보면요. The Komodo dragon living in the Indonesian islands of Komodo. 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모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것이 is also known as the Komodo monitor라고 알려져 있대요. 선생님이 모니터라는 단어를 서칭을 해보니까요. 왕 도마뱀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뭔가 감시하다, 뭔가 보다, 모니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어떤 동물을 나타낸 거였어요. 자, 우리말로는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도 하고요. 생김새를 얘들아 잘 보면 이게 악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공룡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용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요. 선생님이 또두 번째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the largest lizard species래요. 자, lizard 얘들아 도마뱀이란 뜻이거든요. 일종의 it's like a kind of reptile species. 파충류의 일종이긴 한데요.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그러한 도마뱀의 종류이고요. 가장 많이 자랐을 때는 3m 정도, 길이가 3m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웨이트는 70kg까지 나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용과 가장 많이 흡사하게 닮았다고 해서 뭔가 공룡의 후예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을 EBS 다큐프라임에서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곤과 관련해서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이런 동물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법 문제 풀러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문제를 먼저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문장. 자, 그럼 밑줄 친 문장 찾으러 갈게요. 실제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발문을 잘 보시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찾으러 가야겠죠. 자, 밑줄은 여기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밑줄 친 문장에 우리말 해석을 참고하여 보기에 주어진 어구를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단골로 서술형 문제로 내는 그런 일종의 유형이지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뭐냐면 중세시대 이래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떠어떠한 것의 이래로 혹은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고 그때 이래로 나오는 그런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 쭉 무언가를 해왔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죠. 자, 그때 쓸수 있는 영어에서의 접속사 표현은요, since라는 I예요. 자, 이 since라는 I는 전치사로도 쓸수 있고요,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공통으로 의미는 어떠어떠한 시점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만약에 since를 접속사로 사용을 한다면 뒤에 문장 구조는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현재 완료 시제를 쓰지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중세시대 이래로라고 한다면 얘들아 뭐겠어요? 중세시대 이래로 since라는 말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the middle age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여기에서 보았을 때 often이란 단어가 있고요. Dragons, 그 다음에 since the Middle Ages have in Western cultures depict bee.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말 확인해 볼게요. 중세시대 이래로 서양 문화의 용은 묘사되어 왔다. 자,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뭐예요? 주어는 우리말로 은, 는, 이가. 자, 그러니까 은이 붙어 있는 용은, 이게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용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dragons란 단어가 먼저 나올 테고요. 자, dragons, 그 다음에 어느 문화권에서? 특정히 말했을 때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권에 있는 용들은 이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지금 따라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시대 이래로요? 맞아요. 중세시대 이래로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since the middle ages라는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떤 표현을 쓴다? Since the middle ages have often been depicted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 동사를 쓸 때요. have pp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앞에서 since라는 것을 접속사로만 지금 필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선 지금 since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어떤 게 왔죠? The Middle Ages라는 명사구 덩어리가 왔고 이 명사구 덩어리 뒤에 주어 뒤에 지금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지금 쓰이게 된 경우죠. 그래서 종종 묘사되어져 왔습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종종이라는 부사는 실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뒤로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여러분이 현재 완료 시제를 잘쓸수 있는지. 자, 앞에서 dragons라는 복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를 잘 써야 됐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depicted. 묘사한 게 아니고 묘사되어져 온 거니까 수동의 표현으로서 been pp를 써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depict라는 동사를 역시 과거 분사의 형태로 써서 depicted 이렇게 써요, 여러분. 맞아요. 서술형에서 감점되지 않고 온전한 점수를 받아갈 수 있죠. 자, 지난 시간 OS 퀴즈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얘들아 뭐였어요? Although는 한 문장에서 두 내용이 상반될 때쓸수 있다. 자, although의 의미는요, 하나였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하다라는 상반된 그런 뉘앙스에서 자주 쓰이죠.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자, 오늘의 voice quiz 풀어볼게요. 어떠어떠한 이래로라는 뜻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지속됨을 나타낼 때 since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드래곤과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봤고요. 코모도 드래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my name is Kevin Kim, your favorite teacher.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Can you help me pick some things?
2: Sure. I have to get some too.
1: What is Jeju famous for?
2: Tangerine, black pork, Dole Harbor.
1: Oh, the tangerine chocolate looks so yummy. Let me get 20 boxes and...
2: Getting food again. Isn't it 20 boxes too much? Can you carry everything?
1: Could you give me a hand? Then I'll buy something for you.
2: Oh, really? A keychain? Postcard? Oh, I don't know what to get.
1: Oh, my goodness. You are so wishy-washy.
2: Hold on a minute. Let me pick something.
3: Flight 202 to Gimpo will soon start boarding.
2: Oh, I don't know what to choose.
1: Hurry, Kevin!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2: Wait!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오케이, 저랑 같이 복습 들어가 볼게요. 오,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집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전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죠. I want to buy some souvenir. 나 기념품 좀 사야 될 것 같아. Can you help me pick some things?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좀 고르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Sure, I have to get some too. 그럼 당연하지. 나도 골라야 될 게 있어. 자, 그러자 크리스는 What is Jeju famous for? 제주는 뭐가 유명해? 그러자 케빈이 얘기합니다. Tangerine, 귤, black pork, 흑돼지, 돌하루방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개 다 유명하죠? 그런데 크리스틴 눈에 확 띄는 게 있나 봐요. Oh, the tangerine chocolate looks so yummy. 감귤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Let me get 20 boxes and... 20박스나 또 찾고 있네요, 우리 크리스틴이. 자, 그러자 케빈이 바로 반응이 나오죠. Getting food again. 먹을 거. 와, isn't 20 boxes too much? 와, 20박스는 정말 많은 거 아니야? Can you carry everything? 그걸 다 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Could you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Then I'll buy something for you. 그럼 너 뭐 좀 사줄게.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손 좀 빌려줄래? 즉, 도와줄래? 라는 뜻이죠.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꼭 외워주세요.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놀래죠. Oh, really? 정말? 알았어, 도와줄게. 그러면 keychains, 열쇠고리, postcard. Oh, I don't know what to get.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공짜로 사준다는데.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my goodness. 맙소사. You are so wishy-washy. 자, 여러분. 너는 wishy-washy야. Wishy-washy 뭘까요? 그렇죠. 딱 예감이 들었죠? 우유부단한, 오락가락하는 뜻입니다. Wishy-wash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ishy-washy, 꼭 외워주세요. Wishy-washy,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한. 자, 그러자 케빈이 Hold a minute, 잠깐만, let me pick something. 나 좀 지금 고를게. 자, 그러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4: Flight 202 to Gimpo will soon start boarding.
0: 김포로 향하는
4: 항공편 202, 곧 탑승 시작합니다.
0: 시간이 없다. I don't know what to choose.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러자 크리스는 Hurry, Kevin. 빨리 와, Kevin.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우리 비행기 놓친다. Wait! 네, 크리스틴이 무언가를 또 이렇게 케빈에게 사준다고 해서 케빈이 막 골라고 했는데 케빈이 우유보다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Okay,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불러볼까요? Come on in, 제이미. Hi, 제이미.
5: Hi.
0: 제이미, 오늘 내가 점심 쏠게.
5: Oh, yeah.
0: 뭐 먹을래? 너가 골라봐. 일식, 중식, 한식.
5: 일식, 중식, 한식. 일식, 중식, 한식. 일식, 중식, 한식. 뭐 먹지, 뭐 먹지. 나는 모르겠다. 못 고르겠어.
0: 네, 여러분. 이때, 이 상황.

0: 네, 아까 배웠죠?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wishy-washy. 우유부단한, 오락가락하는 뜻이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wishy-washy. 한번 더. 그렇죠. wishy-washy 아닙니다. wishy-washy. 그렇죠. 라임이 돼야 돼요. 네, 꼭 외워주세요. 자, 이 wishy-washy랑 비슷한 단어가 또몇개 있습니다. indecisive, 우유부단한. 한번 따라볼까요? indecisive. 한번 해볼까요? One more time. indecisive. Very good. 자, decisive에서 네, 부정, in이 붙어서 indecisive. 네, 잘 선택하지 못한다. 우유부단한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weak-willed. 의지가 약한. 네, will이 의지잖아요. weak는 약하다. weak-willed. 의지가 약한. 생각이 흔들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weak-willed. Very good. 자, 이제 핵심 표현을 갖고 만화 한번 다시 볼게요. Bye bye.
1: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Can you help me pick some things?
2: Sure. I have to get some too.
1: What is Jeju famous for?
2: Tangerine, black pork, dolharbam.
1: The tangerine chocolate looks so yummy. Let me get 20 boxes and.
2: Getting food again. Isn't it 20 boxes too much? Can you carry everything?
1: Could you give me a hand? Then I'll buy something for you.
2: Oh, really? A keychain? Postcard? Oh, I don't know what to get.
1: Oh my goodness, you are so wishy-washy.
2: Hold on a minute. Let me pick something.
1: Flight 202 to Gimpo will soon start boarding.
2: Oh, I don't know what to choose.
1: Hurry, Kevin.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2: Wait, wait.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갈까? 영화를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잘못 고르겠어요. 뭘 해야 되지? 이거랄까? 이거랄까? 그렇죠, 여러분. Wishy-washy. 꼭 외워두세요. See you next ti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센매트 지원생입니다. 자, 오늘도요. 뒤에 to 부정사로 끝나는 친구들의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그럼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Sarah is likely to accept a position as a manager. 사라가 매니저 포지션을 수락할 것 같은데. So, what you're saying is Sarah would like to have more responsibilities than others. 그래서 너가 말하는 거는 Sarah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과 의무들을 갖고 싶다는 거네.
1: Yes. I think she has the desire and experience to do well.
0: 맞아. 내 생각에는 그녀가 그런 욕구도 있고 경험도 하기에 충분해. 자, 오늘 뭔가 이렇게 Sarah라는 친구를 어떤 포지션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이제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졌죠. Sarah라는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경향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관리하는 직책으로 가고 싶어하는 세라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래, 세라가 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잘할 거야.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두 표현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듣기 평가가 매우 좋아하는 표현들이죠. 물론 우리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중학, 고등 심지어 토플, 토익 이런 듣기평가에서도 이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됩니다. 비슷해 보여요. like가 들어가서.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be likely to는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가능성. possibility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뭐 할 것 같아,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be likely to입니다. like가 좋아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라는 예시를 들 때도 like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 뭐뭐 같은 그 like의 의미가 여기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죠. Sarah가 그 매니저 포지션을 수락할 것 같아. Sarah가 매니저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높아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굉장히 또 듣기 평가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It is likely to snow today.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눈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be 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능성이구나, possibility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가장 좀 이야기가 편할 거고요. 그 다음 표현은 요건데요. 요게 참, 요것도 like가 들어가고, 거의 뭐, would be 약간 느낌이 다 비슷하잖아요. 얘는요, 가능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 뭐뭐 하고 싶다. desire, 본인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like는 이제, 좋아하다의 like가 되겠죠. 아까 be likely to의 그 likely는 뭐뭐와 같은 그런 가능성을 나타낸 like였다면 여기서의 like는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좋아하다 라는 의미의 lik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rah는 뭐가 좋아, 뭐뭐 하고 싶어, have. Sarah는 가지고 싶어 more responsibilities, 더 많은 책임감을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책임감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건 한마디로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굉장히 마찬가지로 듣기 평가가 좋아하는 예문인데 I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라고 되어 있죠. 저 주문하고 싶은데요 라는 문장이에요. place an order가 주문을 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1: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듣기평가 이렇게 시작하면 Okay, what do you want? 하면서 저 뭐 하나랑 뭐 하나, 뭐 햄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랑 그럼 다 합하면은 가격은 얼마고 그럼 거기서 10% 할인 굉장히 클래식한 지금 듣기평가의 흐름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둘 다 like가 사용이 됐지만 like의 의미가 다르다. 첫 번째 be likely to는 뭐뭐와 같은 해 그때의 like의 의미고 would like to be는 좋아하다의 like에 가깝다. 그래서 의미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다. possibility와 desire 요 두 개의 차이를 기억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퀴즈 타임 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갈 거예요. 첫 번째 거 볼게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데이트 하고 싶어?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would가 있기 때문에 뒤에 like to만 쓰면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럽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

0: with me? 좋아요. 이 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 그치. Would like to.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뭐 늦어진 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뭐 요럴 때 쓸만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기상예보에 따르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던데 뭐뭐 할 것 같아. 가능성. 그쵸? Be likely to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likely to를 넣으시면 되고요. Weather forecast가 기상예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자.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자, 뭐뭐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가능성입니다. Is likely to. 그치. 이렇게 넣으시면은 be likely to를 제대로 넣은 게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같이 읽어보죠. Something is likely to happen. Something is likely to happen. 좋아요. 자,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Sarah is likely to accept a position as a manager. So what you're saying is Sarah would like to have more responsibilities than others. Yes, I think she has the desire and experience to do well.
0: 자, 이렇게 오늘도 뒤에 to 부정사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듣기평가가 아주 좋아하는 두 표현이었죠. 뭐뭐 할 것 같다. Possibility를 나타내는 be likely to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고 싶다. Desire를 나타내는 would like to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분에서 잘 외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tand. S-T-A-N-D. Stand. Stand. Take. T-A-K-E. Take. Take. Win. W-I-N. Win. Win.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things we do, 행동 1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란 뜻이죠. 우리는 평소에 어떤 액션들을 할까요? Let's learn together. 첫 번째는 stand, 일어서다 또는 서 있다란 뜻이에요. Look,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You.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 있네요. Stand. 그 다음은 take.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란 뜻이에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죠? Wow. Can I have some presents? 그 다음은 win, 이기다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때 이기면 아주 뿌듯하잖아요. win.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일어서다, 서 있다, stand. 잘했어요. 끝에 d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stand. Very good.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take. One more time. A 발음 내보세요. Take. Good job. 이기다. Win. 짧은 단어죠. Win.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tand, stand. Take, take. Win, win.
0: Okay,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Do not stand during class. 수업 시간에 일어서지 마세요. 맞아요. You have to sit down on your chair. 자, do not 무엇무엇을 하지 마세요란 뜻이에요. 몇번 나왔었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Do not stand during class. 잘했어요? Take your umbrella today.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가. Why? Because it's raining. 비가 오니까요. Take 무엇무엇을 가지고 가 또는 사람을 데리고 가란 뜻이 되죠.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ake your umbrella today. Good job. Okay, next. Did you win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에서 이겼니? 이기면 아주 상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Win 이기다란 뜻이었죠. 이겼니? 문장으로 할 때, 아니면 질문으로 할 때, Did you win?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Did you win the soccer game? Excellent. Okay, now let's move on and learn some more new words.
1: Lose. L-O-S-E. Lose. Lose. Hold. H-O-L-D. Hold. Hold. Become. B-E-C-O-M-E. Become, become.
0: Our next word is lose. 잃어버리다 또는 지다란 뜻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win 이기다 배웠죠?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lose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은 hold. 잡다 또는 들다란 뜻이에요. He is holding a guitar. Hold. Next. become, 뭐뭐가 되다, 아니면 뭐뭐해지다. 예를 들어서, 해가 질 때, it's becoming darker, 어두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써도 돼요. become.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잃어버리다, 지다, lose. 끝에 S 발음을 Z 발음이랑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lose. That's right. 잡다. 들다, hold. 친구들, 오 발음을 해보세요. hold. 잘하는데요? 뭐뭇이 되다, 뭐뭇해지다, become. come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become.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ose. Lose. Hold, hold. Become, become.
0: 다음 예문은요. How did you lose your cell phone? 어떻게 너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니? Uh-oh, you have to find it. 친구들, 잃어버리다는 lose였죠. 그리고 휴대폰은 영어로 핸드폰이 아니에요. 셀폰이에요.

0: 알겠죠? Now it's your turn. How did you lose your cell phone? Very good. Next, hold my hand when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내 손을 잡아. 친구들,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도 hold 쓰고요. 손을 잡을 때도 hold your hand 이렇게 써요. 아주 sweet하죠? Okay, now let's try one more time. Hold my hand when crossing the street. Excellent. Okay, now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He wants to become a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한다. 뭐뭐 해진다. Become 나왔죠. 친구들, 무엇무엇이 되고 싶다도 become이에요. 여러분은 what do you want to become? 뭐가 되고 싶나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nts to become a police officer. Wow,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Excellent. Okay,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tand. Stand. Take. Take. Win. Win. Lose. Lose. Hold. Hold. Become. Become.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문장의 패턴에서도 마지막 5형식 문장 배우는 날이에요. 5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The smell made everyone hungry.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격 보어라는 친구가 등장했네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우리 이전에 보어를 한번 본적 있어요. 몇 형식에서? 2형식에서 본 적이 있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형식과 달리 이 5형식에 있는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2형식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5형식의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5형식에 있는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5형식의 기본 구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y call her a genius.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른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a genius, 천재는 그들인가요? 아니죠. 주어인 they가 아니라 목적어인 her, 그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 문장에 a genius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We elected Mina class president. Elect 하면 뽑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미나를 반장으로 뽑았다. 반장은 우리인가요? 아니죠. 미나입니다. 주어가 아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네요. 목적격 보어가 바로 class president, 반장인 거죠. 그리고 she made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랍니다. 이때 happy, 행복한 건 그녀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나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e,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happy가 바로 목적격 보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문장들이 전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찾아볼게요. 1번, I named my cat Coco. 나는 내 고양이를 코코라고 이름 지었다. 자, 나는 이 주어, named, 이름 지었다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my cat, 내 고양이죠. 그리고 내 고양이가 바로 코코인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코코 되겠습니다. 2번, my parents found the book interesting. 우리 부모님은 그 책을 흥미롭다고 여겼다랍니다. 주어는 my parents, 동사는 found인데요. 목적어는 the book, 그 책이죠. 그 뒤에 interesting이 바로 그 책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흥미로운 거니까요. 목적격 보어는 interesting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We left the door open. 우리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었다랍니다. 주어는 we, 동사는요. left죠. 그리고 목적어가 the door. 이 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목적어인 the door 보충 설명해주는 open이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형식 문장 우리 예문 좀 살펴봤는데 5형식 문장에서도 2형식과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올수 있어요. 우리 명사 보어부터 볼게요. 명사 보어는 목적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요. 2형식에서는 주어는 보어에 관계였는데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는 보어의 관계입니다. 5형식에서는 목적어는 보어의 관계다. 명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목적어는 A라고 할 거고요.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를 B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Make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입니다. Think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Consider A B.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Call A, B. 목적어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이죠.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Elect. Elect A, B. A를 B로 뽑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4형식도 동사 뒤에 뭐가 두 덩어리가 오고, 5형식도 동사 뒤에 덩어리가 두 개네? 이래서 4, 5형식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형식은 누구에게라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들어있죠. 누구에게라는 뜻이 들어있으면 사형식. 그렇지 않고 이 목적어와 보어가 같은 관계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같다면 오형식.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형용사 보어 볼게요. 형용사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해 줘요. 여기서도 보어를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더라도 부사는 쓰지 않습니다.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어요.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도 우리 읽어볼게요. Make A, B. Make는 뒤에 명사도 올수 있는데 형용사도 올수 있나 봐요. A를 B로 만들다. Think A, B. 마찬가지로 A를 B하다고 생각하다. Consider A, B. A를 B하다고 여기다. Leave A, B. A를 B한 상태로 두다. Keep A, B. A를 뭐한 상태로 두다, 유지하다. Find A, B. A가 B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보어 자리, 명사 혹은 형용사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을 알맞게 해석하래요. 1번. They named their dog Candy라고 합니다. 자, 동사 뒤에 덩어리 두 개가 보여요. 그럼 사형식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강아지에게 캔디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사형식 아니고요. 그들의 강아지를 캔디라고 이름 지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아지를 캔디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2번. The news made the children happy. 역시 여기서도 made 뒤에 일단 이게 사형식은 아닐까 의심을 해볼까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행복한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는 쓸수 없죠. 그러니 사형식으로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happy, 형용사 보어가 쓰인 오형식 문장이에요. 주어는 the news, 동사는 made, 그 다음 목적어가 the children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happy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 소식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예요. 3번. This jacket keeps you warm. 이 재킷은 그 다음에 keeps, 뭐한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시킨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 재킷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찾아볼까요? The smell made everyone hungry. 그 냄새는 모두를 배고프게 만들었다랍니다. 일단 주어부터. 주어는 the smell. 동사는요, made죠. 그 다음에 모두를 배고프게 만들었대요. 목적어가 everyone, 그리고 everyone의 상태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주는 hungr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everyone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hungry, 형용사 보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의 5형식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틀을 알면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8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5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과 멀리 있는 물건,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를 말할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리 및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ere. here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을 보시면 H-E-R-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here 할 때 H-E-A-R은 듣다 라는 단어죠. 얘랑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스펠링도 달라요. 자, 여기에는 her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자,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 가까운 위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re is your phone 이렇게 말하면 너의 전화기 여기 있어 혹은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here 하면 여기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을 말하거나 먼 위치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T-H-E-R이고요. 읽을 때는 there이라고 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here, T-H-E-R-E. 읽어볼게요. there. 네, 저기에서 혹은 거기에서 라는 의미로 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hear something the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기에서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re은 이렇게 here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ose입니다. close. 가까운 혹은 가까이 라는 의미고요. 거리가 가까울 때 쓸 수 있겠죠. 자, close라고 발음을 하고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lose. C-L-O-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close라는 단어는 닫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혹은 가까이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S 발음이 나요. 얘가 S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 close가 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close가 아니라 close,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닫다일 때만 close, 가까운 가까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을 닫아라 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 일까요? 아니면 close the door 일까요? 네, 1번은 close the door, 2번은 close the door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닫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close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Our new office is very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죠. 우리의 새 사무실은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과 매우 뭐하다, close, 가깝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이라고 할 때 우리 clo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near인데요. near은 명사 앞에 쓰여서 무엇에 가까이에도 되고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거리가 가까울 때 쓴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near, N-E-A-R, near. 자, 예문을 보면 don't sit near the window라고 했거든요. Don't sit near the window니까 창문에 near, 가까이에 앉지 마가 되겠죠? near은 어디에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around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around라는 것은 무엇의 주변에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요. 그 둘레에, 그 주변에라는 의미로 around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ar 살펴볼 건데요. far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합니다. far 써볼게요. F, A, R. 읽을 때는

far. 네,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far, 멀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여기 곰인형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here, here입니다. 반대로 저기, 저기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네, 맞아요. t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먼저 close 그리고 nea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먼 거리예요. 멀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네, F로 시작하는 단어 fa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긴 문장도 직접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절대 못하는 일은 없겠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want, want, 원하다 혹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동사는 want입니다. 정말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want, want, 뒤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주어,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 배울 동사 want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3인칭 단수네요.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뒤에 s가 붙으면서 wants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s, wants. 좋아요. 뒤에 s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는 원하다. he wants. 그녀는 원하다. she wants.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으면서 wanting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ing, wanting. 좋아요. 그럼 문장으로는 I am wanting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원하는 중인 거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일 때는 wanting.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에요. 뒤에 ed가 붙으면서 wanted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ed, wanted, 원했다, 과거형일 때는 he wanted 혹은 she wante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바뀐 걸 봤는데요.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자, you want라는 단서가 나와 있죠? 너가 원하는 것, do what you want. do가 오면은 명령어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영어 표현이죠. do what you want. 같이 해볼까요? do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너 마음대로 해 라는 명령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wants. 그녀 라는 3인칭 단수가 오니까 wants를 바뀌죠. 그녀는 원하다. to go home.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She wants to go home.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같이 해볼까요? She wants to go home. She wants to go home. 뒤에는 home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와도 여러 가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Wanting. 현재 진행형이죠? 문장이 좀 기네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일단 뒤에부터 볼게요. wanting to learn. 배우고 싶어 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앞에를 볼까요? I went to school. 저번에 배웠던 단어 went가 나오죠? 나는 학교를 갔다. 배우고 싶어 하며 학교를 갔다. 이렇게 짧은 문장 두 개를 합치면은 이해가 쉬운 긴 문장이 돼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같이 해볼게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wanted, 과거형이죠. 그는 원했다. To sleep, 자고 싶어 한 거죠. He wanted to sleep. 그는 자고 싶어 했다. 자고 싶어 했다, 과거형이죠. 같이 해볼까요? He wanted to sleep. He wanted to sleep. 자, 이렇게 오늘의 문장들을 만들어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서 복습해볼까요? Today's point입니다. 원하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want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wants, want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wanting, wanting. 과거형일 때는 wanted, wanted로 모습이 바뀌죠? 자, 그럼 today's point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문제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명령어죠? Do what you blan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want죠. Do what you want.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같이 해볼까요? Do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She blank to go hom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she가 오니까 wants가 되겠죠? She wants to go home.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같이 해볼까요? She wants to go home. She wants to go home.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0: 가다. I went to school blank to lear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배우고 싶어 하는 중이니까 wanting to learn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그는 자고 싶어 했다. He blank to sleep.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자고 싶어 했다. 과거형이니까 he wanted to sleep이죠. 같이 해볼게요. He wanted to sleep. He wanted to sleep.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 want를 짧은 일기로 활용해 볼까요?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엄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했다.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그래서 나는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그러나 나의 친구는 자고 싶어 했다.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또한 나의 엄마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도 들어볼까요?
1: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0: 자, 오늘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want, 원하다 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그에 따른 변형과 문장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직접 문장으로 쓰실 수 있나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keep the conversation going.
1: Yeah. If you do that, you and your date will feel more comfortable.
0: Wow, you're the blind date expert.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1: Christine, why must you always bring up a sore spot?
0: Calm down, Kevin. The cucumber slices are all falling off.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람들 모여있는 어색한 자리 가면 분위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서서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대화와 약간의 작은 웃음이 막 이어지면서 어색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어색함을 깨는 케빈만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우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벌써 skin looks hydrated. Hydrated가 이렇게 촉촉한 거거든요. 피부가 벌써 촉촉해 보입니다. 그죠? 아유, 네 덕분에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잠깐만요. 크리스틴은 왜 우이 마사지 하죠? 케빈은 데이트를 하니까 하는데. 혹시 크리스틴도 데이트 있는 거 아니야?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I don't care for blind dates. 나는 소개팅에는 관심 없어 라고 딱 선을 긋네요. 자, care for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 좋아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like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care for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I don't care for swee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차 좀 드시겠어요? 상대방의 마음 거기에 대해서 호 불호를 알 수 있잖아요. Would you care for some tea?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like 대신에 care for도 함께 공부하고 또 사용해 보세요. 자기는요, 이 소개팅은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싫대요. It's so awkward. Awkward가 어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처음에는 다 어색하지. 그래서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나는 아주 노력한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입니다. Break the ice 잘 봐주세요. I, 나는 work 노력하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really hard,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To break는 깨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The ice, 그 얼음입니다. Break the ice가 얼음을 깨다라는 거지만 이건 비유죠. 어색한 분위기를 얼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걸 break the ice라고 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계속해서 non-stop 계속해서 질문을 한대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은 you'll eventually find something in common. 이러다 보면은 뭔가 공통점 하나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지. 공통점이라고 할 때 쓰는 말 in common입니다. 공동으로 공통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고요. We have a lot in common 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뜻. 반대로 they have nothing in common 이라고 하면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구나. 또 이제 보니까 소개팅 엑스퍼트 전문가다. 근데 이상하다.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그런데 왜 여자친구가 없지? 라고 크리스틴이 케빈을 놀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사용된 표현 how come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 뭐뭐인 거지? 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How come you don't remember her? 아니, 어떻게 너 그녀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How come it doesn't work? 아니,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아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이렇게요. 문맥에 맞게 사용해 보면 좋겠죠. 그 말을 들은 케빈이 막 발끈하면서 일어나서 아니, sore spot을 꼭 이렇게 찔러야 되겠어? 아픈 곳을 찔러야 되겠어? 그래서 오이를 막 던지면서 크리스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길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Break the ice가 핵심이었죠. 자, 이렇게 뭔가 어색함에 대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어색해.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말 그대로 하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어색하겠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만 빼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인가 봐요. 나 너무 어색해. 어떡해요?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그런가 하면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야, 뭐라도 말 좀 해봐. 이런 말 하죠.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여요. 야, 말 좀 해봐. 어떡해요? Say something. Say something. Great. 이번 시간에는 어색한 분위기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awkward한 그 상황에서 break the ice, 그걸 깬다는 표현, 그리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재미난 표현들이 있었죠. 꼭 기억하시다가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Hi, my name is Jiho.
2: Hi, Jiho. I'm Camilla. Where are you from?
1: I'm from Korea. Are you from Mexico?
2: No, I'm from Brazil. I live in Rio de Janeiro.
0: 자,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from Korea, Mexico, Brazil, live 이렇게 다섯 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rom이에요. From. From은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로부터 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게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from 쓰거든요. 이 from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대화 속에서 확인해 보고요. Live. Live. Live는 살다 라는 뜻. 그리고 Korea. Korea, 우리나라 이름이죠. 대한민국을 영어로 쓰고 말할 때 Korea. 주의할 점은 친구들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고유한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준다. Korea. 또 나라 이름이죠. Mexico. Mexico예요. 멕시코. 우리말은 이렇게 하고 영어는 Mexico. Brazil. Brazil. 브라질이라는 나라인데 발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는 끝부분에 강조를 줘서 Brazil 이렇게 발음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남자애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Hi, 안녕. My name is Jiho. 아, 내 이름은 지호야. My name is 하고 내 이름 소개하는 건 우리 친구들 옛날에 선생님과 함께 배웠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Hi, Jiho. I'm Camilla. 자기 이름은 카밀라라고 소개를 해요. 기억하죠?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누구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My name is I'm 하고 이름 말하기. 그리고 물어보네요. Where are you from? 오늘 가장 어쩌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Where, 어디서, are you, 너는 from, 온 거니? 즉,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호가 I'm from Korea. 나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서 왔어. I'm from Korea. Are you from Mexico? 지호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름이 Camilla니까 Are you? 하고 물어본 거지. 너는 from Mexico? 멕시코에서 왔니? 그랬더니 No, 아니. I'm from Brazil.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 I live in Rio de Janeiro. 여기는 도시 이름이에요. 브라질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 나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살아.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줬네요. 이렇게 첫인사로 그냥 내 이름 말하고 나이 말하는 거 말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면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겠구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자,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1, 81 눌러서 725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맞추기 차례대로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3: Where are you from?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Where are you from?
0: Where, 어디서,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니?
3: Are you from Korea?
0: 아, 이거는 직접 나라 이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from Korea? 너 한국에서 왔니?
3: I'm from India.
0: I'm from India. 나는 인도에서 왔어. 우리말로는 인도라고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를 영어로는 India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3: I'm from Mexico.
0: I'm from Mexico. 나는 멕시코에서 왔어.
3: I'm from Brazil.
0: I'm from Brazil.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 이건 우리 아는 거.
3: I'm from Vietnam.
0: I'm from Vietnam 이라고 했네요. 베트남은 베트남을 이렇게 발음한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자, 어디서 왔니?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다. 대화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Okey-dokey, let's talk을 켜고 미션 talk step 3 들어가서요. 에피소드 1 눌러볼게요. 자, 펭수와의 대화하기. 아무래도 첫 만남이겠지?
4: Hi, I'm Pengsu.
0: Hi, I'm Pengsu.
4: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인사를 먼저 건넸어요. 그럼 우리도 나도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그렇지,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거야. 예전에 해봤으니까.
4: Where are you from?
0: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물어보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그렇지, Korea. I'm from Korea.
4: Awesome.
0: Awesome.
4: Where do you live?
0: 어디 사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I live 하고 in, 내가 사는 도시 이름 말해주면 되겠죠. 여긴 서울이니까. I live in Seoul. 성공.
4: All right.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See you next time.
0: See you next time.
4: Bye.
0: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브라질도 나오고 멕시코도 나오고 우리나라 코리아도 나왔으니까 여러 나라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Hi, AI Nicole. 여러 나라의 이름 알려주세요.

0: 줄래?
1: Countries. The US, 미국. The UK, 영국. Canada, 캐나다. France, 프랑스. Germany, 독일. Italy, 이탈리아. 오, 나라 이름들은 친구들 다 알만한 것들이죠? 우리 한국이나 이런 것들은 배웠으니까 배우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Countries라고 위에 써있는 말이 바로 나라들 이런 뜻이고요. The US가 미국이에요. The United States. 그리고 the UK는 영국이에요. The United Kingdom. 이렇게 여러 부분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이 신기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캐나다는 캐나다. 캐나다. 강조점을 달리해주면 되고요. France는 프랑스, Germany는 독일, 그리고 Italy는 이탈리아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AI 니코소리를 들으면서 나라 이름들 정확하게 발음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니? I'm from 하고 나라 이름 말해서 내가 어느 나라의 출신인지 또 I live in 해서 어디에 사는지까지 서로 묻고 답하는 거 우리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우린 다 알지만 그리고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영어로 한번 말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공손한 표현을 배워야 되겠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공손한 표현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that friend is solving math problems. 우리 저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But look at her face. 얼굴을 봐봐요. Oh, she doesn't look happy. 별로 그렇게 잘 안 풀리고 있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누군가가 와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와줘. 너무 좋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런 말 하고 싶죠? That is the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자,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2: What are you doing?
1: I'm packing.
2: May I help you?
1: Oh, could you?
2: Of cours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우리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hat으로 질문이 시작했다.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So doing은 우리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What are you doing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근데 do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를 넣어서 질문을 하면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eat에 ing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What are you eating?

0: 있다라고 할때 watch를 쓴다고 그랬죠. 뭘 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watch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요?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make는 원래 make, 이로 끝나죠? 만들다. 그런데 이로 끝나는 단어들은 ing 만들어줄 때 이를 생략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뭘 읽고 있어요? 일단은 read죠?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이렇게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답은 I'm packing 이라고 했죠. Pack는 짐을 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는 말이죠. 역시 ing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I'm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 행동을 나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What are you eating? 물어봤었잖아요. I'm eating. 이라고 하면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겠죠. I'm eating. I'm eating. 나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I'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숙제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do 자체가 행동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do에 ing를 써주는 거지. I'm do my homeworking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나 놀고 있어라고 할 때는 I'm playing이라고 할수 있겠죠. I'm playing. I'm playing. 나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study에 ing를 넣어서 I'm study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를 붙여주면 돼요. 자, I'm packing.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고 했더니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쵸? 자,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요거 많이 연습했어요. 여기서의 행동은 help, 돕다라는 뜻의 help이었습니다. 당신을 돕는 거기 때문에 help you라고 한 거고요. Oh, could you?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could라는 단어도 역시 굉장히 공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걸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Oh, c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of course 라고 대답을 했는데 of course는 물론이죠 라는 말이에요. Sure 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OF죠. 근데 저 of course라고 하지 않고 F를 V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V 발음을 할 때는 윗니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V라고 하는 것처럼 진동을 시켜줘요. V 요렇게 그거를 아주 짧게 해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Of course가 되는 거죠. 짧게 하면 of course, of course. 네, 윗니가 입술에 살짝 닿았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 얼만큼 잘 들린지 귀를 한번 쫑긋 열고 들어보세요.
1: What are you doing?
2: I'm packing.
1: May I help you?
2: Oh, could you?
1: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I feel bad for her.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잘안 풀리나 봐요. 그쵸?

머리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보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아빠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자, What are you doing?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doing? 자, 뭘 하고 있을까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풀다 라고 할 때는 solve 라는 표현을 써요. 수학 문제 풀다 solve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V 발음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V 소리 나는 거 잘 기억해서 solve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problem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도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 solving this problem 이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죠. I'm ing.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solving 까지만 보면 나는 풀고 있어요. 근데 뭘 풀어요? This problem 인 거죠. I'm solving this problem. I'm solving this problem 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런데 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바로 매우 공손하게 내가 도와줘도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May I help you? 다시 한번 May I help you? 자, 아까는 Oh, could you?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는 Yes, please 라고 하면 돼요. 자, please가 공손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 배웠죠. 아까 May I help you?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역시 공손하게 Yes, please 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Yes, please. Yes, please. 그럼 만약에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No, thank you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라는 말을 공손하게 아, 괜찮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은 May I help you? 였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였고요. 그 밖에도 What are you ing? 지금 뭐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고 I'm ing. 나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도 연습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It's time to do the chan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I'm eating. I'm eating.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I'm playing. I'm playing. I'm studying. I'm study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도 되는

0: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네,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럼 대답은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도 있었지만 네, 감사합니다는 Yes, please 였고 괜찮아요는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기분은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Wednesday. How do you stay cool?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0: 잘 들어봤나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확인해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근데 이 아이 둘 다 표정이 왜 그런가요?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일단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이죠?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I see a boy and a girl. 좋아요. I see a boy and a girl.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 심지어 저 태양에서도 hot라고 외치고 있어요. I think it's a very hot day. Super, super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그래서 태양조차도 hot, 더워라고 외치고 있어. 자, the boy, 남자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The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자, 지금 여기 왼쪽 손에는 저 선풍기가를 들고 있고요. 선풍기, a fan.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온도계를 들고 있어. 온도계는 thermometer. 어우, 단어 진짜 어렵다, 그치? Thermometer. Thermometer. 그쵸? A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어우, 두 개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온도계를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더워 보입니다. 그쵸?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아이스팩을 올려놓고 있어요. The girl has an ice pack on her head. 진짜 더운가 봐. 근데 저럼 진짜 시원하다, 얘들아. And in the bubble, 생각풍선에는, she's having some ice cream under the air conditioner. 지금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네요. 아, 어떤 대화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그건 쌤이랑 이따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2: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1: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해볼게요. 자,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h, one more time.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쌤이랑 stay cool 배웠는데 기억나? stay는 좀 유지하다, 머물다란 뜻이 있었는데 cool은 시원하냐. 그래서 stay cool 하게 되면 시원하게 지내다, 좀 시원하게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하게 되면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여름에 이 찜통 더위에 뭐 하면서 시원하게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거 기억할게요. 이 문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우리 친구들 이제쯤은 how do you 이러지 않지? How do 소리 내주세요. Do, okay?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kay? How do you 안 돼? How do you stay cool? 아닙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Okay?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How. How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How do you? 자, how do you? 시작. How do you? How do you? 어우, 자연스러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추가해서 How do you stay cool? 시작. How do you stay cool? 좋아요. Stay cool 안 됩니다. Stay cool. Stay cool. 좋아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그러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시원하게 어떻게 지내?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할 수 있겠죠? 뭐 대답으로는 나 아이스크림 먹어, 뭐 시원한 뭐 음식 먹어 이런 게 등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How Chrissy stays cool in summer? 선생님이 더위를 이겨내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니까 알려주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빠밤. I use a fan. 선생님 이거 너무 시시해요. 다 이러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I use a fan. 항상 어디를 가던 이 선풍기와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I use a fan. I use a fan. 나는 선풍기를 사용해요. 자, I use a fan 해볼까? 시작! I use a fan. 자, fan 하게 되면 부채, 선풍기 둘 다 다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부채를 아니면 선풍기를 갖고 다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쵸. 또 많이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사실 air conditioner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이렇게 한글로 바뀔 때 에어컨이 됐어요. 에어컨디셔너의 에어컨. 오케이? 자,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틀어요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많이 틀면 이렇게 좋진 않지만 더운 여름인데 어떡하겠어, 그쵸?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켜요. 해볼게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티처 왜 여기 더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치? air 보면 a로 뒤에 지금 바로 the 뒤에 오는 단어가 a로 시작하지. 그럴 때는 the라고 안 읽히고 the라고 읽히죠.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안 알려주는데 선생님 우리 친구니까 알려줄게. I eat ice cream. I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진짜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I eat ice cream. 자, 이거 해보세요. 시작. I eat ice cream.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 또 있습니다. I drink cold juice.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항상 이제 마실 것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자,

0: drink는 마시다죠. 그래서 cold juice는 시원한 주스. 그래서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 I drink cold juice. 좋습니다. 자, 또 있어, 얘들아. I eat watermelon. 근데 그 watermelon이 얘들아 수박이잖아요, 그쵸? 근데 수박도 따뜻한 수박이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먹어야 돼요. I eat watermelon. 해볼게요, 이거. 시작. I eat watermelon. 좋아요. 씨가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엔 수박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다음 마지막. I take a cold shower. One more time. I take a cold shower. 자, 그리고 더워서 땀이 날 때는 꼭 cold shower.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cold shower. 이거 해볼게요. 시작. I take a cold shower.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팁을 다 알려주고야 말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랬더니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나는 항상 어딜 가든 이 선풍기를 들고 다녀. 아니면 부채를 들고 다녀. What about you? 너는? 이럽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이라고 합니다. 나는 에어컨 아래에 있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하네요. 쌤이랑 좀 비슷하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척 타임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아주 더워하는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이랑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a boy and a girl가 굉장히 더워하는 모습입니다. 태양조차도 hot, 더워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인지 쌤이랑 보자. 빠바밤. Oh, it's boiling today. It's 38 degrees 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다. 자, it's boiling today. 새로운 표현 나와서 boiling. 이거 선생님이 왠지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 boiling 하면 끓다. boil가 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oiling 하게 되면 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씨를 표현할 때 쓴다면 정말 푹푹 찌는 날이야. 정말 더운 날을 말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 boiling. 그래서 oh, it's boiling today. 오늘 진짜 덥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It's boiling today. It's 38 degrees. 오늘 38도래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겠다. 그쵸? 생각만 해도 더워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know, right? 이럽니다. 내 말이 그치? 이러면서 아이스팩을 머리 위에 얹었어요. I know, right? 지금 더워서 말할 힘도 없어서 I know, right?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문장 나왔다. 그치? 통문장.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라고 합니다. 우리 이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거야.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Oh, I always carry a fan. 나는 항상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갖고 다녀. 라고 합니다. fan. 쌤이랑 배웠죠? 자, 그랬더니 Oh, I stay in front of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at home. 라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air conditioner,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해요. Oh, 정말 it's a perfect for a hot day, right? 더운 날에는 꼭 필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난 내가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시원하게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자, 재밌게 듣길 바라고 내일은 더 재밌게 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환승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내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Wednesday.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can say where to get off and transf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짜자, here's the picture. 먼저 그림을 볼까요? These two people are on the subway. 맞죠?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역에서 내려야 되나? 그러면 이 정거장, 내리는 정거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sto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top. Stop. Stop. 맞아요. stop는 이제 멈추다, 멈춰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 저번 시간에는 bus stop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죠?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 멈춰서다, 멈추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지하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stop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목적지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는 그 종착지,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destination, destination, destination. 네, 어떤 여정이든 우리는 항상 목적지를 가고 가죠. 그래서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 그러면 우리 환승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노선에서 저 노선으로 환승하다. transfer입니다. 따라해보세요. transfer. transfer. transfer. transfer는 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통수단을 갈아타다, 환승하다로 쓰여요. transfer.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2호선 우리 가리키고 있는데 2호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ine 2. 따라해보세요. line 2. line 2. line 2. 원래 line은 선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선을 뜻해서 2호선을 뜻합니다. 이런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This is our stop.
1: Is this our destination?
2: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1: Okay, let's get off n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This is our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 this is 하면은 여기가 바로 뭐야, 이것이야 라는 뜻이죠. This is. 근데 our이니까 우리의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거장, 우리 아까 단어 배웠었잖아요. stop, stop이죠. 우리가 멈춰서는 곳. 그래서 this is our stop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여기서는 our stop 하면은 우리의 정거장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정거장이 아닌 우리가 내릴 정거장, 우리가 내려야 하는,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곳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기가 우리가 내릴 곳이야 라고 할 때 this is our stop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stop. 네, very good. 그러면 이 stop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목적지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죠? 뭐였죠? destination이었어요. 그래서 this is our destination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This is our destination. This is our destination. This is our destination. Very good.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차가 막 오고 있어요. 플랫폼에 있는데 기차가 와. 이게 우리가 탈 기차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빈칸에 기차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This is our train 이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train. This is our train. This is our train. 네, 그래서 our train도 우리의 기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탈 기차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have to transfer to 땡땡.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We have to. 우리가,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뭐 해야 돼요? Transfer. 환승해야 된대요. 갈아타든지 환승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는 환승해야 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럼 이 빈칸에다가 2호선을 넣어서 우리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우리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해 라고 말해볼게요.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따라해보세요.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Very good. 우리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버스로 한번 갈아타 볼까요?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Very good. Repeat after me.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이번엔 뭘로 갈아타 볼까요? 우리 다음 역에서 갈아타야 돼 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we have to transfer to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면 뭐뭐로가 아니라 뭐뭐에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뭐에서 라고 얘기할 때는 at를 쓰고 그리고 다음 역이니까 next st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그래서 이제 뭐 버스에서 자고 있어. 그럼 친구를 깨워요. 우리 다음 역에서 갈아타야 해.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las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Our last expression is let's get off 땡땡. Let's는 우리 뭐뭐 하자 라고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뭐뭐 해야 돼요? Get off래요. Get off. Get off는 어떤 교통수단, 이동수단에서 내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let's get off 하면 우리 내리자 라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빈칸에 이제를 넣어서 이제 내리자, 지금 내리자라고 얘기해 볼까요? 자, let's get off now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내리자, let's get off now.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이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리자. 좀 이렇게 그 장소에 더 집중해서 여기서 내리자. 그러면 let's get off here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here. Let's get off here. Let's get off here. 우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라는 말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에서. 다음 정거장에서는 딱 집어서 at라고 했죠? 그리고 정거장이니까 next stop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Very good.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붐붐, 챈스, 뮤직, 스타트!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We have to transfer to line tw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two.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타다! Here's the picture. Do you remember? 이 친구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죠? They're on the subway. And they're looking at this route. 자, 그 서브웨이 맵을 보고 있는데 여기 어디서 내려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자, this is 한 다음에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보세요. 3, 2, 1. 네, this is our stop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멈춰서는 곳, 우리가 내려야 하는 곳, 우리의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우리 목적지야? 라고 물어봅니다. Is this? 한 다음에 목적지. 자, 이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Our destination. 네, 목적지는 destination이었죠? 따라해 보세요.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아니,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야. 우리 2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그래서 no, we have to, 땡땡, to line 2. 갈아타다, 환승하다 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Transfer 였습니다. 자, repeat after me.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Very good. 근데 우리 만약에 2호선으로 다른 노선으로, 호선으로 갈아타야 돼가 아니라 아예 수단을 바꿔서 버스로 갈아타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가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네, 그래서 알겠어. 이제 내리자 라는 말을 합니다. Okay, let's 땡땡 now. 내리자, 내리자 라는 표현을 넣어주세요. 3, 2, 1. Get off. 그래서 okay, let's get off now. Repeat after me. Okay, let's get off now. Okay, let's get off now.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0: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지하철에서 갈아타고 내리고 할 때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B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B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귄이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지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 잘 따라와주고 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고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가까이 있는 한 가지 물건을 얘기할 때는 this였고요. 한 가지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갠데 가까이 있는 이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these였습니다. 그럼 멀리 있는 한 가지 물건은 that이고요. 멀리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은 those입니다. Very good.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Wednesday. I would like to. I can say I would like to.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Let's learn some vocabularies.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Oh, where are they?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I can see many books.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단어를 읽을 때는 크고 열심히 읽어주세요. 자, 서점은 영어로 bookstore. Bookstore. Good. 자, 서점에 지금 책을 사러 온 한 친구가 있는데 look at what he's wearing. 어떻게 입고 있나요? 마치 탐정가처럼 입고 있네요. 아, 이 친구는 아무래도 어떤 책을 좋아할 것 같나요? 맞아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추리소설은 mystery novel. Mystery novel. Very good. 아, 마침 점원이 가리키고 있네요. New라고 적혀있는 새로운 추리소설이 나왔나 본데요. 아, 그걸 본 우리 이 남자아이가 지갑을 들고 저 바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사다 혹은 구입하다 라는 단어는 buy. Buy입니다. Great job! 자, 우리 친구들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Wow! What a huge bookstore!
2: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1: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2: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1: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0: 우리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문장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우는 focus on 시간입니다. Let's start.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a 인데요. 자, 이 표현은요. 무언가를 보고 우와, 뭐뭐이다 감탄을 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자, what a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요. 뜻은 정말 뭐뭐한 뭐뭐이다. 혹은 정말 뭐뭐한 뭐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s.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정말 큰 서점이다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명사는 서점, bookstore이고요. 서점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큰이죠. 자, 우리 큰이란 단어 huge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점은 bookstore입니다. 읽어볼까요? 정말 큰 서점이다. What? A huge bookstore. What a huge bookstore. Good. 이번에는 정말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아, 도서관인데 시끄러운 도서관인가 봐요. 자, 여기서 도서관 library는 적혀져 있고요. 앞에 어떤 도서관이라고 하죠?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이라는 단어는 noisy입니다. Let's read. 정말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What a noisy library. What a noisy library. 한 번 더. What a noisy libra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looking for a new 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비동사, 그 다음에 looking for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무엇을 찾고 있다 혹은 무엇을 찾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looking for 뒤에는 찾고 있는 그 물건이 나와야겠죠. Let's fill in the blanks. 저는 새로운 추리소설 책을 찾고 찾고 있어요 입니다. 자, I'm looking for, 저는 찾고 있습니다. A new, 새로운 추리 소설책.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배웠는데, can you remember? 맞아요. Mystery novel 이었습니다. Mystery 추리 소설은 novel 이었죠. Let's read.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한 번 더.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Very good. 자, 다음은요. 저는 사전을 찾고 있어요 입니다. I'm looking for 사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는데 Do you know what it is? 사전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Dictionary입니다. 우리 앞에 어를 넣어서 사전 한 권을 의미하죠. 자, 저는 사전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dictionary. I'm looking for a dictiona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to it right now인데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I would like to 이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은 무엇이었죠?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맞아요. 동사에 ed나 ing가 안 들어가는 동사 원형 그 자체를 뜻합니다. 자, I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저는 무엇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이 문장에는 right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장 지금이란 뜻이에요. 문장 볼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사다라는 단어 buy가 들어가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Very good. 이번에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take입니다. Let's read.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One more time.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Very good, everyone. Okay,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What a huge bookstore. What a huge bookstore.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Very good.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리뷰 타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our picture. 오늘의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They're at a bookstore. 서점에 있고요. 이 탐정같이 입은 옷을 입은 이 친구가 지금 책을 하나 찾고 있는데 맞아요. 추리 소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감탄을 했어요. 이 서점에 들어오고 What a 어떤 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What a huge bookstore. 정말 큰 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와우! What a huge bookstore. Wow, what a huge bookstore. 자, 우리 점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nks, 고마워.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아, 여러분 여기서 kind of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어떠어떠한 종류의 라는 뜻이고요.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는 너는 어떤 종류의 책을 찾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자, 어떤 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I'm looking for a new 추리 소설이죠. Mystery novel이었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저는 새로운 추리 소설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Very good. 자, 점원이 이제 안내를 해줘야겠죠? 새로운 추리소설은 어디에 있나요?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라고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last copy는 마지막 한 권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추리소설 마지막 한 권이 남았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On that shelf. 아, 저기 선반 위에 있어. 그림 속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Let's read one more time. 마지막 한 권은 저 선반 위에 있어.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One more time.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Good. 자, 우리 남자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ould like to it right now. 아, 우리 배웠던 표현 나왔습니다. I would like to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나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right now는 어떤 뜻이었죠? 지금 당장 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나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 사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buy입니다. 읽어볼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수집하다, 모으다는 collect.

0: I would like to collect it right now.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수집하고 싶어요. 한 번 더. I would like to collect it right now.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우리 모두 다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요, 서점에서 이제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서점같이 많은 물건들이 있는 장소에 갔을 때 나는 이것을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it? 맞아요. I'm looking for 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야겠죠? Bye bye!
2: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좋다고요? 잘했어요 선생님이랑 오늘 영어 수업하면서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볼게요 Okay, are you ready?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오늘 얘들아, 무슨 요일이에요?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1: 오늘 수요일이야. 주말이 이제 코앞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세요.
0: 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요? 바로 듣기 하는 날입니다. Wednesday is for listening.
1: 선생님이랑 오늘도 자신감을 가득 키워서 귀를 쫑긋하고 오늘 재밌는 듣기 시간을 가져봅시다.
0: Okay? 자, 이번 주에 주제 확인해 볼게요. Week 22. Jobs around us. One more time. Jobs around us.
1: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Jobs는 바로 일자리, 직종들이었죠?
1: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자리들, 직종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해봤죠?
0: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요?
1: Okay, 자, 우리 듣기 수업하기 전에 항상 뭐가 있죠? 미션이 있습니다. 자, 미션은요.
0: What does Tim like to do? For fun.
1: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Tim은 fun. Fun은 뭐야, 얘들아? 재밌는이죠. 자, 그래서 Tim은 재미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가 오늘의 미션이에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Tim이? 뭘 좋아할까, 얘들아?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지?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2: Hey, Tim.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3: I like drawing and painting.
2: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3: Yeah, that would be awesome.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2: That's so cool. Those are awesome jobs.
3: Thanks, Chrissy.
0: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듣지 말고 어깨 쫙 펴고 귀 쫑긋해서 들어야 돼? 준비됐나요?
2: Hey Tim,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0: One more time.
2: Hey Tim,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0: 잘 들어봤나요? 자, Chrissy가 Hey, Tim! Tim, 안녕?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너 재미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해? 너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지요. 자, Hey, Tim!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우리 친구들 해봐야겠죠? 시작! Hey, Tim!
4: Hey, Tim!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0: 친구들 잘해!
4: What

0: drawing and painting.
1: One more time.
0: I like drawing and painting.
1: 잘 들어봤어? 자, 뭐래요? I like drawing and painting. 자, 팀은 뭘 좋아한대요? 자, drawing, 그림 그리는 것과 painting, 색칠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팀이네요. 우리 미션의 정답이 나왔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drawing and painting. 친구들 잘해. I like drawing and painting.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쌤은 좋아해요.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귀 쫑긋.
2: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1: One more time.
2: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1: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크리스가 팀이 그림 그리는 것과 색칠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이거 무슨 뜻일까? Painter가 뭐예요? 화가지. 그래서 자, 너 혹시 나중에 크면은 painter, 화가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게요. 시작!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너가 그림 그리는 거랑 색칠하는 거 좋아해서 물어보는데 너 화가 나중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 그랬더니 팀이 뭐라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0: Yeah, that would be awesome.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1: Wow, that was long. 좀 길었던 것 같은데 one more time.
0: Yeah, that would be awesome.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1: 잘 들어봤나요? 빠밤. Yeah, that would be awesome.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길다 얘들아. 우리 천천히 break it down 해볼게요. Yeah, that would be awesome. 일단 awesome은 무슨 뜻이니? 스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awesome, 멋진이란 뜻이죠? 그거 멋지다. 멋있겠네. 너 화가가 되고 싶어? 이랬더니 그거 참 좋을 것 같아. 라 그러지요. 화가도 되고 싶네요. 자, 그런데 뒤에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라 그러지요. 이거 무슨 뜻일까? 하지만 나는 also 또한 뭐가 되고 싶어요?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고 싶대요. 왜요? And help people.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왜 경찰관 아저씨들이 우리 시민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팀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색칠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을 돕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라 그러네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Yeah, that would be awesome. 친구들 잘해. Yeah, that would be awesome. Awesome은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멋진이었지.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하지만 나는 또한 경찰관이 되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자, 우리 친구들 잘해.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잘했어요, 얘들아. Police officer 할 때 police officer가 아니라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기억하죠? 자, 그럼 그 다음 또 들어보자.
2: That's so cool. Those are awesome jobs.
1: 잘 들어봤어요. One more time.
2: That's so cool. Those are awesome jobs.
1: 뭐래요? 또 awesome 나온 것 같은데, 그치? That's so cool. 선생님이 참 많이 하는 말이다, 그치? That's so cool. 선생님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그거 참 멋지다, 라는 뜻입니다. That's so cool. 자, 그거 참 멋지네. 왜? Those are awesome jobs. 그것들은 참 멋있는 직업들이야, 라 그러지요. 자, 한번 볼게요. That's so cool. 멋지다. 우리 친구들 잘해. That's so cool. Those are awesome jobs. 그것들 참 멋진 직업들이야. 친구들 잘해. Those are awesome jobs. 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ose, 그것들이 뭘까? 바로 painter와 police officer가 되겠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팀이 뭐라고 하나 볼까?

0: Thanks, Chrissy.
1: One more time.
0: Thanks, Chrissy.
1: 고마워, Chrissy. 라 그러죠. Thanks, Chrissy. 라 그러네요. 이거는 쉬우니까 우리 크게 자신감 있게 해봅시다. 시작! Thanks, Chrissy. 좋습니다. 자, thanks, Chrissy. 고마워, Chrissy.로 이 대화문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미션을 확인해 봐야겠죠? What does Tim like to do for fun? Tim은 재미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확인해 볼까요? 3, 2, 1.
0: I like drawing and painting.
1: 뭐라 그랬어? I like drawing and painting 라 그랬죠. 그림 그리는 것과 색을 칠하는 것을 재미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맞췄다면 우리 친구들 너무 훌륭해요. 자, 이제는 multiple choice로 가볼게요. Number one. Chrissy asked Tim if he wants to be 이거 무슨 뜻일까? 자, Chrissy는 Tim이 이거 이 직업을 갖고 싶은지 나중에 이게 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었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An entertainer? Entertainer 뜻이 뭐였지? 맞습니다. 연예인이었죠. 팀이 연예인 되고 싶었나?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a teacher? 선생님? 선생님 되고 싶었나? 아닌 것 같은데, 그쵸? A painter? 화가였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2: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1: Do you want to be a painter when you grow up? 이라고 하지. 그럼 정답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요. 페인터가 돼야 되죠. 크리스는 팀에게 혹시 화가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number 2 가볼까요? 빠밤. Number 2. What does Tim want to be when he grows up? 이거 무슨 뜻이었어? 자, 팀이 나중에 크면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했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 일자리 두 개가 나와서 직업이 두 개를 우리 얘기하고 있어서 화가, 페인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A, a teacher? 선생님? 그 다음 B, a police officer? 경찰관? C, a firefighter? 얘들아, 갑자기 나온 이 단어 뭐예요? firefighter 무슨 뜻이지? 자, 불이랑 싸우는 사람들 뭐예요? 소방관이네요. firefighter는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그쵸? 자, 뭘 것 같아? 한번 들어볼까요?
0: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1: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자, 사람들을 돕는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하나요? A police officer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근데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police officer 발음 한번 one more time.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True or false로 가볼게요. Chrissy thinks painter and police officer are boring jobs. Chrissy가 화가랑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게 지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2: That's so cool. Those are awesome jobs.
1: 들었어요? Those are awesome jobs. 라고 그랬지. 그것들 정말 멋진 직업들이야 라고 하니까 boring이라면 지루하니까 이거는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Tim wants to help people. Tim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들어볼게요.
0: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1: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그러니까 true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I like drawing and painting. Yeah, that would be awesome. But I also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help people. Thanks, Chrissy.
1: 자,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한 수업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할 준비 되셨죠? 너무 축하해요.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조동사 졸업하고 오늘은 전치사라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조동사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can도 있었고, may, should, must 등등등 여러분 떠오르시죠? 네, 조동사요. 졸업은 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요. 언제든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전치사인데요. 자, 이 전치사는 여러분이 어떤 그냥 간단한 문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전치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와 같이 아주 우리가 언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공부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네, 그 전치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게 될 것이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시간, 위치, 몇 시, 언제, 그렇죠? 그리고 얼마 동안, 언제까지, 그리고 또 위치는 어디? 위에, 아래, 옆에 등등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간과 위치 없이는 우리가 대화하기 힘듭니다. 오늘 한번 시간, 위치, 전치사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지럽혀진 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뜨끔하거나 찔리는 학생 있지 않나요? 지금 방의 상태가 이런 모양인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침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뭐가 어딨는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Where is the socks? 제 양말 어디 있어요? Where's the socks? 양말이지요. 자, 양말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양말? 여기 있습니다. 침대 아래에 있어요. 자, 침대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겠죠. It's under the bed. It's under the bed. 그 침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 시계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clock? 시계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시계. 그렇죠. 어디 있어요? 침대 위에 있습니다. 밑에,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It's over the bed. 침대 위에 있어요. It's over the bed.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Where is the soccer ball? 축구공 어딨나요? 저 축구하러 나가고 싶은데 축구공 어딨나요? 자, 찾으셨나요? 축구공이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요. 이 카페트 옆에 있죠. 카페트 옆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It's next to the carpet. It's next to the carpet. 카페트 옆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예요.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여자가 9시부터 1시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How long is she working? 얼마나 길게 그녀는 일을 하는 중인가요? 자, 그쵸. 4시간이 지났습니다. She is working for 4 hours.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전치사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죠? 자, 그럼 전치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아주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 전치사라는 말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전치사, 한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앞전자, 둘치, 말사 이렇게 됩니다. 말 앞에 둬서 여기 나와 있죠?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 앞에 두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앞에 둬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장소, 방향, 방법,
외에도 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정말 정말 많아요. 원인도 나타낼 수도 있고 도구나 등등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간과 장소, 위치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for, during 이에요. for, during 둘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의미는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for, during 여기 나와 있죠. for과 during 자 동그라미 칠게요. 둘다 무엇 무엇 동안이라는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 동안. 자 아까 수업 초반에 나왔었죠? 그 여자가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 무엇 얼마 동안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이두 가지가 의미는 같지만 문장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 방식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누구예요? 문법의 지니어스잖아요. 그래서 for, during 의미는 같아도 문장 속에서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for 뒤에는요, 자, 이렇게 two weeks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이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 동안인지, 정확하게 며칠 동안인지, 몇달 동안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구체적인 시간. 그래서 정확하게 2시간인지, 3일인지, 일주일인지, 그런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for 뒤에는요. 자, 여기 예문 먼저 볼게요. They traveled in Europe for 2 weeks 이렇게 나와 있죠? traveled 하니까 과거형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행했어요. in Europe. 유럽에서요. for 얼마 동안 뒤에 2 weeks 2주. 2주의 시간 동안 유럽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for이에요. 이해되셨죠? 뒤에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시간의 양을 붙입니다. 네, 그게 for이었고요. during 뒤에는 자 이렇게 summer, holiday와 같은 특정한 행사나 기간이 옵니다. 특정한 행사나 기간. summer 하면 여름이고 holiday 하면 어떤 휴가. 를 뜻하죠.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아니에요. 이 여름, 뭐두 달인지 한 달인지, holiday, 2박 3일인지 4일인지 시간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어떤 행사나 기간이라는 거죠. 여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 holiday라는 특정한 행사 동안 이렇게요. 자, 이 during과 for 둘다 무엇 무엇 동안이라는 뜻은 같은데 그 안에서 조금씩 그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럼 self-check 통해서 우리가 예문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They visited her house during their vacation. 자, during이 나왔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들은 visited,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요. during, 무엇 무엇 동안, 언제 동안이냐 뒤에 their vacation이 나왔어요. 그들의 휴가 동안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렇죠. Their vacation. 정확한

하루의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휴가가 도대체 3일인지, 5일인지, 일주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휴가라는 특정한 행사 혹은 특정한 기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에 during을 써준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for their vacation 하면 어색해요. 의미는 물론 같지만 이 원어민이 듣기에 좀 어색한데 라고 분명히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the family lived in Spain for 2 years. 그 가족은 lived, 마찬가지로 과거형이죠. 살았습니다. In Spain, 스페인에서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그 가족이 살았습니다. 자, for 나왔어요. 얼마 동안 뒤에 2 years 이렇게 복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페인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이거는 어떤 특정한 행사나 기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의 양이 나왔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페인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for과 during을 잘 나누어서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 가족은 2년 동안 스페인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시간 전치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데 until, by 이두 가지도 의미는 같지만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다 until, by, 뭐 언제, 언제까지라고 해석해요. 언제까지. 그런데 until은 무엇무엇에 이르기까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줄곧이라는 의미로 동작이 지속됨을 나타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until, 언제까지, until 9pm, 9시까지라고 해서 until을 쓰면요. 그때까지 행동이 쭉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 한번 봅시다. The department store is open until 9pm 이라고 되어 있죠. 9시, 저녁 9시까지 department store, 그 백화점은 is open, 문을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백화점이 9시 전에 언제 문을 닫는 것이 아니죠. 9시까지 쭉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행동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until을 쓰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는 행동작이 쭉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until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by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이기는 한데요. 괄호 안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늦어도. 늦어도 언제까지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by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기한입니다. 기한. 우리가 이때까지는 꼭 해야 돼라는 기한을 나타내는 게 by예요. 예를 들어 숙제를 금요일까지는 해야 돼. 그럼 금요일까지 우리가 숙제를 쭉 계속 숙제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수요일까지 끝낼 수도 있고 목요일까지 할 수도 있고 월요일에 끝낼 수도 있고 어쨌든 적어도 최소한 금요일까지가 그 숙제 기한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숙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by를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until도 언제까지는 맞지만 그때까지 동작이 쭉 지속된다. 그리고 by는 기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그 금요일 전까지만 행동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예문 한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ey will finish it by next Friday. 자, by가 보이죠? 체크해 주세요. 그들은 will finish, 끝낼 것입니다. 그것을요, by, 언제까지?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것을 끝내는 행위가 금요일까지 쭉 계속 월요일도 끝내, 화요일도 끝내 쭉그 행동이 지속되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적어도 금요일까지 그 전에 수요일에 끝내도 되고 목요일에 끝내도 되고 어쨌든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끝낸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by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 이 숙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는 by를 쓰는 거예요. 어떤 숙제에 대한 기한이요.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he waited here until midnight. 자, 여기서는 until을 써줬지요. 해석하면 그녀는 waited, 기다렸습니다. Here, 여기서요. Until, 언제까지? Midnight, 자정까지요. 그녀는 자정까지 여기서 기다렸다. 이 기다리는 행위가 자정까지 쭉 이어진 거죠. 그녀가 그 중간에 저녁 9시쯤에 혹은 뭐 8시쯤에 기다리는 행위가 그만 멈춘 게 아니라 자정, 밤 12시까지 쭉 지속해서 기다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y와 until 둘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의미는 같지만 조금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나왔어요. 아까 방에서 양말 어디 있어요? 시계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near, next to. 둘다 N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의미가 다릅니다. near는요, near 체크하시고, 어디 가까이에 혹은 어디 근처에 라는 뜻을 나타내요. 어디 근처에 있어. 멀지 않고 거기 근처, 어디 가까이 어딘가에 있어. 할때 near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예문 볼게요. There are nice hotels near the beach. There are 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 are이니까 뒤에 복수가 나오고요. 멋있는 좋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near 나왔어요. 어디 근처에? The beach. 해변 근처에 좋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팁인데요. 이렇게 해변이라는 beach가 나오면 여러분 발음하실 때 e를 길게 늘여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beach 이렇게 해야 해변이란 뜻이에요. e를 짧게 줄이시면 안 좋은 말이 될수 있어서요. 여러분 해변을 발음할 때 항상 beach 길게 끌어서 발음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순간 떠오른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변 가까이에 near the beach. 좋은 호텔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next to를 살펴볼게요. next to는 뜻이 이렇게 돼요. 어디 어디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next to 외우기 쉽겠죠? next 어디 다음에라는 뜻이니까요. 어디 다음, 어디 바로 옆에 위치했다. next to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쓰임을 보면 next to가 near보다 조금 더그 간격이 더 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ext to는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옆에 있다. near은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self 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 the bookstore is next to the building. 자, next to 보이시지요? The bookstore, 서점은요, 옆에 있습니다. Next to, 어디 옆에? The building. 그 빌딩 옆에 서점이 있습니다. 빌딩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그 바로 옆에 서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서점. 선생님이 책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서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building is near the post office. 그 빌딩은요, near 나왔죠. Post office 하면 우체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빌딩은 우체국 근처에 있습니다. 우체국에 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멀지 않은 그 가까이에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ear, next to 구분해서 잘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은요. over과 under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over 하면 이렇게
무엇무엇을 넘어 혹은 건너 위에

라는 뜻이에요. over, under, 서로 반대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라고 적어주세요. 둘이 반대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over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over, 건너서 간다, 넘어서 간다, 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자, 그런데요, under은 위치만 나타내요. 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아까 양말이 침대 아래에 있다 할 때, it's under the bed 했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under은 어디 아래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over, under.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airplane flew over the clouds. 나왔죠? 여기서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동작, 행위를 넘어서 간다, 건너서 간다, 라는 뜻으로 over를 썼어요. The airplane, 그 비행기는요, flew 하면 우리 친구들 fly, 날다 있죠? 날다의 과거형이에요.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비행했습니다. 이렇게요. Over, 어디 어디 위로, 어디 어디를 넘어서, 어디를 넘어서? The clouds, 그 구름을요. 그 비행기는 구름 위로, 구름을 넘어서 비행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Over, under, 반대되는 개념 기억해 주세요. Self-check 볼게요. 첫 번째, the kids climbed over the wall. 나와 있죠? 자, 여기 over. 그 아이들은요,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디 위로? The wall. 그 벽을 넘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럴 때 over를 써줘요. 두 번째는 there were some people under the bridge. There were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Some people, 사람들이요. 어디에? Under the bridge. 그 다리 아래에요. 다리 아래에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under과 over 둘이 반대되는데요. over를 여기서는 어떤 행위, 넘어서 갔다, 행위를 나타냈는데, 아까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들려드렸던 예문처럼 시계가 침대 위에 있다라고 할 때도 over를 씁니다. It's over the bed 하면 그 침대 위에 시계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over, under이 반대인데, 선생님, 근데 위에라고 하니까 왠지 떠오르는 단어가 up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어디 어디 위에 up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up은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over은 넘어서 가다라는 거고요. up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go up, 올라가다. 자, 그래서 up의 반대말은 under이 아니라 down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over의 반대말은 under이고요. up의 반대말은 down이에요. 아래로 가다. 아시겠죠? 아래로 향해서 가는 거고, 여기 under은 그냥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침대 아래 위치해 있는 거고, down은 아래를 향해서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up, down을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over과 under를 세트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아주 중요한 전치사 배우면서 문법의 지니어스로 한층더 가까이 다가갔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전치사도요,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where and when,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문장 만들기 게임인데요. 이 전치사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어떤 복잡한 문법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은 문장 만들기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오늘 배운 전치사 중에 하나가 크게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5초의 시간을 드리는 동안 그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을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나온 전치사는

전치사 until입니다. 자, until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until 그렇죠. 언제까지요? 그런데 by랑 조금 달랐습니다. 자, until이 들어간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1. Time's up. 자, 만들어 봤나요? Until. 자, 선생님은요, 세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I played soccer until 6 p.m. 나는 축구를 했다. Until 저녁 6시까지. 자, 6시까지 이 축구를 한 행위가 쭉 지속된 거죠? 자, 그래서 by가 아니라 until을 써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The store is open until midnight. 그 가게는 midnight,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자, 이것도 동작이 지속되는 표현이에요. She works until 9 p.m. 그녀는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언제까지 넣어서 문장 잘 만드셨죠? 좋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 나갑니다. 두 번째 during이에요. 자, 무슨 뜻이었죠? during, 무엇무엇, 동안. 언제? 동안이요. 자, 그런데 for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자, during이 들어간 문장을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5초의 시간. 5, 4, 3, 2, 1. Time's up. 자, 만들어 봤나요? During. 선생님도 만들어 봤는데요. We played games during the break. 자, 그렇죠. during 뒤에는 어떤 시간의 양,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행사나 기간이 옵니다. The break. 그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played games, 게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during이요. 네, 그 다음. She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자, 뒤에도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한 어떤 행사가 나왔죠. 그 영화 동안 she fell asleep.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마지막. I stayed at home during the holiday. 나는 at home. 집에 머물렀습니다. 언제 동안요? The holiday. 그 휴가, 휴일 동안에요. 자, 이렇게요. During 여러분도 넣어서 문장 잘 만드셨죠? 잘했습니다. 다음 전치사 갈게요. 그 다음은 near.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near. 어디?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Time's up. 자, 잘 만드셨죠? 선생님도 만들어 봤는데요. She lives near the park. 그녀는 삽니다. near. 어디 근처에요? The park. 공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어디 가까이에, 근처에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I sat near my best friend in class. 자, 오늘 학기 첫날이라서요. 어색해서 저는, 나는 sat, 앉았습니다. 어디요? Near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까이에요. In class, 교실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은 put your shoes near the shelf. 자, 이렇게 되면요. 명령문이죠. 너의 신발을 놓으세요. 너의 신발을 놓아라. 어디에? Near the shelf. 그 선반 근처에요. 선반 근처에 신발 놓으세요. 자, 그런 뜻입니다. near이었고요. 마지막 전치사 나갑니다. next to. next to. 어디? 옆에서라는 위치 전치사죠? 자, 문장 바로 만들어 보세요. 5, 4, 3, 2, 1. Time's up. 잘 만들었죠? 어디? 옆에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There is a park next to the supermarket. 자, 이렇게 하면 공원이 있습니다. Next to the supermarket. 그 슈퍼마켓 바로 옆에요. 자, 이럴 때 next를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The pencil case is next to the notebook. 그 필통은 공책 옆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마지막. She's standing next to her mom. 그녀는 그녀의 엄마
옆에.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은요, 오늘 배운 전치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디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적어보세요입니다. 하나든 두 개든 열 개든 모두 좋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초능 영문법 독해 힘을 키우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네.
0: 예.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막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아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아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낀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뭐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 이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저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돼. 예.
0: 잘못 샀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단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와우.
1: 아하.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아?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와우,
2: Really
1: 와우.
2: fresh.
1: 아우,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2: Style.
1: My
2: Very
1: style? Yeah,
2: stylish,
1: my
2: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2: White.
1: White.
2: A white.
1: White.
2: White.
1: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1: 응?
2: I'll go and check.
1: Pair?
2: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2: We might.
1: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1: 아, okay, check.
2: Okay,
1: Okay,
2: 좋았어.
1: check.
0: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오,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1: 네.
0: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오,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할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예.
1: 그러면 these sun. 글래시즈예요.
0: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unglass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1: 네.
0: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네.
1: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0: 그렇죠.
1: 네, 그런 생각해요,
0: 근데 영어에서는
1: 저는.
0: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알
1: 맞아요.
0: 두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Try.
0: Try.
1: 예.
0: 오케이.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on.
0: 덩어리입니다.
1: Yes.
0: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0: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0: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1: 네.
0: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1: Put on.
0: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Oh, I'm putting on my shirt.
1: Yes.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던가.
1: 네.
0: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0: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1: 오.
0: 그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0: try
1: on.
0: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0: 시도하다.
1: 네.
0: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한
1: 네.
0: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0: 맞아요. 그래서
1: 거군요.
0: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네.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에헤.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1: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네.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0: 맞아요. 오.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던지는 거죠. throw가. 네.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1: 아.
0: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1: 아.
0: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그래서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아, try it on.
0: Try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0: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0: Try
1: 그래요?
0: this skirt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The scarf.
0: Scarf. I
1: yes.
0: tried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1: Yes.
0: Okay?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1: Mm-hmm.
0: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e skirt.
0: Oh, I tried on the scarf.
1: I tried on the scarf.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1: 네.
0: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it on?
0: Try it on?
1: Yes.
0: This면요?
1: Can I try this on?
0: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0: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1: yes.
0: 막상 맞네요. Okay.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0: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1: 네.
0: 좋아요.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이에 강하게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0: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come.
1: 네.
0: 그다음에
1: In.
0: Come in. In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0: just
1: come in. Just came in.
0: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0: 어, 그거는 너는 언제 들어왔냐.
1: 아,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0: 그렇죠. 아. Oh, when did it come in? I yes.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0: 어,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1: 오.
0: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영화가.
0: 어, 그 영화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1: 어.
0: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out.
0: Okay, so the movie out. just came out.
1: Yes.
0: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1: Mm-hmm.
0: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kay,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아.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아,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0: 아.
1: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어,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렇죠.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1: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Okay,
0: Yes.
1: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그렇죠.
0: Yeah.
1: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데 많이
0: 맞아요.
1: 쓰게 되죠. 스타일.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0: 쌍디귿으로.
1: 그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 스타일.
0: Style, style.
1: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0: Something
1: in
0: in
1: 어떤 색상. 네.
0: 아하.
1: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0: 네.
1: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We have it.
1: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0: We have it in black.
1: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0: 네.
1: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초록색으로.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In green?
0: Yes.
1: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0: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1: 그렇죠.
0: Yes.
1: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0: We have it in black.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Do you have this hat in?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1: 맞아요.
0: 알더라고요.
1: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0: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 네.
0: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1: 그럼.
0: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1: 맞아요.
0: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1: 너무 좋아요.
0: 정말 우리가 큰일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1: 너무
0: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0: 진짜
1: 때마다 멀리서
0: 감사합니다.
1: 약간 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0: 네.
1: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0: Yes.
1: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0: 오.
1: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0: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1: 네.
0: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그 go and 뭐
1: 맞아요.
0: something.
1: 가서 뭐
0: 그쵸?
1: 하겠다.
0: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1: 이거 헷갈리죠?
0: 네.
1: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0: 저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1: 맞아요. 그걸로,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0: 그러니까
1: You might have
0: 이거가
1: one. 오, 좋아요.
0: 이상해요.
1: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그 바지도 그렇고요.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0: 하나의 면으로. 바지가 면.
1: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 쓰면 면을 만들기 좀
0: 선글라스고요.
1: 힘들죠?
0: 하나의 물건.
1: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0: 한 묶음. 한
1: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0: 쌍.
1: You know what it is.
0: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1: 네.
0: 트윈.
1: 그냥 제가 답을 열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Yes.
0: pair of gloves 알아요.
1: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0: 쌍이니까 이게.
1: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0: pair of
1: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0: 나,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1: 네네네.
0: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떨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1: 예,
0: 마세요. You
1: 그러네요.
0: might like
1: 네
0: it.
1: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0: 여기 가슴을
1: 앞서갔네요.
0: 막 치고 싶은데. So,
1: 예.
0: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왜냐하면 might의 동사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때 she
1: might.
0: might 그런 건
1: 아,
0: 없어요.
1: 얘는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 do 마저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1: 그런
0: 않아요?
1: 역사가
0: 그런
1: 없네요.
0: 전혀 상관이
1: 예.
0: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으흠.
0: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쵸?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
1: 강하게,
0: 올라가면.
1: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1: 오호.
0: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거 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1: Try on.
0: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치마

0: 봐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0: The
1: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Oh,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sunglasses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0: Oh, great job.
1: Wow.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0: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3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명사 1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보았죠? 모두들 복습하셨나요? 그리고 리뷰 퀴즈도 풀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독해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Creating safe ways can help them blank without getting hurt. 안전한 길을 creating, 만드는 것은 그들이 모하도록 돕는다. 다치지 않고. 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잘 알아야겠죠?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 이런 구문이 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여기 문장에서도 help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도록 돕는다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다치지 않고 건너도록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cross가 있죠? cross를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C-R-O-S-S.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문장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이 있었죠? 바로 without ing입니다. without 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뜻으로 쓰이는 구문이에요. 자, 그럼 전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Creating safe ways can help them cross without getting hurt.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 복습해봤고요. 오늘은 독해 지문 두 개를 더 풀어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Health, 건강과 Culture, 문화입니다. 모두들 준비됐나요?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동명사에 대해서 처음 배웠죠? 동명사가 무엇인가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말을 일컫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다른 명사처럼 주어 또는 보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목적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목적어로 사용되는 동명사는 다음 유닛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번 유닛에서는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어로 쓰일 때 문법적 특징을 세 가지 정도 배웠어요. 첫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기는,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명사가 주어에 위치할 때 단독으로 쓰일 때뿐만 아니라 뒤에 목적어, 보어 혹은 수식어를 취할 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 예문 볼게요. Understanding each other is importan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Understanding, 동명사가 주어의 핵심 단어이고요. 그 뒤에 each other은 understanding의 목적어로 주어 부분에 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유념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잘 써야 됩니다. 이 문장 볼게요. Reading books brings joy. 책을 읽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문장도 주어가 reading books까지 있죠. 이 문장의 주어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reading일까요? books일까요? 네, 책을 읽는 것은 reading,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이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일반 동사에 뭐를 붙이죠? 이렇게 s를 붙여야 됩니다.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으로 동명사가 보어로 쓰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종종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뭐뭐하기이다, 뭐뭐하는 것이다와 같이 해석이 되죠. His job is teaching students. 그의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teaching이 동명사로서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와 보어로 쓰일 때의 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요. 이제 스텝법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해석하며 이 문법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법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77쪽에 나와 있는 2번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의 대주제는 health, 건강이네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글들은 아주 유용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죠. 오늘은 어떤 건강에 관한 지식을 알려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o one wants to go to the dentist. 아무도 원치 않는다. 뭐 하길 원치 않는다? 치과 의사에게 가기를 원치 않는다란 뜻의 문장이에요. 자, no one은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no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로,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하길 원치 않는다고요? Go to the dentist. dentist는 치과 의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치과 의사한테 간다는 건 치과 진료를 보러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o to the dentist 하면 치과에 가다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건강 주제 중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우리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닐까 하고 예상해 보며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This is why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이것이 당신의 이를 brush, 닦아야만 하는 이유이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why를 뭐라고 해석했죠?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자, 이 문장도 이 구문에 적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This is why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y는 왜라는 뜻으로 의문사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는 왜라고 해석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고 해석해 보세요. 또이 문장에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자, 동사 원형이 이렇게 have to 다음에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의무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를 닦아야만 하는 이유이다라는 뜻이 됐어요. 네, 다음 문장 볼게요. But that is not the only reason. 그러나 그것이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무도 치과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를 닦아야만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래요. 어떤 이유? 우리가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rushing your teeth help or helps your memory too. 이를 닦는 것은 당신의 기억력 또한 help, 돕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가 주어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어요? 당신의 이를 닦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어 your teeth까지 주어 자리에 같이 나온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어떤 게 적절할까요? 자, 미리 골라보세요. 문제는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Keeping your mouth clean reduce or reduces germs.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균들을 줄인다라는 뜻의 문장이 됐네요. 자, germs 뜻이 뭐죠? 네, 여러분 교재에 바로 나와 있죠? 세균이란 뜻입니다. 세균을 줄인대요. 무엇이? 주어 자리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 keeping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어 부분을 잘 해석하려면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구문이 있죠? 바로 keep 목적어 형용사 구문입니다. 목적어가 모호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균을 줄인다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알맞은 동사의 형태는 이따가 문제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And this helps your brain work better.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뇌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네, 여기 this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네,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세균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 사실은 당신의 뇌가 더 잘 작동되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 구문에도 help가 쓰였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 있고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자, 이 구문은 우리가 앞에서 리뷰 퀴즈로도 풀어봤던 구문이죠.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법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 이때까지 계속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또 어떤 것이 올 수 있냐면 투부 정사도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 this helps your brain to work better.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to를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to를 생략하면 work, 동사 원형만 남고요. to를 쓰면 to부 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to부 정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내용도 추가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뇌가 더 잘 작동되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It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이것은 두 마리의 새를 하나의 돌로 잡는 것이다.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가 또 나왔네요. 이때 killing은 보호자리에 있죠.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잡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음영 처리된 이 표현은 여러분이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 기억나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바로 뭐죠? 일석이조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석이조가 말 그대로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란 뜻이거든요.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에요. So brush your teeth regularly. 그러므로 당신의 이를 regularly, 규칙적으로 brush, 닦으세요. You will have a nice smile and a healthy brain. 당신은 가질 거예요. 뭐를? 멋진 미소와 건강한 뇌를요. 네, 정말 이를 잘 닦으면 밝은 미소와 그리고 기억력에도 좋다고 했으니까 네, 건강한 뇌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지문은 건강이란 주제로 이를 닦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글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글에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우리 짐을 읽으면서 A와 B를 남겨뒀었죠? 자,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 A 자리에 오는 알맞은 동사를 골라보겠습니다. Brushing your teeth help or helps your memory too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를 닦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 주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네, your teeth인가요? brushing인가요? brushing, 동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닦는 것은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 현재 시제가 쓰면 끝에 s를 붙여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helps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해결했고요. 바로 B로 가볼게요. Keeping your mouth clean reduces germs. 여기까지가 주어죠.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균들을 줄인다입니다. 역시 여기 주어 부분에서 한 단어로 주어 하나의 핵심 단어를 말하면 뭐가 될까요? Keeping일까요? Your mouth일까요? Clean일까요? 네, 바로 keeping이 되겠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줄이는 거죠. 따라서 동명사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의 수를 맞춰서
일반 동사 끝에 s를 붙여줘야 돼요. 비의 정답은 reduc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ps reduces 보기 몇 번이 될까요? 네, 3번이네요.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네, 우리 표에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with one stone, 하나의 돌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killing two birds, 두 마리 새를 잡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어디 나와 있었죠? 우리 지문에서 It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네, 이 표현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석이조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 일석, 즉 하나의 돌은 수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그에 따른 결과가 뭐죠?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효과 또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의 내용 전체를 이 수단과 효과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모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네, 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 구문을 알아야 잘 쓸 수 있어요. by 다음에 ing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함으로써 란 뜻으로 수단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당신의 일을 모함으로써? 네, 닦음으로써. 닦다 란 뜻을 가지는 단어 뭐예요? brushing이죠? 따라서 빈칸에는 brushing을 써줘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쓰고요. 이를 닦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나요? 첫 번째, You can have healthy blank. 당신은 건강한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당신은 이를 닦음으로써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 아무도 치과를 가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닦는다란 내용이 나왔죠? 네, 이를 열심히 닦으면 네, 우리는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teeth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에서 새롭게 제공해주는 정보가 있었죠. You can have a better, 당신은 더 나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뭐에 좋다고 했죠, 여러분? 네, brain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brushing your teeth helps your memory too 라고 해서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닦는 두 번째 효과로는 바로 memory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효과, memory 이렇게 쓰면 정답이 완성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main 아이디어로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지 가이드 볼게요. By brushing your teeth, you can have healthy teeth and a better smile, better memory. 당신의 이를 닦음으로써 당신은 건강한 이와 또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일석이조의 상황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봤고요. 또 어떤 디테일들이 제공되었나요? Keeping your mouth clean reduces germs.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균들을 줄인다. This helps your brain work better. 이것은 당신의 뇌가 더 잘 작동되도록 돕는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Brushing your teeth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당신의 이를 닦는 것은 두 마리 새를 하나의 돌로 잡는 것이다. 일석이조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글의 전체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글에 어떤 동명사가 사용되는지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나왔죠? 그것은 일석이조이다. 즉,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 동명사를 써서 써볼게요. 잡는 것,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나요? 바로 killing이었죠?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와 꾸며주는 말을 이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네, 자, 이 표현은 많이 읽어보고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이렇게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의 주제는 culture,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다룰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Many countries celebrate Teacher's Day. 많은 나라들은 스승의 날을 기념한다. 아,
우리가 이걸 글의 주제는 바로 스승의 날이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이에요. Celebrating the day can be different in each country.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각 나라마다. Each country 하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주어 부분에 우리가 배우는 동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또는 축하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다음 문장이에요. But one thing is similar. 그러나 한 가지는 similar, 비슷하다. 네, 앞 문장에서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조되는 문장을 앞뒤로 썼네요. Different, similar,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It is giving thanks and flowers to teachers. 그것은 감사와 꽃을 선생님들에게 giving, 주는 것이다. 네, 여기 앞에 쓰인 it은 뭐를 가리킬까요? 네, 앞에 나온 바로 비슷한 그 한 가지를 말하겠죠? 그 한 가지가 뭐다? 바로 네, 감사와 꽃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동명사 giving이 이 문장의 보어로 쓰여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네,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죠.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The dates are different. 날짜들은 다르다. 아, 다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The dates, 날짜가 다르다고 해요. 다음 문장. For example, in America, it is on the first Tuesday of May, and in India, it is on September 5th.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언제 있다? The first Tuesday of May,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에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인도에서는 그것이 언제 있다고요? 9월 5일에 있다. 네, 앞에서 날짜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로 미국과 인도의 예를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날짜를 말할 때는 on과 같은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날짜 앞에 on을 쓴 모습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9월 5일을 읽을 때 이 5라는 숫자를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5라고 읽지 않고요. 5th 이렇게 서수로 읽어야 돼요. 날짜의 일은 서수로 읽어야 됩니다. September 5th 이렇게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날짜를 봤고요. 다음 문장이에요. Each country chose its date for a special reason. 각각의 나라는 선택했다. 그것의 날짜를 특별한 이유로 란 뜻이에요. 네, chose는 choose, 선택하다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자, 이런 날짜들이 특별한 이유로 선택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다음 문장에서 South Koreans, 대한민국의 예가 나오네요. South Koreans celebrated on May 15th. 남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한다. 언제? 5월 15일에. 네, 역시 날짜 앞에 on이 쓰였고요. 선생님이 15란 숫자를 서술로 15th 이렇게 읽었죠. 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날이 정해졌을까요? Why? 왜일까? It is the birthday of King Sejong the Great. 이 날은 바로 생일이다. 누구의 생일? 세종 대왕의 생일이다. 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정해진 그 배경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생일이 바로 그날이어서 그래서 스승의 날이 정해졌다 하는 예가 나왔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다른 스승의 날에 대한 글을 같이 읽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함께 골라볼게요. 자, 1번 보기. 소수의 나라만 이 날을 기념한다. 자, 이 보기는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소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 써 있죠? Many countries celebrate Teacher's Day. 많은 나라가 기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보기이고요. 2번, 모든 나라가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네, 이런 내용 있었나요?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 있었죠? Celebrating the day can be different in each country.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보기도 틀렸다고 처리해야겠죠? 다음 3번이에요. 나라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한다. 날짜가 다르다란 내용 있었죠? 여러분, 어디에 있었나요? 네, the dates are different. 날짜는 다르다 하고 미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 South Koreans까지요. 그래서 3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다음 2번입니다. 한국의 경우 밑줄 친 a special reason으로 알맞은 것은 네, 각 나라마다 특별한 이유로 그 날짜를 정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South Koreans,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5월 15일이 됐었죠? 1번, It is the birthday of the first king. 이날은 생일이다. 누구의 생일? 바로 첫 번째 왕의 생일이다. 혹시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한 친구가 있을까요? 생일만 보고요.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이란 진술이 틀렸죠. 세종대왕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진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2번 볼게요. It is the day a great king was born. 무슨 날이다? 위대한 왕이 태어난 날. 자, 이 위대한 왕이 바로 누군가요? The King Sejong the Great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다. 네, 정답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It is the day a great king made Hangul. 날이다. 어떤 날? 위대한 왕이 한글을 만든 날이다. 한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번에 정답 2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지 가이드로 배운 내용을 같이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Teacher's Day, 스승의 날에 대한 정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Many countries celebrate Teacher's Day on different dates. 많은 나라들은 스승의 날을 다른 날짜에 기념한다. 그리고 세 국가의 예가 나왔죠? In America, it is on the first Tuesday of May. 미국에서는 그날은 언제다? 5월의 첫째 화요일이다. 자, 인도 나와요. In India, it is on September 5th. 인도에서는 9월 5일이다. 다음, South Koreans celebrated on May 15th, the birthday of King Sejong the Great. 남한은, 대한민국은 그날을 5월 15일에 기념한다. 어떤 날이에요? 생일. 바로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에 기념한다. 라는 내용으로 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읽은 내용 정리했고, 이제 grammar 볼 차례죠? 네, 어떤 동명사가 사용되었나요? 그날을 축하하는 것은 뭐뭐일 수 있다 해서 축하하는 것은 이 부분이 동명사로 표현돼서 주어 자리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celebrating the day까지 해서 목적어 그날을까지 써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동명사가 쓰였고요. 다음은요. 그것은 선생님들께 감사와 꽃을 드리는 것이다 해서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드리다, 주다, give의 동명사. giving을 써야겠죠? 쭉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giving thanks and flowers to teachers. 그것은 선생님들께 감사와 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어로 쓰인 동명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오늘 두 개의 지문을 같이 읽어봤고요. 동명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또 중요하게 설명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리뷰 퀴즈로 나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여러분이 채워 넣어보세요. 힌트는 뭐뭐 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 이 이유에 걸맞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 보는 겁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오늘 읽은 지문 꼭 소리내서 읽어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2 강의를 진행할 이경채입니다. 자, 우리 EBS 기초 영문법 2 강의는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핵심 영문법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혹은 나 영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자, 우리 기초 영문법에서는요, 기초 영문법 1에 이어서 2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과 연습 문제들을 같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같이 기수와 서수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교과서에 숫자 표현이 나오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영어로 어떻게 읽지? 오늘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어떤 숫자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읽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적절한 숫자 표현을 여러분이 직접 써볼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집중해서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오늘 바로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워밍업으로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쌤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요. 1, 2 해서 마지막 20, 20까지 읽는 방법이 나와 있죠. 쌤이랑 같이 큰 소리로 1, 2 해서 20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러분, 쌤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셨나요? 우리 여기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 찾으셨나요? 그 규칙은 이 13부터는요, 숫자 뒤에 teen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는 4, 16 이렇게 읽고요. 16은 16이라고 읽어요. 18은 18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13의 경우에는 13이라고 하지 않고 13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15의 경우 15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15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예외들은 여러분이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까지의 숫자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20 이후의 숫자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은 영어로 20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21은 뭐라고 할까요? 21은 20하고 1이니까 21이 됩니다. 25는 어떨까요? 20하고 5니까 25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0부터 쭉뭐 몇십 이렇게 끝나는 애들 있죠? 얘네는 다 t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은 30, 40은 40, 50은 50

해서 쭉 나가고요. 90은 90가 되겠네요. 참고로 100은요, 우리가 100이라고 해요. 100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100이라고 합니다. 1000은 뭐라고 할까요? 1000도 알아둘게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00. 1000은 어떻게 발음해요? 100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1000까지의 숫자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규칙을 살펴볼게요. 20부터 90까지 10 단위의 숫자는 뭐뭐 t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은 6t가 되겠죠. 70은 7t가 됩니다. 90 어렵지 않죠? 9 뒤에 t 붙여서 9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은 2t라고 하지 않고요. 20이라고 합니다. 또 30은 3t라고 하지 않아요. 30이라고 해요. 40은 40인데 이 u를 없애주고 t를 붙입니다. 그리고 5t 아니고요. 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의 경우에는 t가 두번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를 없애고 t를 붙입니다. 자, 이러한 예외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교재 프랙티스 1부터 들어가 볼게요. 쌤이랑 같이 이 1번부터 풀어보면서 이 숫자를 연결시켜 볼 건데요. 숫자에 알맞은 이름을 찾아 연결하고 크게 읽어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숫자를 순서대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11 있고요. 12, 또 13, 14, 15, 16, 17, 18, 19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11을 나타내는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11이 되겠죠?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11. 네, 좋습니다. 이어서 12 가볼게요. 12는 어디로 연결시켜 줄까요? 네, 여기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12. 네, 13으로 가보겠습니다. 13은 어디에 있나요? 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읽을 때는 13이라고 읽어요. 이어서 14 보겠습니다. 14는 어디로 연결시킬까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읽을 때에는 14이 되겠네요. 이어서 15입니다. 15는 5 아니고요. 15이 됩니다. 15.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15. 자, 이어서 16인데요. 16은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읽을 때는 16이 됩니다. 이어서 17인데요. 17이니까 7 뒤에 teen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17. 자, 이어서 18입니다. 8 뒤에 teen 붙여서 18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18. 자, 마지막 19인데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9. 자, 이렇게 11부터 19까지의 숫자를 연결하고 큰 소리로 읽어보셨죠?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니폼에 알맞은 번호를 영어로 쓰고 축구 라인업을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축구 경기 전에 출전 선수의 명단을 발표하죠. 라인업을 발표합니다. 자, 이때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이 등번호를 보고 한번 영어로 말해 볼게요. 자, 먼저 골키퍼 88번이 출전합니다. 자, 88번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80 그리고 8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8가 되겠죠? 자, 이어서 미드필더 3명 보겠습니다. 67번은 우리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60 읽고 그 다음에 7 읽는 거예요. 그럼 67이 되겠죠? 자, 이어서 36번입니다. 36번은 30하고 6 써주면 되겠고요. 46번은 40 뒤에 6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 노란 박스의 라인업 발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 숫자 표현에 유의해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먼저, Here is today's starting lineup. Player number 88 is our goalkeeper. Our midfielders are numbers 67, 36, and 46. 자, 이렇게 읽어주셨나요?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sic Concept 2에는 기수와 서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기수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수는요, 수를 세거나 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그 숫자들 있죠? 1, 2, 3, 4, 5, 6, 7, 8 하는 그 숫자들이 바로 기수입니다. 그러면 서수는 무엇일까요? 서수라는 건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우리 말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있죠. 자, 영어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주는 숫자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그림 볼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친구, 두 번째로 들어온 친구, 세 번째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순서를 나타낼 때는요, 이 숫자 뒤에 특별한 알파벳을 붙여주게 됩니다. 어떤 알파벳을 붙이는지, 또 어떤 원리로 붙이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자, 서수 만들기입니다. 서수라는 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죠.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그냥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요, first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second. 세 번째는 third.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숫자 뒤에 이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대로 first, second, third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행인 건이네 번째부터는 다 th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 뒤에 th를 붙여요. 그럼 fourth가 되겠죠? 자, 5라는 숫자 뒤에 th를 붙여요. 그럼 fifth 아니고요. fifth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우리 11번째 한번 볼게요. 11번째는 11이라는 숫자 뒤에 th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eleventh가 됩니다. 12번째는요, 12 뒤에 th를 붙여서 twelfth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쭉 진행되다가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21번째. 자, 21번째는 20하고 첫 번째죠.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21st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22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20하고 두 번째니까 22nd 이렇게 읽습니다. 23번째는 20하고 third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역시 이렇게 th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서술을 만들 때 첫째, 둘째, 셋째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이름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first, 둘째는 second, 그리고 셋째는 third이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먼저 외워주고요. 그 이후 네 번째부터는 기수 뒤에 th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fourth, fifth, sixth, seventh 이런 식으로요. 다만 주의할 점은요, 예외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의 경우 fifth가 아니라 fifth가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eighth인데 t가 두번 중복되지 않도록 t를 하나 없애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ninth인데 뭐가 날라갔죠? 네, e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는 twelve 뒤에 th를 붙이는데 이때 ve가 F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는 20 뒤에 TH를 붙일 때이 Y가 IE로 바뀝니다. 자, 이러한 스펠링부터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먼저 순서와 발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입에 붙게 되면 그때 이 스펠링들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practice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인데요. 숲에서 만난 곤충들입니다. 알맞은 서술을 써서 만난 순서를 정해서 써보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 서술을 한번 써서 나타내 볼게요. 일단 예시를 보면요. 이 곤충 친구는 몇 번째에 있나요? 지금 두 번째에 있죠. 두 번째에 있으니까 second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 같은 이 친구는 세 번째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third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친구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만났어요. 자, 우리 네 번째부터는 다 th를 붙여주죠. 따라서 fourt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이 얼굴이 굉장히 커다란 이 친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 뒤에 th를 붙이면 되겠죠? eighth. 네,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자, 이어서 이 나비로 보이는 곤충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따라서 fifth라고 나타내 줍시다. 자, 이어서 달팽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달팽이는 맨 뒤에서 두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있죠? nine 뒤에 th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9의 2는 없애주세요. 자, 이어서 잠자리 볼게요. 잠자리는 맨첫 번째에 만났어요. 그래서 first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 날개가 커다란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만났습니다. 따라서 six 뒤에 th를 붙여서 sixth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 애벌레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따라서 seventh가 되겠고요. 이 개미 친구는요, 맨 마지막 열 번째에 있으므로 ten 뒤에 th를 붙여서 tenth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써주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명의 사람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네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순서에 맞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서 있는 순서대로 한번 써줘야겠죠. 여러분, 1번에 보면 에나가 어디에 있는지 써줘야 합니다. 에나는 첫 번째에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을 써줍시다.

첫 번째는 영어로 fir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팀은 두 번째에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 영어로 second입니다. Team is second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0: 다섯 번째 어떻게 써요?
1: Fifth.
0: 그리고 Emily는 여섯 번째에 있으니까 sixth가 되겠네요. 자, 우리 먼저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게요. 1번부터 Anna is first. 자, 그리고 2번 Tim is second. 자, 3번 Sam is third. 지금 쌤 혼자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꼭 쌤이랑 같이 발표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4번 갈게요. Jane is fourth. 그리고 5번 John is fifth. 6번 Emily is sixth. 네, 좋습니다. 이어서 7번 볼게요. 7번은 Rory인데요. Rory는 7번째에 있습니다. 7번째는 영어로 seventh가 되겠죠. 8번, 소미인데요. 소미는 8번째에 있습니다. Somi is eighth. 그리고 9번, Mark는 9번째에 있네요. 9번째는 영어로 ninth. 그리고 Hannah는 10번째에 있습니다. 10th가 되겠죠. 이어서 Ming이라는 사람은 11번째에 있네요. 11번째는 11 뒤에 th를 붙이니까 11th가 되겠고요. 이어서 민수는 12번째에 있습니다. 12th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써보셨다면 이제 쌤이랑 같이 읽으면서 발표해 볼게요. 7번부터 갈게요. Rory is seventh. 8번, Somi is eighth. 9번, Mark is ninth. 10번, Hannah is tenth. 11번, Ming is eleventh. 12번입니다. Minsu is twelfth. 자, 이와 같이 이 서수를 써주게 되면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핵심 문법을 우리 실생활 글과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교재 Grammar in Real Life고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전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질문에 답해 볼게요. 1번 질문부터 보면 위 그림을 보고 다음 질문에 영어로 답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볼까요? Who is the fourth in line? 이라고 했어요. 줄에서 fourth in 사람은 누구입니까? fourth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죠? 이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 글을 읽어 볼게요.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Mom is the first in line. 어머니가 줄에서 몇 번째에 계세요? 첫 번째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Mom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Jenny's little brother David is next. 자, 엄마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니의 남동생인 Davi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 뒤에 이 사람이 바로 David가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Jenny is the third in line before Emily라고 했어요. 제니는요, 줄에서 세 번째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제니가 되겠고요. 제니는 세 번째에 있는데 before Emily라고 했습니다. before이라는 건 누구의 앞에라는 의미거든요. 에밀리의 앞에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제니 뒤에 이 사람의 이름은 에밀리.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볼게요. Emily is Jenny's cousin. Emily는 제니의 사촌이래요. They are hanging the Christmas lights라고 하였어요. 자, hanging이라는 건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걸고 있냐면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답할 수 있겠죠? 누가 줄에서 네 번째에 있어요? 그렇죠. 에밀리가 줄에서 네 번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우리 2번 같이 풀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전구의 빈 곳에 알맞은 서수 표현을 쓰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네 번째 전구는 fourth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first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첫 번째 전구에 first라고 써요. 이어서 두 번째 전구,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second. 자, second라고 써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third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 fifth라고 합니다. fifth. 여섯 번째는 sixth가 되겠죠. 또 일곱 번째는 seventh. 여덟 번째는요, eighth.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시에 맞게 위 그림의 크리스마스 전구를 알맞은 색으로 칠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도 이 알맞은 색으로 같이 한번 칠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Color the first light red라고 했습니다. First light는 첫 번째 전구가 되겠죠? 첫 번째 전구를 무슨 색으로 칠해요? 빨간색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전구만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Color the fifth light red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전구도 빨간색으로 칠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first, 다섯 번째 fifth light를 우리 빨간색으로 칠해줬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Color the second light green. 자, second light은 두 번째 전구가 되겠죠. 다음 문장, Color the sixth light green. 여섯 번째 전구도 무슨 색으로 칠해요? 초록색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전구를 초록색으로 칠해 주었어요. 자, 이어서 Color the third light yellow라고 했습니다. Third light는 세 번째 전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Color the seventh light yellow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일곱 번째 전구도 노란색으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일곱 번째를 이 노란색으로 칠해 주었어요. 자, 마지막, color the fourth light blue. 자, 네 번째 전구는 무슨 색? blue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또 eighth light, 여덟 번째 전구도 파란색으로 칠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알맞게 칠했는지 다시 한번 순서 확인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요,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읽기, 그리고 기수와 서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재의 10쪽부터 14쪽까지를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죠. 자, 동명사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기 연습을 할 건데요. 동명사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어서 동명사의 시제, 의미상의 주어, 자, 그리고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만 둘 중에 하나 중에 자,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활용해서 자, 퍼즐 맞추기를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실 순서는 동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어구들 퍼즐을 잘 맞추셔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문장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과정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세 덩어리네요. 세 덩어리의 퍼즐을 좀 맞춰주세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누가 뭐뭐 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자, 그 사람이 인정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인정하다가 타동사 아니에요? 뭐뭐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여튼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어수는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영문을 가지고 자, 영문의 어구들을 가지고 다시 재배열을 한번 해보면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했다가 뭐죠? admit라고 하죠. admi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자, 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죠? 예, 동명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로 재배열부터 먼저 해보면요. 그 사람이 인정했다, 무엇무엇을 이런 어순이 될 것이고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He admitted. 자, 근데 그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한 자, 그런 아이가 등장하고 있죠. witnes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동사로 쓰였다. 무슨 뜻일까요?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증인이니까 목도했다. 보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시점이 이제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동사보다도 한 시점 더 과거다. 다시 한번 그냥 과거 시점이라고 하시면 그건 틀린 발언입니다.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정한 시점이 요 시점이고요. 목도한 시점은 이때 봤음을 이때 인정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 동명사의 혹은 부정사의 완료형은요. 그렇게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확률이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문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정리해두고 연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께 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명사는 동사 구조다. 따라서 명사 자리에 나와 있지만 타동사인 witnesses 다음에는 the accident라고 하는 자, witness의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사고죠. 사고를 목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자, 이 문장 어렵게 만들어봤으니까 자, 우리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dmitted. 포인트는 뭐죠? Having witnessed the acciden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갑시다.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문장의 길이가 자, 좀 꽤 됩니다. 덩어리 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에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요거는 근데 제가 조건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누가 뭐 했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지 마시고 자,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활용해 보세요라고 제안 사항을 지금 조건을 드렸죠.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 어순이면 뭐겠어요? 이것이 있다가 기본 어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1번에 앞에 오든 2번에 뒤에 오든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상 어떻습니까?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죠. 아주 길이가 길지만 사실은 A라고 치면 전체 덩어리는 많은 것이 어떤 것이냐. 아이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요 아이는 지금 어디에 나오는 것이 좋다? 1번에 뒤에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조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게 1번이지만 자,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There is 다음으로 가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문에서는 어때요? There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구안이면 절이겠죠. 당연히 어디 나오나요? 3번에 뒤쪽에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시키시면 자,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한글부터 먼저 재배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어가 뒤쪽에 나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절이 꽤 긴 것이 뒤쪽에 붙어 있다. 이렇게 구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기면 의미 없는 부사는 there니까, 자, there are many things가 기본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뒤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 여기까지 쉽잖아요. 자, 그런데 저 to 이하가 좀 길이가 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는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자, 좀 기니까 또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vent는 타동사예요. 물론 앞쪽에 이제 여기 to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자,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변신하겠지만, 부정사는 동사 구조니까 prevent가 타동사다, 뭐뭐뭐를 예방하다. 자, 누구를? 아이들을 막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from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수업 가운데에서 제가 한 차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from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from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자,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from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왔죠.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가 뭐가 나왔어요? 수동의 동명사가 나왔네요. 빙 PP 가능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다 라고 하면 bite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은 bit. 그 다음에 요게 분사예요. bitten 이렇게 되겠습니다. being bitten, being bitten. 자, 이제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수동구조니까. 자, 준 동사는 동사의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자, 이하의 수동구조니까 부사구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레에 의해서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역은 벌레에 의해서 물리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내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prevent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셨나요? 자, 자연스럽게 옮기면 prevent A from ing는 A를 뭐뭐하지 못하도록 막다, 예방하다의 의미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시면 정리가 다 끝났나요? 네,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아이가 벌레에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부사가 맨 앞에 와 있었어요. 자, there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things죠. many things가 어떤 것들이에요?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to prevent your child from being bitten by insect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덩어리였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insect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여러분들? 예, 곤충의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벌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3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3번으로 가보죠. 맥스가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후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둥을 세워두시면 자, 4개의 덩어리에 어순을 정하고 퍼즐을 맞추는 건데 누가 뭐뭐 했다 아니에요? 맥스 왔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오다는 뭐죠, 여러분들?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하에는 부사부사고 부사절밖에 못 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어구들이 지금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부사부사고 부사절이 되겠어요. 왔는데 언제 왔어요? 뭐뭐를 들은 직후에 왔고요. 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부사의 MD의 역할을 하는 자,

단어 혹은 구 혹은 절이겠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어일 리는 없고요. 구 혹은 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이렇게 두 개 붙었다. 얘네들은 어디 봐도 되죠?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형식 동사니까 걔 뒤쪽에 와도 돼요. 자, 저는 이 아이들을 둘다 동사의 뒤쪽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맥스가 왔는데요. 자, 일단 이게 3번이 되고 이게 4번이 돼도 되고요. 이게 3번이 되고 이게 4번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사 여러 개의 부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짧은 것을 앞에다 쓰고 긴 것을 좀 뒤에다 쓰는 경향은 좀 있어요. 동사의 뒤쪽에 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어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문장 앞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맨 앞으로. 왜? 주어 앞으로 옮기고 콤마를 찍으면 거기가 부사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요런 생각들도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짧은 거 앞에, 긴거 뒤에, 이렇게 뒤쪽에다 넣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그대로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자, Max came. 왔는데요. 왜 왔어요? 자, to save him. 어려운 단어 없죠? save는 구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왔어요? after. 자, after가 지금 전치사로 쓰여서 뒤쪽에 동명사가 왔고요. 동명사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예, 자, hearing him scream. 이렇게 돼서 동명사는 동사구조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후에. 근데 후인데 얼만큼 후에요? 직후에. 그래서 바로 앞에 right이 붙어 있죠. 자, right after, just after, immediately after. 자, 이런 것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직후를 표현하죠. 자, 이러시면 어순 정리가 다 됐나요? 네. 자, 그러시면 이제 복기에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scream 같은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저거는 이제 중학용 단어니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갑시다. Max came to save him.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가 왔어요. 여기서 그 사람과 맥스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언제 왔어요? Right after hearing him screa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 어순 공식대로 적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3번 문장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3번도 마무리 짓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도 좀 길이가 조금 기네요. 그런데 하나의 단위의 길이가 길 뿐이지 전체 덩어리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어 퍼즐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기둥부터 먼저 한번 세워볼까요? 누가 뭐 했다? 자, 누가 뭐 했다가 어디 있어요? 구매자들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로 하다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뭐뭐뭐를.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뒤에는 목적어가 붙을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목적어죠. 되게 길이가 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얘가 3번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까요, 도대체? 여기 컴마가 찍혀 있는 걸로 봐서 한국어로도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고요. 의미상으로 따져도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 덕분에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이는 또 MD의 역할을 하는 구 아니면 절일 것입니다. 끝. 그러면 어디로 보낼까요? 문장의 맨 끝으로 4번 자리로 보내든가 아니면 1번에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 이것을 1번에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어순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 영문의 어구들을 재배치해 보는데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don't and need.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뭐뭐뭐를 인데 보니까 자, 뒤쪽에 ing가 나와 있나요? 어디 있나요?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여기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를 1번에 넣을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어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thanks to만 정리를 하면 이것은 because of랑 비슷한 뜻인데 조금 긍정적이에요.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시면
한글

0: 이제 재배치하면 이렇게 부사 구가 맨 앞에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고요. 자,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자, thanks to 이하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입니까? 패키징, 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keeping은 보관하는 것이죠. 당연히 동명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동명사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To do many things in order to는 자,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길지만 Thanks to new techniques in packaging and keeping foods. 요게 MD였고요. Buyers don't need. 뭐할 필요가 없을까요? To do many things in order to eat them.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복기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4번 끝내고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1, 2, 3번 세 덩어리입니다. 자, 내가 고마워한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문으로? 당연히 내가 고마워한다. 이것을. 어머나. 요거는 지금 그대로 영어 문장을 배열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시면 이걸 한글로 재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적어가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에 배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letting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와 있는 연습을 여러분께 한번 좀 하도록 자, 이렇게 구성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etting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I appreciate you letting me know his addre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다섯 문항 다 마무리 해보셨고요. 자, 이제는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He admitted having witnessed the accident. There are many things you can do to prevent your child from being bitten by insects. Max came to save him right after hearing him scream. Thanks to new techniques in packaging and keeping foods, buyers don't need to do many things in order to eat them.

0: I appreciate you letting me know his address.
1: 자, 오늘 동명사와 관련된 다섯 문장 직접 제작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복기까지 마무리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자, 오늘도 필요한 복습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5: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펼쳐서 책 안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사진대로 경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명사와 주어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간단하게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At last,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 "Get ready to lose," he said to the tortoise. The tortoise just smiled. He didn't seem in the least bit worried. Then the fox began the countdown to the race. "On your marks, get set!" The whistle blew, and they were off.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around the meadow, then up the hill. He stopped to look back and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
0: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자, 이제 경주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의 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the animals, 동물들이 were gathering. Gather이라는 것은 모이다. 그렇죠. 모이는 종이었습니다. For the race. 경주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경주를 보기 위해서. 맞죠. 경주를 보려고 모이는 중이었습니다.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그렇죠. Stall이라고 하면 바로 이동식 판매점, 노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식으로 간이 상점 같은 것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무엇을 팔고 있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들을 팔고 있는 그런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Balloons라고 하면은 이 경주를 이 축하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풍선들이 되겠죠. 풍선들과 bunting이라고 하면 장식용 깃발입니다. 풍선들과 깃발이 had been tied,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Party atmosphere.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경주를 보려고 이제 막 모이고 있고요. 출발선에 막 모이겠죠. 풍선들도 달려있고 옆에 보니까 이 먹을 것들, 막 이런 음료수나 케이크나 샌드위치나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기념품 이런 것도 팔겠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점들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바로 a party, 이 파티 분위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막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좀 분위기가 나죠. 뭔가가 이제 이 경주 뭔가 이 파티 분위기도 나고 뭔가 약간 긴장감도 있고 이런 대회나 이런 경주나 이런 파티 분위기가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At last, 마침내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이제 무엇을 할 시간이었냐면 시간이었습니다. For the race to start. 이 경주가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어땠다고요? 지난밤에 누구랑 놀았다고요? 오소리. 오소리, 이웃인 오소리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먹고 놀고 그러면서 잠을 많이 잤습니다.

잤다고요? 안 잤다고요? 많이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느꼈냐면, 와, 이런 게 있습니까?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Self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 자기 자신처럼 더 느끼면서, 그러니까 피곤해야 정상인데, 이거 막상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뭐 당근 주스 한잔하고 보니까, 나좀 괜찮은데? 나 평소랑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의 평소에 자기 자신처럼 느끼면서 The hare, 토끼는 took his place,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출발선에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Get ready to lose, 질 준비나 하시라고. 그렇죠.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이 토끼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요. 맞죠? 거북이에게, 거북이야, 질 준비나 하라고. 이렇게 약 올리고 있네요. He said to the tortoise. 토끼는 거북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북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북이의 반응은 일단은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여기 있는 the hare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re 토끼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hare이라는 거 품사가 뭐죠? 아, 우리 친구들 바로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요. 품사라는 것은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춘 단어의 뭔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특징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잖아요. 토끼는 뭐예요? 동물이고 또 뭡니까? 토끼는 hare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맞죠? 이 귀가 좀 길쭉하고 뒷다리 이렇게 빨리빨리 뛰어가고 꼬리가 짧고 이렇게 생긴 이 동물의 이름이 바로 hare. 우리말로는 토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사. 그런데 지금 이 명사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명사와 주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는 품사가 뭐야라고 하면 주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이거의 문장 성분이 뭐야라고 하면 명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are이라는 것은 바로 무언가의 이름, 즉이 단어, 단어의 이름을 붙일 때 이걸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가 좀 길쭉하고 빨리 달리고 털이 뭐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런 뭐 점박이나 이런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토끼. 우리말로는 토끼, 영어로는 hare. 그런 동물을 hare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바로 이 토끼, 토끼라는 그 동물의 이름입니다. 이걸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이름 명자이잖아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는 것이죠. 이 명사라는 것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까요? The hare runs very fast. 토끼가 매우 빠르게 달린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인공이죠. 이게 바로 주어예요. 주어라는 것은 문장 차원에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The hare runs very fast. 토끼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럼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The hare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의 본명은 성기홍입니다. 성기홍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 정도 되고, 몸집은 이렇고, 외모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의 이름이 성기홍이에요. 이게 바로 명사예요. 저기 있는 hair과 똑같다는 것이죠. 귀는 이렇고, 맞죠? hair 같으면 귀는 이렇고, 꼬리는 이렇고, 뭐, 몸집은 이렇고, 맞죠? 속도는 어떻고, 뭐 달리는 걸 잘하고 뒷다리가 훨씬 더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기홍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해열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성기홍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간다. 혹은 여기 있는 해열이라는 게 문장에 들어간다. 이 역할을 보는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 번째 역할, 아빠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역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채널, EBS 이 채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EBS 강사이고요. 세 번째, 전 책도 씁니다. 책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뭐 다른 역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해열은 주어도 될수 있고요. 맞죠? 문장 안에 이제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영어라는 말의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도 될 수 있고요.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0: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어랍니다. 문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the hare runs very fast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fox chased the hare. 여우가 쫓아갔다. 누구를 쫓아갔냐 하면 토끼를 쫓아갔다. 그러면 여우가 쫓아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hare이지만 지금 이제 방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아, 이 문장의 주인공이 hare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아, 문장의 주인공은 여우예요. the fox예요. 근데 fox, 여우가 쫓아간 그 대상, 즉 목적어인 거예요. 쫓아간 대상의 hare이 와있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마지막은요. The winner was the hare. 우승자는 토끼였습니다. 그러면 우승자는 곧 누구냐 하면 토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승자, 문장의 주인공이 the winner이잖아요. 우승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이 the winner이에요. 우승자가 누구냐 하면은 the hare, 토끼예요. 그러면 우승자가 곧 누구다? 토끼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밑줄 쳐진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보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 단어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걸 품사라고 하고 그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때 그거를 문장 성분이라 하는데 명사 같은 경우는 이게 단어 차원이죠. 근데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나오면은 여러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At last,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 Get ready to lose, he said to the tortois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tortoise just smiled. 거북이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seem in the least bit worried 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뭐처럼 보이지 않았냐면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토끼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Then the fox began the countdown to the race. 그리고 여우가 시작했습니다. Countdown. 자, 준비 시작. 이게 countdown이에요. 혹은 셋, 둘, 하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하나, 둘, 셋에 가거나 뭐 셋, 둘, 하나 하거나 어쨌든 이게 countdown이 되겠습니다. 여우가 countdown을 시작했습니다. To the race. 경기의 countdown을 시작했습니다. On your mark, 제자리에, get set, 준비, 시작하면 가겠죠. 자, 그게 바로 영어로는 on your mark, 제자리에, get set,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 whistle blew, 휘슬을 휙 불렸고요. Go! 라고 하는 게 바로 휙! 제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에요. 휘슬을 분 거예요. 휙! 맞죠? And they were off.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토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Dashed away. 빠르게. 맞죠? 질주했습니다. 빠르게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막 이렇게 질주해서 나갔겠죠. Around the meadow, then up the hill. 막 들판을 둘러서 쫙 갔고요. Then up the hill. 그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이 언덕을 쫙 올라갔습니다. He stopped. 토끼는 멈췄습니다. To look back and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라고 되어 있네요. 토끼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뒤를 보려고. 뒤를 왜 봅니까? 거북이는 어디쯤 오나?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And saw the tortoise. 그리고 거북이를 봤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뭐 하고 있는 거 봤냐면 plodding along far behind. 저 뒤에 멀리서 plodding. plod라는 것은 더벅, 더벅. 이렇게 막 토끼는 착착착착 빨리빨리 가는데 거북이는 더벅. 더벅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더벅더벅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이라고 돼 있죠. Grinning, grin이라는 것은 활짝 웃다. 즐겁게 활짝 웃으면서 토끼가 생각하는 거죠.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jig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맞죠? 맞죠? 아,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제가 약간 jig, 맞죠? Danced a little jig. 약간의 이런 짧은 춤, 즉흥적인 춤. 맞죠? 아마 토끼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토끼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0: 거야. 두 팔을 들고, 맞죠? 저의 춤이 아니고 토끼의 춤입니다. 짧은 춤이나 즉흥적인 춤을 잠깐 췄습니다. On the hilltop, 언덕 꼭대기에서요. 그렇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난밤 늦게까지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이길 수가 있으니 말이죠.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tortoise just smiled. He didn't seem in the least bit worried. Then the fox began the countdown to the race. On your marks, get set! The whistle blew, and they were off.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around the meadow, then up the hill. He stopped to look back and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ather, gather.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Stall, stall.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Atmosphere, atmosphere.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Dash, dash.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Plod, plod. He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 Grin, grin.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bit이라는 것인데요. bit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I ate a bit of the cookie. 나는 먹었다. 무엇을 먹었냐면 쿠키의 bit을 먹었다. bit이라는 것은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작은 조각을 먹었다. 조금 먹었다. 나는 쿠키를 조금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it이라는 건 뭔가 작은 이 정도의 조그마한 양을 의미합니다. Wait a bit, please. 자,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이런 물체의 어떤 양이 아니라 시간적인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wait a bit, please. 아, 잠시만요. 짧은 시간, 잠깐을 의미하는 게 바로 bit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The dog bit my shoes. 자, 이거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앙, 물다 할 때 bit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의 과거인 형태가 바로 bit이 되겠죠. 그래서 bite, 물었다. 맞죠. 물다의 과거형은 물었다가 되겠죠. 개가 나의 신발을 물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bit이라는 게 유사한 의미로는 bit, 여기에 작은 조각이나 짧은 시간, 잠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ite의 과거형인 하필이면 이게 또 bit이네요.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종교에 따라 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태형 100대를 맞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던데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단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요.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Video shows 비디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Women faints 한 여성이 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After receiving 100 lashes, lash는 이제 채찍으로 맞거나 아니면 얇은 회초리로 등이든 엉덩이든 몸에 맞는 태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100대의 회초리를 맞고 기절하는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2: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0: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맞출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faint.
2: To faint.
1: To pass out.
2: To pass out.
1: Lash.
2: Lash.
1: Premarital.
2: Premarital.
1: To enforce.
2: To enforce.
1: Sharia law.
2: Sharia law.
1: Flogging.
2: Flogging.
0: 첫 번째 단어는 to faint. 조금 전에 보셨던 기절하다 혹은 졸도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To pass out.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 졸도하다. Pass out. 같이 알아두시고요. Lash.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찍질이나 혹은 태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emarital 이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 즉 혼전에라고 할 때 premarital. To enforc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법을 집행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law enforcement 이라고 하면 법 집행.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당국, 검찰과 경찰을 얘기할 때 law enforcement agencies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Sharia law, 이슬람 율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Flogging, 요게 태형입니다.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woman passed out. 한 여성이 의식을 잃었죠. After receiving 100 lashes. 100대의 태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연히 for는 그 혐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바로 혼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100대의 태형을 맞고 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아체라고 하는 주인데요.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체 지방이 인도네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을 enforce, 집행하는 장소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뭐 국민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이긴 한데 모든 지방에서 이 Sharia law라고 하는 샤리아 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아체 지방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The conservative province, 덜을 썼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체를 얘기하는

0: 거고요.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라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보수적인 아체 지방은 말입니다.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offense는 법 위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공개적인 태형을 carry out, 가하는 곳인데요. 예컨대,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혹은 adultery는 간통이에요.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비디오는 이 여성만 나와 있는데, 이제 남성도 100대,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빌려준 사람은 70대,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뭐 45대, 이렇게 뭐 5명 정도가 맞은 모양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고요. 정리하죠.
1: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2: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당연히 뭐 관사는 다 생략되니까요, 헤드라인에.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8.5%로 raises,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2: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표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봅니다.
1: Forecast.
2: Forecast.
1: To rebound.
2: To rebound.
1: On track.
2: On track.
1: Progress.
2: Progress.
0: 첫 번째 단어는 forecast라고 하는 예측이란 단어예요. Forecast. 두 번째는 to rebound. 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rebound. 땅에서 다시 되튀는 거니까 반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rack. 비동사와 함께 쓰이죠. to be on track to do something. 트랙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ogress. make progress.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진척 진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런 조합을 가지고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자, 세계은행이 말입니다. raise its forecast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China's economic growth가 되겠군요.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군요. 바로 올해 8.1%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 전망치에서 8.5%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아, 그렇군요. 요거는 신문에 종종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국은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부터 반등한 최초의 주요 경제 국가입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고 2월달인가 그렇죠, 아마.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0: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언제까지요? By early summer. 기준점을 잡을 때 by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초여름까지 자국민의 40%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be on track, 순항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the World Bank says, 그런데 세계은행은 뭐라고 덧붙여 말했냐면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복세에 있는 건 맞지만, 반등하고 있는 건 맞지만 100% 완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요구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너네들 목표 40%에 순조롭게 가는 건 알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더 예방접종을 해야 경제 회복이 완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2: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0: Today's patterns. 자,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 혹은 structure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to require, require란 동사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require 하면 뭔가 자꾸 요구하다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인데 이 단어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require라고 하는 말의 주어가 기억나시나요? A full recovery였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100% 경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요구된다는 개념으로 물주문에서 썼단 말이죠. 자, 요 문장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몽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쓸 때요. 역시 물주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주어는 사람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개몽 캠페인을 awareness 캠페인이라고 하고 awareness가 이게 그 raise public awareness 혹은 raise awareness라고 하면 인식을 제고하다.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몽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awareness 캠페인이라고 하면 개몽 캠페인이라고 할 때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사람을 주어로 쓰면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는 개몽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근데 뭐뭐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180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2: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0: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위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위의 문제인지 그들의 문제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스트럭처를 바꿔보는 거죠.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뭐뭐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거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당연히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간단하지 않거든요. A 하기 위해서는 B가 선제 조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제 조건이라는 명사를 자꾸 찾잖아요. To do A, we need B as 선제 조건.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A가 목적이고요. B가 수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requires B라고 쓰면 이런 구문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즉 A가

0: A가 가능한 것은 depending on B. B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depend on이나 require를 쓸 수 있는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2: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말해 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늘 올해 8.5%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세계은행이 전망을 내놨는데요.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금년 하반기를 위한 경제 정책.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할인 쿠폰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면 이 빨간색을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정부의 목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비 진작, 소비를 좀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경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할인 쿠폰과 신용카드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하는 거죠. 자, 먼저 하반기라고 할 때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라고 쓰면 됩니다. 당연히 상반기는 the first half of the year. 이제 절반을 잘랐을 때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를 따지면 되니까요. 소비를 진작시키다라고 할 때 to boost consumption. boost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boost consumption 혹은 뭐 spending이라고도 쓰긴 합니다만. 자, 경기를 회복시키다는 기억나실 겁니다. 며칠 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to revitalize the economy라고 해서 다시 vitality, 맥박을 띄워주는 거죠. 혹은 to stimulate the economy, 경기를 진작시키다라고 해서 stimulate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문장이 좀 많아 보입니다만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The government 목표를 잡은 거죠.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economy. 언제 할까요?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그죠? aim to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니까요. 정부가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올해 하반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때 방법은 by라고 하는 ing형을 써주면 됩니다.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이렇게 돼 있죠.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때 이를 위해서라고 할 때 to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by ing 과연 쓸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2: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0: 오늘 배운 다양한 단어, 표현,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세요.
1: To pass out.
2: To pass out.
1: To enforce.
2: To enforce.
1: Sharia law.
2: Sharia law.
1: Flogging.
2: Flogging.
1: On track.
2: On track.
1: To boost consumption.
2: To boost consumpti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이그래머코치 표준편 제25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코치 정코치고요. 우리 정말 끝까지 거의 다 왔네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추가 문법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는 그런 어떤 미션 클리어의 그런 어떤 쾌감을 주는 코너가 되겠고요. 오늘도 추가 문법 우리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25, 6, 7, 8, 9 다섯 개의 추가 문법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사실 지난 시간부터 들어왔죠. 부정사하면서 동명사하면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확인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다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There is no use complaining about the pas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물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니까요, 이제는. 하지만 오늘 열공하시고 나면요, 여기 들어있는 문법 포인트까지도 훤히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 하시려면은 오늘 열공하셔야죠. 자, 추가 문법 시작해 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엄청 많이 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가 문법 25번째 시간입니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정사, 동명사, 비교인데요. 이거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한 2학년쯤부터 해가지고요. 중2, 중3, 고1, 고2까지 해서 정말 많은 학교 시험에 활용되는 문법 포인트거든요.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좀 외워야 될 것도 있고요.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요.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아주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문법이냐면요. 우리가 주어를 쓰고요. 동사를 쓰고요. 목적어를 쓸 때 이 목적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명사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둘 다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막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동사에 따라서요. 요놈 요놈. 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좋아하고요.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고요. 동사에 맞춰가지고 어떨 땐 투부정사, 어떨 땐 동명사를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뭐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고요. 주로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좀 앞으로의 할 일, 계획, 의도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애들이 좀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동명사는 누가 좋아하느냐? 아무래도 현재나 과거 이런 식으로 미래는 아닌 그런 애들이 좀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사실 동사를 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요. want가 대표적으로요. 이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목적으로 투부정사 좋아하는 애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명사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want, 원하다, plan, 계획하다, hope, 희망하다, decide,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promise, 약속하다, 투부정사는 요런 아이들은 전부 다 좀 뭔가 미래의 느낌이 있죠. 앞으로 뭐뭐 하기를 뭐뭐 하다라는 애들이고요. 투부정사만 좋아하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요. 느낌 오시죠? 동명사만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중학 수준에서는 enjoy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뭐하기를 즐기다. 하나씩 보시면은 enjoy, 즐기다, dislike, 싫어하다, avoid, 피하다, mind는 좀 신경쓰고 꺼리고 이런 뜻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finish는 끝내다고요. stop은 중단하답니다. 요거는 동명사만 좋아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금 하고 있는 평소에 뭐뭐 한다라던가 전부터 뭐뭐 했던 것들 요런 것들의 느낌으로 얘네가 지금 동명사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가득 있는 이 동사들을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우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외워야 된다. 이거 안 외우면은 완전 재미없습니다. 중2까지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 이걸 막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많은 문장들을 접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장들을 정말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시험 문제가 딱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want는 좀 쉬우니까 딱 요거 한번 해볼까요? 쇼핑을 쓸 것이냐 아니면 투 샵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로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동명사 쓸래? 물어봅니다. 그럼 이 동사에 맞춰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어쨌든 뭐 그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외운 걸로 풀까요? 아니겠죠. 아, 인조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면서 풀지 않죠. 바로 그냥 이걸 답합니다. 왠지 알아요? 이렇게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걔들은 이걸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약간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머 코치를 끝나가는 그런 단계니까요. 이제는 정말 많은 독해를 좀 하시기를 권장을 미리 좀 드릴게요. 많은 문장 접해보고요.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인터넷 또는 서점 이용하면은 정말 진짜 쌤때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것들을 읽고 접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좀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네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제 기본은 조금 외워주면 좋고요. 자, 볼게요. 터마스는요. 중요한 건 얘죠. 원트는 투부정사만 좋아한다. 그의 직업을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거고요. 헛보는 겁니다. 나는 뭘 희망합니까? 투부정사만 써요. 너를 곧 보기를 희망한다. 우리는요, decided 뭘 결정했나요? 투부정사만 써요.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요, 뭘 즐기나요? 쇼핑 즐깁니다. 동명사만 씁니다. 앤드류는요, dislikes 싫어합니다. 뭘요? 쇼핑을 싫어합니다. 동명사만 씁니다. Would you mind 할 때, mind가 이제 싫어하다, 막 이런 뜻인데요. 직역하면은, 너 창문 여는 거를 싫어할래? 했을 때, 아니, 전혀. 아니, 괜찮아. 이런 뜻인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죠. 우리 보통 이렇게 뭐 싫어하다로 직역하지 않고요. Would you mind 하면은 좀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좀 창문 좀 열어주겠니? 라고 이제 부탁하는 건데, 원래 이게 싫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창문 여는 걸 너가 내가 너한테 부탁하면 싫어하려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줄 때는 안 싫어, 안 꺼려해 라는 느낌으로 No, not at all 또는 No, 뭐 of course not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말해주면은 이제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 뭐 너무 집중하셔서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begin,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잖아요. 얘네들은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써도 되고 의미 차이도 별로 없어요. I like다면 뭘 써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나는요, 일요일마다 좀 늦게까지 자는 걸, 자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거 괜찮죠? 예, 투부정사, 동명사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녀는요, begin 시작했는데요. 둘다 괜찮아요. 피아노를요, 작년에 이제 치는 걸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다 괜찮고 의미 차이도 별로 없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동사들 꼭 기억하세요.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잊다. Try는 기본적으로 노력하다. Stop, 이제 멈추다인데,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오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의미 확인하고 갈게요. Remember, ing 하면은 내가 과거에 그 동작을 했어요. 그랬던 걸 기억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에 그 동작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거를 기억한다라는 거고요. Forget ing는요, 과거에 뭔가를 내가 했던 거를 잊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요, forget to 동사 하게 되면은 아직 안 했어. 근데 미래에 해야 될 것을 잊다, 이렇게 되고요. Try to는요,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try ing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는 완전 다르죠? Stop ing는요, 그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Stop eating 하면은 먹다가, 멈추고. 얘는 뭐냐? 뭐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대표적으로 뭐 stop to smoke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흡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아버지께서 걸어가시다가 흡연을 하시려고 멈추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요. 문장을 아무래도 만나봐야 되겠죠. 갑니다. 느낌 차이 잘 보세요. 나는 뭘 기억하느냐? 너를 전에 만나봤어요. meet라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 만났던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는요, 제발, remember to send him an email. 이거는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될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아직 send를 안 했죠. 앞으로 send를 해야 됩니다. I will never forget. 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Meeting you. 널 만났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널 만난 걸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만났죠. 과거에. 그래, 마음 미안해. I forgot to do my homework. 내가 숙제해야 될 거를 까먹었어.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앞으로 해야 될걸 까먹었다.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try to 노력하는 거죠. 테라는요, 살 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막 지금 막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는요,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skip lunch는 점심을 안 먹고 건너뛰는 거죠. 살 빼려고요, 점심을 한번 안 먹고 건너뛰어봤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요거는요, he stopped smoking. 근데 흡연하는 걸 멈췄습니다. 요거는 흡연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가 멈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느낌의 차이 꽉 잡아주시고요. 문장들 전부 다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지금 exercise A번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 B번도 전부 다 풀어 보셔야 되는 진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지금 탑5 안에 드는 애를 지금 보신 겁니다. 이거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얘는 좀 헷갈리니까 한번 볼게요. I stopped. 난 멈췄다. 둘다 가능합니다. 맥락상 가능한데 뒤에 거 봐야죠. Some bread on the way home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요. 집으로 오는 길에 빵을 좀 사기 위해서 멈췄다. 이 정도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집으로 오다가 나빵좀 사야지. 그래서 뭐 빵집 앞에서 이렇게 멈췄다. 이 정도겠지. 그래서 정답은 to buy가 돼야 되고요. Stopped buying이 되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사는 거를 멈추는 거거든요. 말이 이상하죠. 몇몇 빵을 좀 사는 걸 멈췄다.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stopped to buy 이렇게 사기 위해서 멈췄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정답 to buy 체크하시고 모든 문제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복습하고 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요. 투부정사, 동명사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렇죠? 막 넣으면 안 돼요. 미래 느낌의 동사들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쓰고요. 약간 현재나 과거 느낌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준다라는 거. 그리고 remember이나 forget, 그리고 try, stop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쓸 때에는 느낌 차이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이걸 이용한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문장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다음 추가 문법. 정말 어려운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정말 고급입니다. 추가 문법 26번째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준동사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목적격 보호라는 얘 자체가 문장의 다섯 번째 형식, 제일 어려운 형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나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5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에서 이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준동사라고 돼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투부정사와 분사가 오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오거나 이제 투를 떼고 올 때도 있죠. 동사 원형으로. 그리고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의 느낌입니다. 목적격 보호에는요, 명사도 올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 있잖아요. 형용사도 올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가 들어오게 되면은 동사. 동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동작이라면 이 동작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가 그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의미적으로는 거의 주어 동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얘가 요거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동사에 따라서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쓰는 애가 있고 사역 직역 동사일 때는 또 투를 떼고 쓰기도 하고요. 뭔가 진행의 느낌이 강할 때에는 ing를 쓰기도 하고요. 얘가 요 동작을 당해 수동적으로 그럴 때는 pp를 써줄 때가 있는데 자, 요세 가지의 경우가 전부 다 동작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문장으로 볼게요. 5형식 문장이라서 기본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분석 들어갑니다. 나는요, want, 원합니다. 네가 뭐 하기를. want랑 투부정사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네가요, 그 문제를 좀 퀵클리 빠르게 풀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you가 solve 하는 거 맞죠? 이들이 또 하나의 주어 동사 같은 요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봤어요. 그 소녀 가로 해석합니다. 그 소녀를 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주어 동사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 소녀가 길 건너는 걸본 거예요. 자, 근데 to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여기 나오는 요 동사가 무슨 동사 기억나시나요? so가 직역 동사라는 거죠. 직역 동사는 to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있던 to가 날아가게 됐고요. 그럼 나는요, 봤어요. 그 소녀가

뭐 하는 거 봤어요? ING가 붙다는 거는 그 진행의 느낌인 겁니다. 그 소녀가 지금 막 길을 건너는 그 장면을 내가 봤다. 진행의 생생한 느낌 넣어준 거고요. 나는요, 원합니다. 그 문제가 빠르게 풀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제일 어렵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왜 PP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적어줬느냐? 이 둘의 관계를 따져봅니다. 문제가 풀어요, 풀려요. 문제는 사람이 푸는 거고, 문제 입장에서는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서브들을 써줬다라는 거죠. PP 걸로. 요게 지금 포인트가 중3을 초월해서 거의 고등학생들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굉장한 포인트인데, 이해가 된다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말 처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얘 자체가 쉬운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 문제 볼게요. 밀주친 부분을요, 우리말로 좀 옮겨보면서 구조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사실 해석은 잘 되실 겁니다. 얘가 지금 사역동사잖아요. 내가요, 시켰어요. 빅토리아가 뭐 하도록 컷. 요거 PP입니다. 아, 이거 원형이죠, 원형. 원형인데 내가 시켰다. 뭘 시켰느냐? 빅토리아가 내 머리를 자르도록 시켰다라는 겁니다. 사역동사라서 to cut에서 to가 날아간 거고요. 해석은 시켰다. 빅토리아가 내 머리카락 자르도록 내가 시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요, get도요, 이제 사역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요 컷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형태거든요. 얘는요, PP예요, PP. 컷이 3단 변화가 컷컷컷으로 똑같죠. 내 머리카락이랑요, 컷의 관계 생각해봐요. 내 머리카락이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리죠? 그래서 나는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시킬 것이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역하면 이게 너무 수동의 느낌이 강해서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내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잘리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 5형식 문장들이고요. 지금 문장들이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A번, B번 문제들 전부 다 풀어보시면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에 동사 느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완벽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습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방금 배우신 게요, 이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라고 하는 그 동사의 느낌 애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쓸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사역동사나 직역동사일 때,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들이 왔을 때의 그 문장들 잘 복습하시고요. 이게 되게 귀한 문장들입니다. 아주 고급 문장들이고요. 하나씩 다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분사에 대한 추가 문법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요, 감정동사에 ing에 그리고 이제 pp꼴 되어 있는데요. 추가 문법 27번째고요. 얘네가 뭐냐면요, 전에도 좀 비슷한 애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원래 동사입니다. 처음 본 애들이 아니죠? 전에 한번 봤나 봤었어요. surprise부터 해서 disappoint까지요. 얘네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뜻들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요, 뒤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가지고,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고, 누구누구를 막 실망시키고, 이런 동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감정을 느끼는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얘네는 수동태를 정말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동의 형태인 PP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막 형용사처럼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ing꼴 가능합니다. 쫙 ing 붙였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느낌이냐면은 얘네랑 연결되는 어떤 것은요, 얘네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줘요. 남들한테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PP꼴들 있죠. 얘네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은요,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이랑은요, 사람이 되게 잘 어울려요. 사물은 저런 걸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어디서 본적 있으시죠? 막, 서프라이즈들을 쓸 거냐, 서프라이징을 쓸 거냐. 문법 문제로도 학교 시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포인트고요. 문장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

겁니다. 여기서요, interesting이랑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너의 아이디어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의 아이디어가 감정을 느껴요? 막 흥미를 느껴요? 아니잖아요.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이걸 썼나요? 연결된 게 나아요. 내가 진짜 저 감정 느낍니다. 나는 흥미가 있어요. 너의 아이디어에 흥미가 있다. 요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게임이랑 요거랑 연결돼 있죠. 그 게임은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흥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게임이 굉장히 이제 흥분시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We랑 연결되잖아요. 우리는요, 흥분됐어요. During the game. 그 게임 동안에요. 감정 느꼈으니까 PP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연설은요, 되게 boring, 지루하게 했어요. 얘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했죠. 근데 그 스피치는 만들었다. 연결된 대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도록, 지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연결되는 스튜던트가 그 감정을 느끼니까는 PP를 써주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로 맨날 나온단 말입니다. 뭐 쓸지 연결되는 거 찾아가지고 느끼면은 PP, 안 느끼고 느끼게 하면은 ING입니다. 나의 성적은요, 성적이 실망감을 느끼진 않죠. 성적은 실망감을 주죠. 다른 사람에게 주죠. 내 성적은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라고 보통 해석은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그것들은요, 그 성적은요, made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랑 disappointed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실망을 했죠. 나의 선생님을 실망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시험 문제로 활용되면 딱 요렇게 되죠. ing 꼴 쓸래 아니면은 pp 꼴 쓸래를 딱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 이들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서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감정을 느끼면은 아예 요 pp 꼴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막 사물이다. 그러면 ing 갑니다. 해볼게요. 우리 학교의 등산 클럽은요. is going to climb mountain 한라 마운틴. 한라산을요. 이제 등반을 할 거래요. It will be 할 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얘가 지금 여기 1번이랑 연결되잖아요. 이거는 한라산 등반을 말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되게 interesting한 trip이 될 거다. 이제 흥미를 주는, 등반하는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그런 여행이 될 거라는 거고요. If 만약에요, there are any students, 어떤 학생들이 있다면요, 후에 수식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들이요? 자, 요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연결된 대상은요, 이 학생들입니다. 어떤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실제 이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어떤 학생들 who are interested in climbing Hala Mountain with us. 우리와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는데 흥미가 있는 어떤 학생들이 있다면요, please see Mr. Roberts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로버트 씨를 만나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려운 좀 문제의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들과 연결된 주체를 찾아서 느끼면 PP, 안 느낀다, 느끼게 한다, 준다. 그러면 ING 꼴 답하시면 됩니다. 연습 좀더 하셔야 되고요. 모든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복습하고 올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방금 게 시험에 정말 많이 활용되는 문법이거든요. 감정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ing, 현재 분사형이죠. 그리고 이제 pp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ing꼴을 쓰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p꼴은 진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결된 대상을 딱 찾으셔가지고 느끼면 pp다. 아니면은 ing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우린 다음 문법으로 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법책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ing나 또는 이제 pp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문장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요만큼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요. 해석은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I fell over. 내가 넘어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이만큼이 분사 구문입니다. 실망했죠.

그녀의 시험 성적이 실망해서요, 에이미는요, 울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 괄호친 부분들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 겁니다. 얘네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해석이 중요하니까요. 시간, 또는 이유, 또는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요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것도 이제 천천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능동의 의미라서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피피꼴이라면은 당한 거죠. 뭐뭐가 되어지고 뭐뭇을 당했다라는 건데 시간과 이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사실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독해할 때참 많이 나거든요. 요 다섯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의 해석을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은 뭐뭐 할 때가 기본이고요.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에. 조건은요, 만약 뭐뭐 한다면. 양보가 좀 어렵죠.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대 상황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A랑 B랑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사실 얘네가요, 원래는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When I came down the steps. 내가 계단 내려올 때. 근데 요걸 줄여서 요렇게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Coming down the steps.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coming을 보면서 요 의미를 생각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계단 내려오는 거랑 넘어진 거랑 연결할 수 있으려면은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또는 계단 내려올 때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의 의미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뭐 했을 때요? When it is seen from space. 우주에서 그것이 보여질 때요. 지구가 이제 파랗게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분사 구문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Seen from space. 자, seen이 주는 느낌은 수동이죠. 그럼 우주에서 보일 때 정도로 해석하고요. 우주에서 보일 때 지구는 파랗게 보인다. When 정도의 느낌 생각해낼 수 있죠? 또 해볼까요? Feeling tired.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게 있고 뒤에 거 해석해봐요. 그녀는 집에 일찍 갔죠. 그럼 이렇게 두개 연결하면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As she felt tired. 그녀가 피곤해서 가지고 그래서 집에 일찍 갔다. 마찬가지로요. 그녀의 시험 성적에 실망을 했죠. 에임이 울기 시작했죠. 그럼 이유지 뭐예요? 원래 문장이 이런 겁니다. as를 써서 이유 나타냈죠. 그녀는 시험 성적에 실망을 해가지고 울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 근데 사실 요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이 C번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함께 주셔야 되는데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뭐 when이라던가 while이나 a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 덩어리였어요. 얘네 다음에 주어 동사는 문장어거든요. 이런 문장이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ing나 pp로 시작하는 짧은 예로 바꾼 게 바로 분사 구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문장입니다. When I came down the steps, 내가 이제 계단 내려오다가 내려올 때 내가 넘어졌다라는 건데요. 이거 지금 너무 길죠? 뭐가 기냐면은. 여기가 진짜 주어 동사예요. 근데 앞부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줄여주고 싶은 겁니다. 분사를 써서 좀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분사 구문입니다. 줄이는 방법은요. 첫 번째, 1단계. when을 지웁니다. 2단계.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도 지웁니다. 3단계.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를 비교해서요. 이거 과거죠. 이거 과거죠. 같으면은 이 동사의 원래 형태 come에다가 ing 붙여서 comin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oming down the steps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분사구문 바꾸는 거 아주 간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능동일 때 이렇고요. 이번에 좀 어렵게 가볼까요? 자, when it is seen from space 우주에서 보여질 때요. 지구는 파랗게 보인다. 아까 봤던 문장이잖아요. 이것도 바꿔볼게요. 너무 긴거 이거. 이거 짧게 바꿉니다. when을 지워요.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지워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거잖아요. 적어도 지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현재 시제네요. is seen이니까는 현재고요. 뒤에 지금 looks도 현재죠.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is 동사의 원형은 be죠. be를 갖다가 ing를 붙여서 being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being seen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문법이 있어요. 저 being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seen from space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는 건데 사실상 수동태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고요. 별표 3개를 쳐 두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오늘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다좀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사구문 독해할 때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독해하는 그 지문에서 참 많이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해 주시고요. 딱 정리하면은 이 기내를 짧은 걸로 분사를 써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꾸는 방법, 중2 때, 중3 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자, 요런 것도 한번 볼게요. 볼게요. 바꾸는 것들 쭉쭉쭉쭉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애조 시작을 하죠. 그녀가요, 되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갔죠. 그러면, 애조 없애고요, 쉬 없애고요, 요게 과거고 과거니까 feeling tired 되는 겁니다. 되나요? 좀 속도를 붙여볼까요? 그래서 그녀가 피곤함 느껴서 집에 일찍 갔다. 얘는요. 그녀가요, 시험 성적이에요. 시험 성적에 실망을 했죠. 그래서 에이미가 울기 시작했다. 바꿔볼까요? as 없애고, 쉬 없애고. 요게 being이 되는 거죠. 과거, 과거니까. 근데 being이 사라지면서 disappointed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요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요. A번에 2번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번에는 또 not이 있어서요. 좀 가져봤습니다. not은 얘 뭐냐면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라는 거죠. not을 써서 이 분사 구문을 부정을 해준 거고요. 해석은요. being able to sleep 하면은 잘수 있는 거죠. be able to가 뭐뭐시 가능한 거니까. not이 붙어서요. 지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she took a walk. 그녀는 산책했대요. 해석의 요령은 1번 여기 해석하고 2번 뒷부분 해석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잘 수가 없는 거랑 산책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이유가 적절하죠. 그녀가 잘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열대야인가 봐.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녀는 차라리 산책을 했다. 뭐이 정도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해석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A번, B번에 문제들 전부 다 풀어 보시면서요. 분사구문 바꾸는 연습도 하고 해석하는 연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복습하고 올게요. 자, 방금 배운 게 바로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오고요. ing꼴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p꼴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인데요. 그 느낌 살려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추가 문법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추가 문법 29번입니다. 자주 쓰이는 ing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ng가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를 이용한 수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외우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보세요. feel like ing는 괜찮아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해석 좀될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자고 싶다라는 건데요. how about ing도 괜찮아. 뭐뭐 할까라고 이제 권유하는 건데 how about going to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요런 거. 요런 거 외우지 않으면요. 해석이 이상해져요. can't help ing 하면 이게 뭐 도울 수 없다. 뭐 하는 걸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can't help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수거입니다. 동명사를 이용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im 하면은 되게 로맨틱한 표현이네요. 나는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fall in love with가 누구누구랑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는 합쳐버리면은 나는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거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worth ing면요. 뭐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어는 is worth learning 하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요렇게 해석해 주는 거. 자, it is no use asking her for help 입니다. it is no use ing라는 거예요.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막그 엎질러진, 쏟아진 우유에다가 울어봤자 소용없다면 이제 그런 속담도 저걸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고 아인지는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뭐 하러 가는 겁니다. 아빠랑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고, 요런 거. 그래서 그는요, go to shopping, 쇼핑하러 가네요.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쇼핑하러 간다. 그다음 be busy ing입니다. 요런 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느낌이 살살 올수 있는 아이인데, 뭐뭐 하느라 바쁜 거죠. My parents는요, 바쁘셔요. 뭐 하느라? Packing their bag. 짐 싸는 거예요. 가방에 짐을 이제 싸는 걸 팩이라고 하죠. 짐 싸느라 바쁘시다. 그 다음, 요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spend 다음에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ing가 나와서요. 이거 동작하느라 지금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겁니다. children은요, spend, 보냅니다, 씁니다.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요, watching TV, TV 보는데 쓴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요구하는데 쓴다. 그 다음, have나 has trouble, ing 하면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직역해도 괜찮아요. have trouble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요구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my sister은요, has trouble, 문제 있어요. 뭐 하는데 doing her math homework. 그녀의 수학 숙제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동명사를 이용한 표현들이고요. 이런 거잘 외워두시면 독해 속도 굉장히 빨라지죠.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익히는 게 제일 좋겠죠.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쌤이랑은 5번 한번 해볼까요? 위 표현 사용해서요. 이제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그런 건데요. 자, 그는 그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얘가 좀 제일 헷갈리지 않았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He couldn't, 과거니까, couldn't help ing.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At the sad movie, 그 슬픈 영화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거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잠깐만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자, 방금 보신 거는요, 쌤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동명사 수거입니다. ing가 동명사였고요. 동명사가 들어간 그 수거들, 해석을 위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can't help ing가 좀 있었죠.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im 하면은 나는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장들이랑 같이 복습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전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딱 보세요. 이제는 딱 보자마자 아 하잖아요. 뭡니까? It is no use ing라고 하는 동명사를 이용한 수거 아닙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죠? 아, 과거에 대해서 complain은 불평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동명사를 이용한 수거를 이용한 문장이 되겠고요. 이게 문법 배우는 맛이라 그랬죠. 우리 추가 문법 다 배우고 나면은 더 많은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열릴 겁니다. 쫙 한번 복습 다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어려운 문법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열공의 흔적들 찰칵찰칵 사진 찍어서 간단하게 우리 SNS에서 이 태그로 만날 거고요. 그래머 코치 태그 달아주시면 된다고요. 가장 제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왕강 가야 되죠. 다음 시간에 우리요. 복습 잘 하시고 만날게요. 오늘 강의 잘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진심이 느껴져? 이렇게 우리 긴 템포의 강의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격려를 함께 받

입고 가면 훨씬 기운이 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어떤 문화에서는 이 4라는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4라는 숫자만큼 든든한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네 개의 기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수능의 정말 기출로 수능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네 번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쉬운 파트를 어떻게 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조금 조금의 성장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와! 라고 하는 정말 큰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선생님이 장담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Growth, 성장이라는 게 happens, 일어납니다. Even on days it doesn't show. 심지어 그러한 성장이 눈에 안 보일 때조차도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진 성장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분명히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경 분위기 추론을 좀 빠르게 가고요. 그리고 오늘 주장찾기 문제 딱 한 문제 같이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경찾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다졌던 실력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답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심경 변화, 분위기 추론의 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시사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야. 긍정의 뉘앙스를 풍기는지, 부정의 뉘앙스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바로 선택지에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관련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일단은 좁혀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뒤에 오는 그 분위기 심경은 아주 한정적이죠. 한 두 개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어떠한 분위기로 이어지는가 이 정도만 판단하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심경 변화에 혹은 분위기 상황 변화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갑자기 안타깝게도 하지만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도 출연하게 됩니다. Suddenly, unfortunately, or however 이렇게 주목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한번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연결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보니까 뭔가가 취소가 됐대요. 근데 그 취소가 된 게 여기 보니까 luck, 운이에요. 행운. 행운이 just didn't run my way. 내 길로 오지 않는 것 같다. 행운이 나의 길로 오지 않는 건 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취소가 된 것이 내가 바라던 바에서는 멀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일단 1번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indifferent,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또 이게 취소가 돼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 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건 무관심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excited, 흥분이 된 상태인지 후반부가 grateful,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that's on my bucket list. 그거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what a turn of fortune. fortune이 luck과 비슷한 행운이죠. 야, 행운의 이러한 전환이, 즉 행운의 이런 반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행운으로 반전이 왔다라는 거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쏙 드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excited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고마움을 준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야 이거 정말 운이 이렇게 따르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니까 excited. 그리고 내 버킷리스트에 있다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평생 한번 이거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걸 하게 되니 excited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 쭉쭉 가보면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day trip. 하루의 일정에 이루어지는 여행이니까 당일치기 여행 정도로 볼까요? 어디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지? 미드타운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이요. 근데 이 여행이 scheduled for today, 오늘 예정돼 있던 그 여정이 was cancelled, 취소가 됐습니다. 내가 원래 당일치기로 뭔가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 왜 취소가 됐지? 아, 길이
바로 길 때문에. 근데 어디로 이어지는 길? 바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미드타운으로 가는 그 길이 was blocked. 막혔어요. 왜요? 아, 그렇구나. Heavy snow. 얘는 이제 기상 때문에 막힌 거죠. 즉, 폭설이 왔기 때문에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disappointed 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4번에 ashamed,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야, 운이 따라주지 않네 라고 하면서 singing in midtown, 하, 나 미드타운에 관광 가는 게 was why I signed up for, 내가 바로 this trip, 이 여행을 신청한 이유인데 말이야. 아, 내가 이거 왜 신청했어? 여기 가려고 한 건데 이게 취소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낸시는요, 그녀 스스로에게 말했다. 혼잣말을 한 거죠. 자, with a long sigh. sigh는 크게 이제 한숨이라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해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어감을 띌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도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긴 한숨을 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녀가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Of all the interesting sights she wouldn't be able to enjoy. 그녀가 즐길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각가지 흥미로운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어요. 아, 거기 가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진짜 볼 게 많은데 그 자신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 겁니다. All of a sudden.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Suddenly에 해당하는 all of a sudden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뭐가? 그렇지,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볼게요. 갑자기 there was a knock. 똑똑똑 하는 두드림 소리가,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News, 뉴스예요. We are going to the Plan Zhu. Plan Zhu에 갈 겁니다. Near the hotel. 호텔 근처에 있는 저희가 Plan Zhu에 갈 거예요. 동물원은 동물원인데 Plan라는 그 동물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이 취소되고 다른 일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We'll meet in the lobby soon. 저희가 곧 로비에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누구의 목소리였어? 그녀의 여행 가이드의 목소리였어요. 일정이 변경됐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낸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까? 그렇지 않은 소식일까? 봤더니 she sprung up. 자, sprung up 라고 돼 있습니다. spring의 과거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pring은 용수철이잖아요. 근데 튕겨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벌떡 일어났다. 어디에서? 카우치에서, 소파에서,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started putting on her coat in a hurry. 서둘러서 그녀의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 빨리 가려고 하는 서두르는 낸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Plan Zoo라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있었는데 말이야. What a turn of fortune. 바로 이런 행운의 반전이. 라고 하면서 낸시가 소리를 질렀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Excited. 이런 곳을 가게 되다니. 정말 행운인걸. 이라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아닌 게 하나 보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 annoyed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나머지 단어들은 다 나왔고요. annoy라는 단어는 원래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nnoy라는 단어가요. annoying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 능동의 의미로 뭐뭐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이런 과거분사 형태가 되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짜증을 느끼는, 짜증이 난 이라고 하려면 annoyed라고 하시면 되겠고 annoying 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름철에 모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 때문에 잠을 못 자. 모기 때문에 짜증이 나. 그러면 짜증난 모기가 되겠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모기. 이럴 때는 annoying mosquito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우리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 concerned. concern 이라는 단어는 뭐 우려, 걱정, 그리고 관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concerned 이라고 하면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deeply concerned 라고 이야기했으니 굉장히 근심 걱정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깊은 우려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은 걱정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 뭐야 바로 나오네요. worried 괜찮아요. 그 다음 more 지루한 거 아니고 disappointed 실망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같은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이기는 하나 지금 concerned와 deeply concerned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건 바로 worried라는 단어가 적절하겠다.
그럼 얘랑 짝꿍이 바로 누구인지 봤더니 relieved.

뭔가 막 걱정을 하다가, 어우, 다행이다.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제가 좀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당신의 차가 as good as new, 새로운 것만큼 좋아졌습니다. 즉, 당신의 차가 새 차가 타졌어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이 work on her car, 그녀의 자동차를 작업하는 동안. 즉, 수리공이 수리를 하겠죠. 그래서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그녀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제니퍼는요, walk back and forth, 앞뒤로 걸어 다녔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안정된 느낌은 아니죠. 어디에서? In the waiting room, 대기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She was deeply worried about. 그녀가 굉장히 근심이 됐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 뭐에 대해서? How much it was going to be, going to cost?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올지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her car fixed. 그녀의 자동차를 고치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Her car's engine, 그녀의 자동차의 엔진이 has started making noises. 뭐 하기 시작했어요?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and kept losing power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엔진이 뭔가 소음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힘을 잃기 계속해서 힘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니까 힘을 내서 엔진이 그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점점 힘 빠지고 있는 그런 엔진의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보세요. And she had heard. 그녀는 들었습니다. That replacing an engine. 엔진을 갈아 끼는 거, 대체하는 거. 엔진을 가는 것이 could be very expensive.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치. 중요한 부품인데 이 중요한 부품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나올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의 worried라는 심경으로 가겠죠. 자, after a few minutes, 몇분 후에요. The mechanic came back into the waiting room.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이 대기실로 돌아오셔서 오셔서 I've got some good news. 제가 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It was just a dirty spark plug. 그건 spark plug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spark plug가 dirty, 단지 그냥 좀 더러워졌을 뿐이더라고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I already wiped it clean. 제가 그걸 깨끗하게 닦았고, and your car is as good as new. 새로운 것만큼의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새 차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뭘 건네줬지? The bill, 청구서를 건네줬고, and when she checked it, 그 청구서를 바라보니, 낸시가 체크를 해보니, 확인을 해보니, the overall cost of repairs, 이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came to less than $10. 10달러, 여러분, 딱 그냥 다 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죠? 근데 less than $10라고 얘기했으니 10달러도 채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at was far less than she had expected. 그건 바로 그 정도의 금액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far less,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어요. And 그래서 she felt at ease. 그녀는 마음이 놓였죠. 왜? Knowing, 알았기 때문이죠. 자, she could easily afford it. 그녀가 쉽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의 형태가 우리 심경 분위기 추론, 소설의 한 장면이나 일화를 나타내는 이런 의미의 문장들에서 분사구문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챙겨두시면 얘가 현재 분사 형태가 오는지, 과거 분사 형태가 오는지, 그때그때마다 좀 쉬운 문장에서 잘 챙겨두시면 어려운 문장에서도 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fford라는 단어는요, I can afford it. 난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낼수 있어. afford라는 게 뭐뭐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afford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을 잘 골랐죠? 1번에 worried, relieved라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calm은 뭐 침착한, 차분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terrified라고 하면 겁먹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일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이미의 심경의 변화를 찾는 겁니다. 앞부분도 한번 보죠, 뭐. 보니까 disappointed,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녀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it was all for nothing.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실패해서 실망하게 된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frustrated, nervous, 다른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그렇지, 좌절한 이라는 의미의 frustrated 라는 단어가 더 눈에 띄죠. nervous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짝꿍을 보니까 encouraged. 뭔가 못해서 막 좌절을 했어. 그런데 용기를 얻었네. 자,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는 이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Felt confident.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You're right. 스스로가 아니라 그 상대한테 이야기하네요. 그죠? 네가 맞아. Next race, 다음 경기에서는 I will beat my best. Beat my best time for sure. 분명히 나는 나의 최고의 시간을 때릴 거야.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나의 기록을 깰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 시간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깰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이렇게 잘 복두두고 있는 제이미의 모습이 보여지므로 친구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로 용기를 얻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내용 체크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putting all of her energy into her last stop. 자, putting이라는 현재 분사인 분사구문을 썼습니다. 제이미라는 조와 동일하니까 ing 형태의 현재 분사. 쓴 거죠. 제이미가 하니까 라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녀의 마지막 스탑에 그녀의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넣으면서 어디에서요? Running race에서요. 즉 달리기 경주에서 정말 마지막 스텝을 온 힘을 다해서 막 전력 질주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 본인의 힘을 다해서. 자, 그러면서 제이미는요. Cross the finish line.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er disappointment.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she had failed. 그녀는 실패했죠. To beat her personal best time. 그녀의 최고, 개인 최고 기록을 깨는데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치. disappointed라는 단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frustrated, 좌절한 상황도 괜찮겠죠. 제이미는요, had pushed herself. 그녀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For months, 몇 달 동안이나. 왜? To finally break her record. 그녀의 기록을,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었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recognizing how she felt about her failure. 그녀의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를 recognizing, 알아서. 누가 알았지? 뒤에 나오는 주어, 본 주어의 can이 바로 앞에 있는 recognizing의 주어이기도 하겠죠. can이 누군데? her teammate. 그녀의 팀 동료입니다. 그녀의 팀 동료인 이 can이라는 사람이 그 제이미가 얼마나 자신의 그 실패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지 알았기 때문에 approached her. 그녀에게 다가와서 and said 말했죠. 아, Jamie, even though 뭐 하기는 했으나 you didn't set a personal best time today. 오늘 너의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your performances 너의 그 경기력이 have improved dramatically. dramatically 극적으로라는 뜻이죠. 야, 네 경기력 진짜 많이 향상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your running skills 그리고 너의 그 달리기 기술이 have progressed. progress 진보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죠. 너의 그 달리기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 So much. 그죠? You will definitely break your personal best time in the next race. 그러니까 너는 다음 경기에서 너의 개인 최고 기록을 분명히 definitely 깰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after hearing his comments, 그 Ken의 그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듣고 나서 she felt confident. 그녀는 다시 어떻게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못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이거 팀 동료한테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 다음번엔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encouraged라는 단어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미는요, is now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그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돌진해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아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커마 커마라고 해서 예, 이렇게 동격 삽입으로 들어간 표현이 되겠고요. 지금 motivated 앞에는 being motivated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수동형의 분사구문에 being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이미가 누군가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인이 동기 부여를 받는 거니까 being motivated에서 being이 생략된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다음 경기에서 나는 분명히 for sure 내 최고 기록을 깰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있는 제이미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으므로 정답은 몇 번? 그렇지. Frustrated and encouraged.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좋아, 좋아.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네이튼의 심경 변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감정선을 나타내는 건 없어요. 근데 일단 누가 나오냐면 딸이라고 하면서 딸이 제니라는 그 딸이 아빠인 이 네이튼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불러서 뭔가를 이렇게 보라고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sweetie? 아가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예, 아빠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자 얘가 그냥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계속 뭔가를 그려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심경 변화예요. 처음에는 뭔가 궁금한데 라는 궁금증이 있다가 그러다가 뒤에 있는 부분을 봤더니 filled with joy, 기쁨에 가득 차서 그리고 행복감에 네이트는 그녀를 아주 크게 안아줬습니다. 라고 뒤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만족하는 네이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뒤에 봤을 때는 일단 어떤 단어가? 그렇지, frustrated 아니면 delighted. 이 정도의 단어로 보여지고요. 앞에 아이가 대답을 안 해서 좌절했나? 그런 건 아니죠. 봤더니, 오, 이게 뭘 그리는 거지? 아이가 뭐 하는 거지? 아가야, 뭐 하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죠? curious. 호기심이 있는. 호기심이 가득 찬, 뭐 이런 의미의 curiou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빠, 제니가 불렀죠? 자, 뭐 하면서? 제니가 손을 흔들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를 흔들었어요? 손이 아니라 a yellow crayon. 이 노란색 크레용을 흔들면서요. 뭘로? 그녀의 작은 손에 그 크레용을 쥐고 막 이렇게 흔든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자 이 아빠인 네이튼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고 의아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curious라는 단어가 같이 연상이 됩니다. 왜 그녀가 그를 부르는지, 아빠를 부르는지요. 제니는 누구냐? 그의 세살난 딸이에요. 세살난 아이입니다. 딸이라고는 여기 안 나왔지만, 그죠? 예, 아이, toddler라고 하면 아장아장 걷는. 예, 그 정도의 아이들을 이제 toddler라고 부릅니다. 이 제니가요, was drawing a big circl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에다가 아주 큰 circle,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sweetie?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가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with interest라는 표현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curious라는 단어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She just kept drawing without reply. 근데 제니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리기만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he continued watching her. 계속해서 그 아이를 봤죠? 궁금해하면서요. What she was working on. 그녀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까? 궁금해서 계속 쳐다본 거죠. She was drawing something that looked like a face. 그런데 이 원이 마치 얼굴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 원은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when she finished it, 제니가 그걸 마쳤을 때 제니는 소리를 질렀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She held her artwork up proudly. 그 제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 작품을 딱 들여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겠죠. Taking a closer look, 더 가까이에서 보니까, 좀더더 자세히 보니까, 이 아빠인 네이스는요, recognize that 이하를 알아차렸죠. It was his face, 바로 자신의 얼굴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얼굴은 두 개의 큰 눈, 그리고 수염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뭐처럼, just like his, 자신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빠도 눈이 되게 크고 수염이 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He loved Jenny's work. 그는 그 제니가 그려준 그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Filled with. Feeling이 아니라 filled를 썼죠. 원래는 feel이란 건 채우다라는 뜻인데, 자,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서 한껏 가득 기쁨과 행복이 이제 행복감이 막든 거죠. 그래서 네이트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한껏 안아줬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4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2번 갑니다. 제시카의 심경 변화. 또 지금 앞부분에 봤더니 한숨 쉬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한숨을 뭘 가지고 쉽니까? 걱정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골라줘야 되겠다. 봤더니요, going to miss the sunset. 뭘 놓칠까봐. sunset이 뭐야? sunrise는 일출.
success.

그치, 일몰입니다. 여러분, set이라는 게 해가 지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sunset이라는 게 바로 일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몰을 놓칠까 봐 걱정, 걱정, 걱정을 하고 있는 제시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했어? 포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 Just then, 바로 그때 she saw the setting sun. 일몰을 봤어요. 지고 있는 그 해를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럼 뭐야? 그치, 만족감이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제시카의 심경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갔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놓치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아, 너무 아름다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라는 delighted. 아주 기뻐하는 1번이 정답이 되지 않겠어요?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island tour bus Jessica was riding on. 제시카가 타고 있었던 섬으로 투어하는 섬 관광 버스가 was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Toward the ocean cliff. Cliff라는 게 여러분들 절벽이죠. 그러면 해안가의 그 절벽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깥에는요, the sky was getting dark.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왜 천천히 움직이지? 빨리 가야지. 빨리 보는데 말이야. 그죠? 제시카는요, 걱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I'm going to miss the sunset. 이러다가 일몰을 놓치겠어. Because of the traffic. 교통 체증 때문에 그렇구나. 그죠? 잘 움직이지 않는 이 교통체증의 차 안에서, 교통체증 안에 걸린 이차 안에서, 빨리 봐야 되는데 저거 해 지는데, 금방 지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he bus arrived at the cliff parking lot. 이제 드디어 절벽에 주차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가요. While the other passengers were gathering their bags. 다른 승객들이, 같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자신의 가방을 모으는 동안, 챙기는 동안에, 제시카는 quickly got off the bus, 버스에서 빨리 내려서, and she ran up the cliff. 절벽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절벽은 어떤 절벽인데, that was famous for its ocean views. 그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막 봤을 때 일몰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바다 전망으로 멋진 곳, 이곳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she was about to give up. 그녀가 막 포기하려고 했죠.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뭐 했을 때, when she got to the top. 그녀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즉 절벽의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못 보나 보다. 라고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 Just then, 바로 그때 she saw the setting sun. 그녀가 지고 있는 해를 보았고 그 해는 still shone brightly in the sky. 여전히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 저 태양빛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일출을 좋아하세요? 일몰을 좋아하세요? 일출도 멋있고 일몰도 멋있죠. 근데 일몰이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몰을 보러 간, 잘 성공적으로 본 제시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입시가 거의 끝났을 때 3학년 학생들한테 너네 졸업하고 혹은 이거 다 끝나면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열이면 열다 여행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친구들이랑 여행, 정말 멋진 여행을 잘 가는 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기운도 나고 좋죠? 그죠?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블린의 심경 변화. 역시 앞부분을 봤더니 뭘로 막 넘쳤어요? Anticipation. 그치, 기대감으로 넘쳤어요. Anticipate.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Anticipate은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막 넘쳤다가 그러다가 그녀의 평생의 꿈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여기에 보시면 hopeful이라는 단어가 보여지네요. 드디어 나의 오랜 숙원, 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짝꿍을 보니까 disappointed.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실망한 상태. 한번 찾아볼까요? 그녀의 목표가 아주 그녀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훨씬 넘어서서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그녀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에게 한숨을 쉬면서,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네. I came all this way.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이먼 길을,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즉,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에 왔다니. 이먼 길을. 이라고 하면서 waste of time.
시간 낭비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실망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건 에밀린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최초. 첫 번째였어요. 뭐 하는 것이? To explore the Badlands of Alberta. 알버타 주에 있는 Badlands에 탐험을 하는 것이 에블린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를 가보는, 본인에게는 처음으로 가보는 순간이었다는 얘기죠.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인데, 유명한 Across Canada. 캐나다 전역에서 정말 유명한 곳인데, 뭘로 유명했어? It's numerous dinosaur fossils. 오, 특이하네.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을 좋아하나 봐요. 그죠? 이 공룡 화석, 수많은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캐나다 전역에서 정말 유명한 이곳으로 처음을 탐사를 가보는 순간이었습니다. As a young amateur bone hunter, 아, 뼈를 찾아 나서는 뼈 뭔가 발굴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 젊은 아마추어 뼈 발굴자로서 그녀, 에블린은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막 기대감으로 넘쳤어요. 내가 여기 가가지고 진짜 여기 많은 공룡 뼈가 있다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발견할 거막 생각하니까 여기 기대감으로 부풀은 이 에블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hopeful이라는 5번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자, she had not traveled this far for the bones of common dinosaur species. 흔한 이 공룡의 종의 뼈를 찾으러 이렇게나 멀리까지 여행을 오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이동을 하진 않았어. 그녀의 그 평생의 오랜 기간의 그 꿈이, 근데 어떤 걸 찾겠다라는 꿈이요? Rare fossils예요. Rare fossils of dinosaur입니다. 그러면 공룡이 정말 흔한 뼈가 아니라 정말 드문, 희귀한, 진귀한 뭔가 화석을 찾겠다라는 그녀의 오랜 꿈이 was about to come true. 다시 한번 나왔죠? 막 실현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 그쵸? 그래서 she began eagerly, 정말 열심히 began searching for them. 그 희귀한 공룡 화석을 찾으러 막 열심히 찾았단 말이죠? After many hours of wandering throughout the deserted land. Deserted land니까 황량한 땅이죠. 그러니까 막 허벌판 같은데 거기에서 막 계속해서 몇 시간이나 wandering 헤매면서 막 찾았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찾은 후에도 she was unsuccessful.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disappointed로 가겠죠. Now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점점 해가 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her goal was still far beyond her reach. 여전히 그녀의 목표는 그녀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Looking at the slow darkening ground before her. 그녀 앞에 점점 어두워지는 그 땅을 천천히 어두워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죠. 아,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니 시간 낭비야. 이렇게 정말 본인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사실은 못 찾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운이 안 좋았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예, 바로 에블린의 모습 5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13번 잘 해결했고,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 이것도 앞부분에서 일단 단서 될 만한 거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가 그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however 라고 하면서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자, 확실하지 어떤 상황,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 이 단어를 표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표시하진 않았는데. froz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freeze의 과거 형태죠. freeze, froze, frozen. 그러면 froze라는 건 얼었다. 원래 얼다, 얼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얼었다라는 얘기예요. 주어가 누군데?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가 한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탁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데이비드를 하여금 뭔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확신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이 disappointed, anxious, impatient 일단 세 개의 단어로 좁혀볼 수 있는데요. disappointed는 실망한 거냐? anxious,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냐? impatient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이란 뜻이니까 조바심을 느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봤을 때 확신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nervous나 anxious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3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봤더니 이게 좀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however 이후로 confident가 나오는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confid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듣자마자 몸이, 데이빗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분명히 내 팬, 친구들, 내 가족들이 are looking forward to, 고대하고 있을 거야. Watching me play today. 오늘 내가 경기하는 걸 분명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니까 he was filled with energy. 에너지로 막 가득 찬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I'm back. 나는 돌아왔어. I got this.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확실히 되찾은 바로 데이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내용 한번 쭉 확인해 보죠. 자, as he stepped onto the basketball court. 농구 선수인가 봐요. 그죠? 농구 이 그 코트로 농구 코트로 그가 stepped on 발을 디디면서 데이비드는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데 he had gotten injury last season. 지난 시즌에 그가 부상을 당했던 그날에 대해서 생각이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얼어붙었죠. 부상당했던 그 순간을 약간 악몽처럼 느껴지겠죠. 트라우마처럼.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He was not sure.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If he could play as well as before the injury. 그 부상 전처럼 잘 이 경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anxious라는 단어 좋습니다. A serious wrist injury. 아, 손목을 다쳤나 봐요. 심각한 그 손목 부상이 had caused him to miss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부상 때문에 작년에 그 시즌은 다 못 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상을 겪은 선수의 모습.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자, remembering the surgery. 수술을 기억하면서. 그 수술했던 걸 기억하면서 he had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I thought. 내 생각에는 my basketball career was completely over. 내 농구 경력. 농구 선수로서의 그 경력이 완전히 be over. 라고 하면 finish, 끝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술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아, 이 수술 후에는 내가 운동 선수로서 이제 완전히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죠? However, 하지만 upon hearing his fans wild cheers. 자, 뭐를 듣자마자 upon ing 라고 하면요. 얘는 as soon as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as soon as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as soon as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문장을 이끌고 upon은 on과 동일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이 upon의 의미를 만드는 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구가 나왔죠. 뭘 듣자마자 그의 팬들의 정말 여러와 같은 이런 응원, 이 거친 응원을 듣자마자 그는 느꼈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분명히 내 팬, 친구, 가족들이 내가 오늘 경기하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다섯 개의 샷을 그가 시도한 그 샷이 went into the basket. 그 골대 안으로, 바스켓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득점을 계속 한 데이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다시 자신감을 찾으면 하죠. 그죠? 아, 내가 해냈어. 내가 다시 돌아왔어. 그죠? 예, 그러니까 confident라는 단어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할까? 그렇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mpatient는 뭐라고요? 맞아, 조바심을 느끼는. 여러분들 eager라는 단어 아세요? 아까 eagerly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열심히 막 그 공룡 화석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eager라는 단어는요. 원래 be eager to 정말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인 열성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본인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 그런 배경을 설명할 때 eager라는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해 봤고요.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신경 분위기 추론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일단 앞부분에서 어떤 단어로
단서를 잡

와서 선택지로 좁혀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어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How can I open my heart to the counselor through a computer screen? 내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어떻게 the counselor, 상담원에게 마음을 열수 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컴퓨터로 상담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과 face to face,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computer screen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과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상에서 만남을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궁금해한다라는 건뭐 curious도 될수 있고 어떤 단어랑 또 연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거 과연 할수 있을까? doubtful. 그래서 의심하는이라는 의미의 1번도 괜찮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curious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에 좀 우리가 염두에 둘수 있을 것 같고, 1번과 지금 짝꿍의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 그렇지. satisfied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satisfied는? 그치. 만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가 결과가 굉장히 꽤 만족스러운 그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봤더니, she told him with a smile.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I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 제가 분명히 당신을 온라인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 온라인상으로 내가 상담을 할수 있을까? 아, 마지막에는 제가 또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탈리가요. was logging in. 로그인을 하고 있을 때. 어디에? log in to her first online counseling session. 그녀의 첫 번째 온라인 상담 시간에 로그인을 하면서 그녀는 궁금하고 의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열수 있을까? 상담원에게, 상담자,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수 있을까? 얼굴을 보고. 그냥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자, since the counseling center was a long drive away, 그 counseling을 해주는 센터가, 즉 상담 센터가 아주 긴 drive awa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전해서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죠. 뭐뭐한 이래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because, as,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knew that 그녀는 알았습니다. This,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counseling을 받는 것이 would save her, 그녀에게는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save, 절약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가서 배우기가 힘드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왜 우리가 온라인 수강 신청해가지고 원하는 강좌 듣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실제 먼 곳까지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상,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상 안될 때, 그럴 때 이제 온라인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나탈리는요, just wasn't sure,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앞부분에도 wonder라는 단어와 wasn't sure라는 단어가 바로 doubtful이라는 단어랑 연결됩니다. 뭐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지, 뭐뭐인지. It be, 그럴 수 있는지요. As helpful as, 도움이 그만큼 될수 있는지요. 뭐만큼? Meeting her counselor in person. In person이라는 단어가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In person. 직접 그녀의 상담원을, 상담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만큼 도움이 될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니까 once가 보여집니다.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자, 일단 그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일단 시작되었을 때, However, 하지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전환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세션이, 그 상담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녀의 걱정이 어떻게 됐어? Went away. 사라졌습니다. She actually started thinking that. 그녀는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It was much more convenient than expected. 그렇게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더 편리하다고요. 그죠? 편리는 뭐 말해 뭐해요. 그냥 딱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쵸? She felt. 그녀는 느꼈습니다. As if. 무슨 뜻이에요? 그치.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As if는 if 대신에 as though를 써도 똑같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어? The counselor were in the room with her. 그녀와 그 방에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과 같이 있다는 느낌, 친근감도 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atisfied라는 단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마무리 보겠습니다. At the session closed, 그 상담 시간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 상담해주시는 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온라인상으로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나탈리의 모습.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없죠? 근데 이거 뭐야? Regretful. 맞아요. Regret라는 단어가 후회하다라는 뜻이니까 Regretful, 후회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번 잘 챙기셨으면 문제없이 심경 분위기 추론을 완성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아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다음 챕터로 넘겨보세요. 다음 챕터에 딱한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읽고 만나야 돼요. 한번 주장을 찾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 좀 팁을 드리고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똑 유형 분석. 일단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대입하 문제의 시작 첫머리가 바로 주장이에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 요지도 마찬가지고 주제도 마찬가지고 제목도 어느 부분은 다 비슷한데 일단은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주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뭔가 필자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죠. 그래서 당위적인 의무적인 내용의 표현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 혹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뭐 important, crucial, essential, critical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문장의 주제문에요. 그 주제문을 가지고 어디로? 우리 18번의 목적 찾기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지랑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제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꽝줄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하다가 흐름을 확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필자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만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들에 반전을 줄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같은 중요한 내용을 양괄식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부에만 중요한 어떤 문장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예시나 구체적인 설명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괄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후반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후반부를 좀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런 패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더더 무게중심을 두고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핵심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만 선생님이랑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제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소재 찾아서 선생님이랑 만날게요. 선택지랑 같이 연결할 때 내가 찾은 핵심 소재와 쌤이 찾은 핵심 소재, 내가 찾은 주제문과 쌤이 찾은 주제문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지문에서도 중요한 핵심 소재나 메시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중요한 소재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필자의 태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보여지죠. 후반부에 중요한 정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볼게요. 뭐에 대한 연구예요? Literature, 문학에 대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뭐를 실패했지? 인지하지 못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는 걸, 인정하는 걸 실패해 왔습니다. 뭐에 대한 인정? 현대 음악의 lyricist라고 하면 lyrics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면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작사가들이 되겠죠? 자, 이 현대음악의 작사가들의 영향, 그리고 그 작사가들의 기여, 어디에 미치는?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언어의 진화에 미치는. 언어가 그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 기여도, 이런 것들에 인정하는 것을 실패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작사가들이 영향력입니다. 작사가들이 정말 중요해.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발전, evolu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어 발전에 작사가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언어와 지금 문학이 또 나왔죠? 그죠? 문학과 그러면 여기 있는 작사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nlike Shakespeare.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죠?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라고 해서 크게는 여기서 한번 끊기죠. 그리고 실제 본 주어는 본 문장은 여기 뒤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 라는 전치사 구가 되겠죠. 누구와는 다르게? 셰익스피어와는 다르게요. 셰익스피어가 누군데? 라는 설명이 지금 나오죠. 우리 셰익스피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대단한 극작가인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has been studied? 연구를 한 사람이고 and celebrated for his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그 언어의 그의 발달에 정말 사람들이 기린 이 사람의 이 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기린 바로 그 셰익스피어는 특히 어느 부분에서요? 특히 어휘 부분과 grammar structure, grammatical structure, 문법적인 구조에서 정말 이 언어의 발달, 영어의 발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셰익스피어는 다르게 현대 극작 songwriters니까 작사가들이 되겠습니다. 노래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작사가들은요 have experienced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being ignored 어떻게 됐다? 무시가 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겪었죠? Restraint, 제약을 겪었어요. 뭐에 대한 제약? The acknowledgement of their contributions. 자신들이 한 그 기여에 대한 인정의 제약. 즉,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대개는 무시되어 왔다. 여러분들, 작사를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문학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어때요? 그치, 이 사람은 대단한 언어의 마술가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대단한 영어의 이 언어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다르게 바로 songwriters, 이 작사가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난 세기에 걸쳐서, 즉 지난 100년간 우리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뭐를요? An explosion of incredible literary works by these artists. 이러한 예술가라는 건 누구예요? songwriters가 되겠죠? 이러한 작사가들에 의한 엄청난 incredible, 정말 놀라운 엄청난 문학적인 작품의 explosion, explode의 명사 형태고요. 폭발, 폭발적인 증가라는 뜻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문학 작품을 실제로 쓴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these artists, 하지만 다시 말하면 lyricists 아니면 songwriters.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 이 사람들은 through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작사가니까 음악의 그 작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곡의 그 작사를.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have used, 사용했습니다. linguistic manipulation and storytelling. 언어적인 manipulation, 조작. 언어를 막 조작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사용했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는데? Enrich our language and literature.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그렇지. 언어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어떻게? 맞아. 문학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된다? Largely being ignored. 대개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restraint. 겪게 된다. 제약을 겪게 된다.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producing relics of distinct and complex imagery. 독특한 분명한 이런 뜻이죠. 독특하고 복잡한 심상에 대한 가사를 제작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이 작사가들은요, have had an incredible literary impact.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문학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디에? 문학적인 영향을 언어에, 우리 언어에 영향을 줬어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핵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 대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들의 놀라운 그런 작품은요. 뭘 포함해서? 어디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현대 언어 발달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그들의 놀라운 이런 문학 작품은 must be recognized. must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인정돼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 in the field of modern

literature, 현대 문학 분야에서 반드시 인정돼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사가들, 언어와 문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기여도를 알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 키워드는 누굴까요? 그치, 누구에 대한 이야기? 작사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사가라는 단어 여기 나옵니다. 가사를 통해서 작사가들이 누구와, 언어와, 누구의, 문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지는 꼼꼼하게 안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핵심 소재, 작사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 가셔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본문과 일치하는지, 특히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아, 잘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2번을 정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주장찾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제문, 핵심 소재 찾고 만나겠습니다. injure라는 단어, injury라는 명사까지 이거 어디요? 그치, 수강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다 라고 해서 부상을 입다가 아니라 입히답니다. 손상을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jured 라고 해야 부상을 입은, 부상을 당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단어도 챙기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편안한 마음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인 대입학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고 단서 찾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0: 네네.
1: 예.
0: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자,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예.
0: 잘못 썼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단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와우.
1: 아하,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와우,
2: Really
1: 와우.
2: fresh.
1: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2: Style.
1: My
2: Very
1: style?
2: stylish,
1: Yeah, my
2: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White. White.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1: 응?
2: I'll go and check.
1: Pair?
2: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2: We might.
1: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1: 아, 오케이, 체크.
2: 오케이,
1: 오케이,
2: just
1: 체크.
2: 1 second.
0: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할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Yeah.
1: 그러면 these sun. 글래시즈예요.
0: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unglass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1: 네.
0: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네.
1: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0: 그렇죠.
1: 네, 그런
0: 근데
1: 생각해요,
0: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알
1: 맞아요.
0: 두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Try.
0: Try. 오케이.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on.
0: 덩어리입니다.
1: Yes.
0: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0: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0: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1: 네.
0: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1: Put on.
0: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I'm putting on my shirt.
1: Yes.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1: 네.
0: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0: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1: 오.
0: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0: try
1: on.
0: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0: 시도하다.
1: 네.
0: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한
1: 네.
0: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0: 맞아요. 그래서
1: 거군요.
0: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네.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에헤.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1: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네.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0: 맞아요. 오.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던지는 거죠. throw가. 네.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아.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So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Try it on.
0: Try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0: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0: Try
1: 그래요?
0: this skirt, skirt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the scarf.
0: Scarf. I yes. tried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1: Yes.
0: Okay?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Mm-hmm.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e skirt.
0: Oh, I tried on the scarf.
1: I tried on the scarf.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네.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it on?
0: Try it on?
1: Yes.
0: This면요.
1: Can I try this on?
0: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0: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1: yes.
0: 막상 맞네요. Okay.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0: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네. 좋아요.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e에 강하게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0: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Come.
1: 네.
0: 그 다음에?
1: In. Come in.
0: In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0: 들어와야죠.
1: 아,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와요?
1: When did it come in?
0: 그렇죠. 아. Oh, when did it come in? I yes.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0: 어?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1: 오.
0: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영화가.
0: 어, 그 영화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1: 어.
0: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out.
0: Okay, so the movie out. just came out.
1: Yes.
0: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1: Mm-hmm.
0: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kay,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아.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아,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0: 아.
1: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어,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렇죠.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거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1: Yes.
0: Okay,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이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fashion items 같은
1: 맞아요.
0: 데 많이 쓰게 되죠. Style. 아,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Style. Style.
1: Style.
0: Style.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
1: 어.
0: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in 어떤 색상.
1: 아하.
0: 네.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 될 수 있고.
1: 네.
0: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We have it.
0: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1: We have it in black.
0: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1: Mm-hmm.
0: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1: 네.
0: 어,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1: Oh.
0: Right? 어,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1: Do
0: 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바로, 어,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Oh,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1: Mm-hmm.
0: 이렇게요.
1: 와우. 어,
0: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오, 그럼요. 어,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알더라고요.
0: 맞아요. 요즘에는 네.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0: 어, 그럼.
1: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0: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1: 오.
0: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오. 한번 보는 거예요.
2: Yes. Mm-hmm. Oh, we might have a... Mm-hmm. I'll go and check.
0: 네.
2: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Uh-huh. 우리 또 그, go and...
0: 맞아요.
2: Something.
0: 가서 뭐 하겠다.
2: 그렇죠. 오,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0: 이거 헷갈리죠?
2: 네.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2: 저는 왜냐면 여기가 uh-huh.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0: 맞아요. 그걸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2: 그러니까
0: you might have one. 오, 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2: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2: 예.
0: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2: 하나의 하나의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는 면으로 만들기 좀 힘들죠.
2: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한
2: 묶음.
0: 한,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2: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2: 어,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2: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2: 아.
0: Yes.
2: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2: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2: 오.
0: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2: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2: might.
0: Might.
2: Mm-hmm.
0: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2: 그죠.
0: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2: 없다.
0: 확 떨어져요.
2: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2: 네네네.
0: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2: You might in mind?
0: 아?
2: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예,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it.
2: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2: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might의 동사 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2: 그쵸.
0: 때문에.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2: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2: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2: 아 얘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2: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 보세요. 아 she wills.
2: 아 그런 역사가 없네요.
0: 그런 전혀 상관이 예. 없습니다. 자 might은 아,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간에 똑같고요. So
2: 네.
0: she might buy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2: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2: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2: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0: You might like it.
2: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2: She might buy a house.
0: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2: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이
2: 강하게. 올라가면.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2: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2: 오호.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아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2: Yes.
0: 이런 거 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2: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0: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Mm-hmm.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Ne,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0: the
1: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Very nice.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Oh,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sunglasses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sure.
0: Oh, great wow, job. Wow.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mm-hmm. 이란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0: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mm-hmm.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가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Competition입니다. 네,
0: 경쟁입니다. 경쟁 또는 경연대회, 컨테스트 등을 다 Competi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Mm-hmm. 자, 오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죠.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am a fierce competitor.
0: 네, 저는 경쟁심이 아주 강해요 라고 yeah. 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자신을 묘사해 보세요.
1: I'm a fierce competitor.
0: 저는 절대로 뭐 지고는 못 살아요 이런 말인데
1: right.
0: 네, I'm a fierce competitor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Richard입니다.
0: 네, 자 그럼 먼저 리차드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리차드 씨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장을 읽어볼까요?
1: So Richard said,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저는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입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Mm-hmm.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이기고만 싶어 하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only wants to win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I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competitor라는 뭔가 중립적인 명사가 나왔다 보니까 who want to가 아니고 wants to, 3인칭이 된다는 거. 이건 처음에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Yeah.
0: 그래서 저는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1: You're awesome, Richard.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0: 경쟁사예요.
1: Yeah. 네. If you just say you were a competitor, it could be for a particular sport. So you don't understand that it's in general. 네. You like competition.
0: 그냥 이제 I was a competitor 하면은 좀 it's 여기서는 like, 문맥에서는 잘 안 맞아요.
1: Yeah. It's like where? 네. What kind?
0: 그렇죠. 차라리 이제 fierce라고 하는 격렬한 극심한이라는 이 단어를 안 쓸 거였다면 mm-hmm. 안 쓴다면 I was competitive 아니면 yes. I was a competitive person yes. 이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 격렬한 극심한 다시 한번
1: fierce하고
0: competitor를 같이 쓰니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1: For okay. sure. And he says next, and I do believe I've softened over the years.
0: 네, 부드러워지다.
1: Soften. Soften.
0: 네, softe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1: Yes, I just said soften.
0: 네,
1: 그런데 I go back and forth.
0: 그런데 T 발음이 부드러워져서 yeah, the T soft. There becomes softer.
1: Soft. You usually soften the T sound in soften.
0: 네, 그래서 soften. 그래서 and I do believe 그리고 뭐뭐라고 생각하긴 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mm-hmm. 예전에는 이랬는데 I do believe now 이렇게 할 때도 쓰고 mm-hmm. 물론 I do believe that you are right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른 말을 좀 단서를 붙여주고 싶을 때 mm-hmm.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I've softened over the years mm-hmm.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또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Mm-hmm. 그런데
1: He says, but as a child, I could not handle losing.
0: 네, mm-hmm. 그래서 지금 자라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런 경쟁심 면에서는 부드러워졌는데 But as a child, 어렸을 때는 I could not
1: handle losing. I couldn't handle it.
0: 네, 그래서 losing, 지는 것을 다룰 수 없었다, 다스릴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었어요.
1: Yeah, like you can't work through it.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0: He couldn't tolerate it.
1: Yeah, you can't tolerate
0: 네,
1: it.
0: 참을 수가 없었어요.
1: Yeah, 또는, it's just not ideal. You don't 네. want to be in that situation. Like, I cannot handle
0: 맞아요.
1: this.
0: Handle 하면 진짜로 다루다, 다스리다. Can you handle this kind of software?
1: No.
0: Can you kind of device? 이런 것 물론 쓸 수 있죠.
1: Yeah, it's like, do you know how to use it?
0: 네, 여기서는 아니에요. Mm-hmm. 여기서는 정말 이거를 견뎌내고 침착하게 mm-hmm.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을 핸들이라고 하는데 mm-hmm. 지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1: Yeah, he can't handle losing.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 didn't matter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1: And it didn't matter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0: 그리고 it didn't matter. 상관없었습니다. Mm-hmm. 이거든지 적어든지 상관없었어요. 무조건 경쟁심이 심했고 mm-hmm. 경쟁하려는 마음이 심했고 무조건 지는 걸 못 참았어요. 그 A, B 상황은 뭐냐면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집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그냥 간단한 놀이를 하고 있든지 mm-hmm. 그래도 지는 거 싫어했고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스포츠 경기에서 지는 거든 아무튼 상관없이 무조건 지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competing in a sport는 직역하자면은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mm-hmm. 스포츠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스포츠 우리말로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yeah. 영어에서는 sport라고 yeah. 해야 하나를 가리키고
1: yeah. it's just sport.
0: 네, T로 끝나죠.
1: sport.
0: sport. Mm-hmm. 우리가 티셔츠도 티셔츠라고 하게
1: T-shirt.
0: 네. 되었지만 셔츠도 shirt 네, 티셔츠도
1: t-shirt
0: 네, 한 개일 때는 t로 끝나지만 mm-hmm. sports 하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Mm-hmm. 그래서 아무튼 지는 걸 싫어했고요.
1: Mm-hmm. He says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0: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경쟁심 여기서 말하는 것

0: 이제 경쟁심, 경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뭐뭐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Drives me to the point. Drive가 이제 어떤 거를 누군가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 여기서는 아니고요. 미루고 나가는.
1: Yeah. 네, It 그렇게, pushes you 네. or encourages you to do something.
0: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Yeah. 그래서 drives me. 네, 어떤 뒤에를 좀 봐야겠습니다.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였는데 그냥 이겨야 되고 안 이기면 지면 simply unhappy.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He's unhappy, right? Yeah. And he says next,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0: 항상 경쟁심 때문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and I don't know why this is. 이 문장은 이렇게도 좋고요. I don't know why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한 가지 예는 기억이 납니다. When I was really young.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를 지금 말해줄 거예요.
2: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1: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0: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저희 엄마가 저를 야구팀에 signed me up, 가입시켜 주셨고요. Mm-hmm. 네, 그리고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야구 경기장 그 필드에 나가 있었어요. 투수 아니었고 타자 아니었어요.
1: Yeah.
0: 포수도
1: so
0: 아니었어요.
1: He wasn't the batter or the pitcher.
0: Yeah.
1: Right?
0: Or the catcher.
1: Or the catcher. He was one of the people playing in the outfield.
0: 네. 그래서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내야수나 외야수 아니면 뭐 그 베이스에 있었겠죠? Mm-hmm. 아무튼 그랬는데
1: He says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0: 이제 타자가 공을 쳤을 거예요. Mm-hmm. 쳐서 공이 the ball came to me 공이 오고 있는데 and I didn't catch it. 야구는 이게 바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잡아야
1: yeah.
0: 되잖아요.
1: 그런데 you have to catch it.
0: 예, 못 잡았어요. 그래서
1: He says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0: That's intense.
1: Yeah.
0: 좀 심한데요.
1: You gotta finish the game first, 네. Richard.
0: 공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공이 it fell.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공이 떨어지자 and I literally 그냥 진짜 말 그대로 started crying right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Mm-hmm. 너무나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우리가 아직 경기에서 진 게 아닌데 내가 못 잡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We were going to lose and we did lose that game, but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I lost my marbles. So, I'm ready to compete at all costs and I only accept winning in my mind.
1: We were going to lose and we did lose that game.
0: We were going to lose. 우리가 질 거였고 이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we were going to lose. 이거는 리차드 씨 생각이잖아요.
1: Yeah.
0: Nobody knows.
1: Yeah.
0: 네.
1: You don't know.
0: 네. 그래서 지금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and we did lose that game. 실제로 그 생각 그 경기에서 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 상황에서는 아직 경기가 끝난 게
1: yeah,
0: 아니었죠.
1: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then Richard says next. But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I lost my marbles.
0: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은 야구는 끝까지 모르는 건데 the game was still going on. 진행 중이었는데 and I lost my marbles.
1: Marbles.
0: 네,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Why do you say lose your marbles?
1: I don't know, but when we usually say you lose your marbles, we mean you went crazy. It's like you got really, really angry, upset, yeah. or started crying. I have no idea why we say lose your marbles.
0: Okay, marble can refer to many things.
1: Yeah.
0: Marble can, you can, it can be a kind of stone, or it can be 구슬 같은 것도 marbl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 Okay. Okay, maybe the little tiny marble stones, 네. like they're not collected together, they're all over the floor.
0: 아.
1: That's the only theory I have.
0: 네, marble,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모았는데 그걸 다...
1: They're all like onto the floor, so it's like, oh,
0: 아무튼,
1: I gotta get it. Okay.
0: 네.
1: That's all I got.
0: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annot handle을 이용하면 그는 작업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작업량은 workload라고 표현하는데 he couldn't handle the workload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He couldn't handle the workload. He couldn't handle the workload.
0: 그 다음으로 그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They couldn't handle having to keep secrets. 그래서 일을 그만뒀다든지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They couldn't handle having to keep secrets.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couldn't handle having to keep secrets. They couldn't handle having to keep secret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지경까지 to the point where를 이용해서 첫 번째 비가 내렸는데 무서울 정도로 많이 내린 거예요. It rained to the point where it was scary. 발음 연습이요.
1: It rained to the point where it was scary. It rained to the point where it was scary.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My friends have always said I'm a fierce competitor. Even the way I walk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I'm a fierce competitor. It's a severe issue at times, but still, you should never shy away from competition.
0: 네, 먼저 앨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m-hmm. My friends have always said,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I'm a fierce competitor. Mm-hmm. 제가 경쟁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even the way I walk, 이 부분 재밌네요.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Mm-hmm. competitor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상대가 있을 텐데 내가 걷는 모습만 봐도 이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상대방이 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래요.
2: Yeah.
0: Very cool in a way.
2: Very fierce. Like,
0: yeah, very fierce.
2: I'm gonna win.
0: 네. 그 다음으로
1: Jacob
0: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a fierce competitor. 전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It's a severe issue at times. 가끔씩은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심해서. But still, 그래도 you should never shy away from competition. Shy away, shy가 이제 수줍은 거를 가리키는 mm-hmm. 형용사잖아요. 근데 동사로 shy away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피하는 거,
1: yeah.
0: 마다하는 거.
1: You just kind of avoid it, yeah. right? Or step down, right? Back away.
0: 경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네요. Mm-hmm. 기회가 있으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Well, yeah, there are many people who think that way
0: yeah.
1: as well. Okay,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But I do wonder, do you tend to shy away from competition or are you a fierce competitor? Yeah. Do you like competition?
0: 네, 여러분은 어떤 편인지 경쟁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편인지 아니면 경쟁은 안 하고 싶어하는 편인지 영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 would be great. And for now, that's all we have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with another episode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바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봤던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동사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문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an't put up with this noise anymore. 먼저 이 문장에서 구동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무려 구동사가 put up with 세 단어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구동사들과는 또 뭐가 다른 건가 하면 자자 그 부분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구동사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복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동사라는 거 먼저 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서 먼저 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라는 게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다. 라는 거죠. 포인트는 이 단어들이 모여 있는 와중에 그 속에 어떤 주어 또는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동사는 뭐냐면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동사인데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요. 구동사라는 거 결국은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구라는 개념을 보면 그 안에 이제 서술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동사 구동사는 동사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서술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구동사는 구라는 개념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제 서술어와 동사는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서술어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고 서술어는 그 문장의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주어가 없어버리면 서술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구동사는 그냥 동사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동사라는 개념이 구라는 개념과 이렇게 뭔가 안 맞거나 삐끗거리거나 그런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 그냥 구동사. 간단히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아, 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동사 덩어리구나 정도로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동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원래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뜻과는 뜻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동사들 자동사인 친구들도 있고 타동사인 친구들도 있다는 건데,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동사들 중에서 자동사인 친구들만 만나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타동사인 친구들에 대해서 만나볼 거거든요. 타동사라는 건이 구동사들이 목적어를 취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점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의 경우에는요, 목적어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목적어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든 언제나 그 동사 뒤에 있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구동사 바로 이거예요. Ask out. 혹시나 뜻을 모르시는 분들 한번 추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데이트를 신청하다는 뜻입니다. Ask,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Out, 나갈래? 나랑 같이 밖에 나갈래? 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놀래?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쉬워요. 데이트를 신청하다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구동사는 요걸 준비해 봤습니다. Get on, 무언가를 타다라는 거죠. 뭐 자동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 요런 거 말할 때 우리가 쓰는 구동사인데, 자, 이두 개가 취하는 목적어의 위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m too shy to ask Sophie out. Ask out이란 구동사의 목적어 Sophie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I am too shy. 너무나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는 거죠. 뭐 하기에 소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에 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바꿔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나는 너무 수줍어서 소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수 없어요 정도의 뜻이 뭐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ask someone out.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중간에도 이렇게 가는구나. 요걸 봐주시는 거고, 자, 다음 문장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은 동사 get on이 쓰였었죠. 구동사 get on이 쓰였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can't get on the bus without paying the fare. You can't get on the bus. 당신은 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you는요, 정말로 누군가를 콕 집어서 당신은이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you가 불특정 다수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주어 빼버리고, 버스 못 타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정도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get on이라는 구동사. 탄다. 뭘 탄다?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get on the bus. get on. 뒤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 아, 구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이렇게 구동사 뒤에 목적어가 위치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요것만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도 오늘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나에게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전화를 못 받거든요.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좀 전화 좀 다시 주세요. 요거 어떻게 말하면 될까? 먼저, 주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니까 의문문이 되겠다. 감을 잡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부탁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Could you please? 그리고, 나에게 다시 전화하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Could you please call me back? Could you please call me back? 요렇게 말을 이어볼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까지 붙여서 as soon as possible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Could you please call me back as soon as possible? 첫 번째 문장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이시죠? Call someone back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라는 구동사예요. 이 친구는 목적어를 중간에 이렇게 취한다는 거. 미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지 뒤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으나 그 규칙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 그건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먼저는 구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뒤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구나. 만 이해를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훨씬 덜 헷갈릴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경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경찰은 the police 그리고 are 진행형으로 말할 거라 비동사 먼저 넣어놓은 겁니다.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matter. Look into가 조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목적어를 또 뒤에 가져갔죠?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matter.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볼게요. I can't put up with this noise anymore. Put up with. 참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뒤에 가져갑니다. 해서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 나는 더 이상 이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뭔가 그 외침이 들리는 듯한 문장이죠. 이렇게 부동사가 두 단어 넘어서 세 단어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목적어를 중간에도 가져가고 뒤에도 가져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으니까 잊지 않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as you already know, today we are going to do flow part 3, so nothing too new, but it's going to be fun.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flow part 3, part 3 갑니다. 좀 새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우리 영어 공부 먼저 하러 가실게요. Let's get started, guys.
1: How's Marvin's business doing? It really took off. He is doing so well. I am so glad to hear that. Yes, his website just blew up and he has millions of clients now.
0: 네, 오늘의 대화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욕심에 조금 많이 넣어봤어요. 어떤 거 대히트를 쳤다. It was a hit.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히트 쳤다.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언가 대성공을 이루었다. 완전 대박이 났다. 이런 표현으로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Took off, blew up. Went viral. 이 세 가지인데요. 다 비슷한 의미예요. 대화 통해서 조금 더 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 How's Marvin's business doing?
0: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빈이죠. 마빈이 새로운 뭔가 창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It really took off 이러죠. 정말 잘 됐대요. Took off. 비행기가 이륙하다. Took off라 그러죠. 이것과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겠죠. 대히트를 쳤대요.
1: He is doing so well.
0: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대요.
1: I am so glad to hear that.
0: 이러죠. 진짜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Yes, his website just blew up.
0: 이러죠. Blew up. 터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폭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 His website just blew up. And he has millions of clients now.
0: 정말 몇백만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있대요. 손님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low up, 우리가 흔히 아는 blow up, 폭발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It blew up, 무언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I saw this video

Yes, we're almost there. We did flow part three, so tomorrow it's going to be part four, and then we'll be done. Yay! 오늘 flow part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파트 같이 해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번째까지 완성하면, 이제 끝입니다. 영어 표현, 우리 went viral, 그리고 took off, blew up, 이렇게 세 가지 표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비슷한 뜻인데 요즘 이제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요. 보면 엄청 반가우실 거예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Have an awesome day, okay? Bye!

0: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좀 춥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But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the steam is quite strong.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맞아요. Due to the wind. 바람 때문에 추웠다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고요한 사막을 깨우는 굉음 속에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들었던 질문에 대한 클루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바람 때문에 조금 추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과연 이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어떻게 연결돼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2: 2.
3: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고요한 사막과

0: 끓는 진흙을 깨우는 굉음 속에서 이 땅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오케이. 충분히 이해 되셨죠? 놓친 부분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리스닝 센텐스 볼까요?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자,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웠는데요. 그 치솟는, 막 치솟고 있는 그 가스 있죠? 네. 그 근처는요, 따뜻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 의미까지 파악해봤는데요. 아시죠? 이번엔 전체 이야기 한번더 들어보시는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But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the steam is quite strong.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Ready to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Al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In the, 그리고 the, 앞에 나와 있는 that, 요것도 여러분, 네, 맞아요. 강세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In the roar that 가리키는 것인지라 강세를 받게 되죠. In the roar 발음하실 때 역시 R로 시작하는 단어인지라 우 하면서 준비하시고 roar 할 때 혀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면서 발음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Wakes the silent desert. 보통 N 사운드와 T 사운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T 사운드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북미권 영어 발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Silent가 아니라 silent, silent 거의 안 들리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one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Okay, Google listening two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그닥 어렵지 않죠, 여러분? Okay, Google listening 3.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One more time. And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자, 여기서 it was a 덩어리. 다 기능어죠. due to에서 the까지. to와 the도 역시 덩어리로 발음되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어들이 되겠죠.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due to the wind.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t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껴있을 때 이렇게 플랩 현상에 의해서 R 소리 가깝게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due to, 어떤 분들은 due to 이런 식으로 또 발음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oogle listening 1.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네, wind 하지 마시고 wind 이렇게. Google listening 2.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네, 잘하셨고요. Google listening 3.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due to the wind 해도 되고요.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한 번 더.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0: of earth is felt.
1: 2.
0: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2: 내용 볼게요.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했습니다. 고요한 사막과 그리고 끓고 있는 진흙을 깨우는 굉음 속에서 The power of earth is felt. 땅의 힘이 느껴집니다. 화면과 함께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죠? 계속 보죠. It was a bit cold. 좀 추웠어요. 빈칸, the wind. 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Due to. 네, 뭐뭐 때문에 라고 쓰이게 되죠. 바람 때문에 좀 추웠습니다. But, 그러나. It's warm. 따뜻해요. Close by. 발음하실 때 여러분, close가 아니라 이때 close는 네, by와 함께 쓰여서 근처, 가까운, 뭐 바로 옆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Close by the blank. gas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soaring gas. 막 그 gas가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치솟고 있는 gas입니다. 이 soar 자체가 치솟다라는 soar 발음하실 때 soar 이렇게 발음하시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철자 다르지만 구분하셔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건 sour, S-O-U-R, sour, 맛이 신이란 뜻으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ut you have to be careful.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Because the steam is quite strong. 그 수증기가요, 꽤 세거든요. 세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In the roar that wakes the silent desert and the boiling mud, the power of earth is felt. It was a bit cold due to the wind, but it's warm close by the soaring gas. But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the steam is quite strong.
2: Wow, you did a good job today.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vegetables. But of course, in this case, it means basically to develop, to become better. So I want to grow, 성장하고 싶습니다. To be a top designer,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로. Alright, so I want to grow to be a top designer. 지금은 디자이너이지만, 잘하는 디자이너이지만, you want to be the top designer means the best designer. Okay, 최고죠. Alright, so to grow means I want to get better and to become even, you know, even better of a designer than I am now. Okay, I believe your company will give me the freedom to take risks. I believe your company will give me the freedom to take risks. 저는 기사에서 저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I believe your company, 자, 그 회사죠. Will give me the freedom. 저를 자유를 주는 거죠. To take risks. Of course, to take risks meaning means 뭔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right? You need to take risks so that you can become better. You need to take chances. 네. 너무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전하면은 발전이 없죠. So that's why this person is you will let me take risks. Your company will because your team of designers is so creative and innovative. Your team of designers is so creative and innovative. 자, 귀사의 디자이너 팀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좋은 디자인 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 할 수,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they are the best design team. That's why I want to work her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First one, grow. 자, 성장하다. 이 business에서는 이 성장하다, grow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Let's see how it's used. The compan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The compan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그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The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All right, next. The business grew twofold this past year. The business grew twofold this past year. 자, twofold, 두 배. Alright? 그 사업은 작년에 두 배로 성장했다. Threefold도 돼요. Alright? The business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So when the business or the company grows, 그만큼 잘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성장을 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ake risks. Take risks. 뭐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감수하다. Let's look at the sentence.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자,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means, you know, 이런 영어 표현도 있어요. Take chances. It's quite similar. To take risks, meaning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게 없고 막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ose risks.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meaning sometime. Taking risks is necessary for growth. 네, 전문가들이 그러죠. Taking risks is necessary for growth. 네,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 so personal growth,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인생에서 뭔가 risk를, you know, taking risks and trying new things and even though it's a little bit risky, well, you can grow further. 항상 안전하게 있으면은 well, you know, it will just be in the same place, right? Okay, so taking risks sometimes is very important. I think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눈앗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English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Allow versus permit. Allow versus permi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llow 그리고 permit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살펴볼게요. allow, 이거는 일반적으로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allow, allow. 그래서 A로 시작하지만 이 어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allow. Allow.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Allow. 언제 쓸까요? 부모, 교사, 그리고 권위자 등이 허락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allow usually when somebody is giving you permission. Usually it's a parent, a teacher or instructor or an authority. Okay?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Okay? So it is the most general word and you can use it in various situation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Cell phones are not allowed.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Allow. 일반적으로 허락하다. 허락하다. Allow.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휴대폰 소지를

허락받지 못했어.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네, 그냥 허락받지 못한 거니까 not allowed입니다.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휴대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ell phones are not allowed.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다. 이럴 때도 allow 단어 써도 돼요. Cell phones are not allowed. 그래서 선생이 학생에게 excuse me, cell phones are not allow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셔. 그러니까 나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돼 라고 했죠. 그래서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Okay,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Okay,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네, 좋아요. 다음 단어는 permit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은요. per, 그 r 발음 잘 해주셔야 됩니다. per, 혀 당기는 느낌. permit. permit. okay? permit.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이에요. permit. permit. okay,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permit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결정, 규정 혹은 법에 의거해 허락을 할 때 그 permit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use the word permit when we're talking about an official rule or an official policy or an official law that says you cannot do something. 그래서 allow보다는 permit가 훨씬 더 형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겠죠. Okay, so more than allow, permit is a much more, it's a word that you would use in more formal situation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You are not permitted to idle. Permit, 공식적으로 허락하다. Permi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곳에서는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그래서 allow보다는 permit가 좀 더 딱딱한 느낌이기도 하고 형식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 그런 데에서는 allow도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형식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permit 단어 좋아요.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네, 두 번째 문장이요. 개는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그래서 dogs are not allowed inside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할 거면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공회전은 idle입니다. idle 할 때 idle 발음 똑같아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IDLE. You're not permitted to idle. 이거는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Okay? 그래서 you're not allowed to idle도 괜찮아요. 근데 permitted 좀 더 형식적인.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re not permitted to idle. You're not permitted to idl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llow 그리고 permit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allow 같은 단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allow. permit도 허락하다이지만 permit는 공식적으로 훨씬 더 형식적인 느낌이고 좀 더 딱딱한 느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계속 기억이 나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제가 서비스 예약이다 보니까 appointment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병원 예약과 치과 예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미용실 예약 들어갑니다. 예약이라는 말 때문에 appointment라는 단어가 계속 기억나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머리하러 가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도 머리 예약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미용실 예약하다라는 말을 실제 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너 저기 오후에 뭐하니? 아, 나 머리 예약했어. 이게 약간 미용실 예약 얘기로 쓰이듯이. 그러니까 영어에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냐면 영어에도 hair라는 단어도 쓰고 hair salon, 미용실이란 말을 써요. 예약이라는 상황에. 그래서 볼게요. 심지어 여기서 똑같은 말이 두 개인데 여기서 미용을 해주시는 분,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의 그 단어를 여기다 쓰기도 합니다. 이거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약을 한 거니까 have죠. Have a hair appointment. 가장 간단해요. I have a hair appointment. 나 오늘 오후에 3시쯤에 미용실 예약 잡혀 있어. 그러면 I have a hair appointment at 3 o'clock.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들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1: Have a hair appointment. Have a hair appointment.
0: 그 다음에 머리 하지 말고 미용실을 넣어도 돼요. Hair salon. 자, 요 살롱이 강세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뒤에 줘야 돼요. 뒤에. Salon. Salon. 자, hair. 약간 써보다 약간 쓰에 가까워요. 쓰다 할 때. 쓰다 할 때. Salon. 이렇게 해보세요. Salon. 영어 발음이 그래요. Hair salon.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장소니까, at the hair salon. 치과에서 뭐라고 했어요? Dentist였죠? At the dentist 하면 치과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고, 미용실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니까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이렇게 들어보세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0: 그래서 이걸 쓰시고 이것도 같이 쓰셔도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hair stylist. 이거 봐요. 나 머리 해주시는 원장님. 나 머리 해주시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 나 뭐 머리 해주시는 실장님. 응? Hair stylist. 그죠? 머리 해주시는 스타일리스트. Hair stylist인데 이분은 사람이니까 전시사 보세요. With로 바뀌었죠. 사람이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누구누구와 예약을 하는 게 아닌데 누구누구한테 예약이 돼 있는데 영어에선 with 씁니다. 이게 참 와닿지가 않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영어의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

0: Stylist, 들어볼게.
1: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 stylist.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 stylist.
0: 좋습니다. 나 오늘 미용실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갈게요. 자, 이건 그냥 현재 예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시제도 현재로 잡아줘도 됩니다.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간단하죠?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들어보세요.
1: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0: 세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쓰겠다면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골랐어요. 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인기가 많아. 머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 손님이 많으셔. 그냥 가면 막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 시간에 딱 또 도착해야 돼. 또 늦으면 또 기다려야 돼.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면 손님이 많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Have a lot of clients. 손님 뭐 customers 해도 되겠죠? 고객이란 말 해도 되는데 1대1의 약간 그 서비스에서 client란 말도 많이 씁니다. Clients, 그죠? 고객이란 의미로 손님도 있고 고객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고객이 많아. 손님이 많으셔. 그러면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ustomers. 오케이. 자, 오늘은 client으로 갈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lients.
0: 우리 미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 손님 많아. 머리 너무 잘하셔. My hairstylist has a lot of client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client 해서 붙이고. 자, 그래서 그냥 예약 안 하고 하잖아. 시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Wait for a long time.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 not make an appointment. 혹은 아예 못해요. 머리를 꽉 차셔가지고. Wai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
1: Wait for a long time. Wait for a long time.
0: 그리고 예약을 하고 나서도 딱 그 시간에 도착해야 돼. 3시면 3시에 도착해야 돼. 막 늦으면 그 뒤에 또 예약이 있으셔. 그죠? 그러면 make it on time. 자, 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도착, arrive 어디 갔습니까? arrive 어디죠? 네. arrive on time 해도 돼요. arrive on time 해도 되는데 make it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게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다. 정해진 시간까지 뭘 해내다. 이게 make it이에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예약 관련해서 되게 많이 써요. Make it on time. 무슨 말이에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 제 시간에 딱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Make it on time. 들어볼게요.
1: Make it on time. Make it on time.
0: 그래서 나 딱 정시에 도착해서 그럴 때 I made it on time. 그래요. I made it on time. Arrive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걸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저게 도착의 의미가 있어? 내가 알던 make는 저 의미가 아닌데? 맞죠. 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게. 야, 저게 어떻게 도착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쉬워요. 이거 그냥 곧장 보여드릴게요. 나 예약 안 하면, 자, 조건절.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예약하고 가야 돼.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부정어는 반드시 강세. 들어보세요.
1: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0: 잘하셨습니다. 자, 머리를 해야겠죠? 머리 길이를 이렇게 다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이건 뭐예요? 머리를 하는 건데 내가 받는 거니까 주로 get my hair done 하죠? 들어볼게요.
1: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0: 자, 그 다음에 다듬는 건 trim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Get a trim. Get a trim. 이 trim이 그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해요. Trim my hair. 그럼 내가 살짝살짝 다듬는다는 얘기고. 그죠? 뭐 내가 다듬다기보다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다듬어 주겠죠? 근데 get 동사를 자꾸 써가지고 다듬어 주는 거니까 get a trim. 저 미용실 가서 오늘 뭐 할 거야? 아, 나 기장 살짝 이렇게 다듬을 거야. I'm gonna get a trim. 들어보세요.
1: Get a trim. Get a trim.
0: 살짝 다듬는 거. Get a perm. Get a perm. 그죠? Perm. Permanent curl의 약자일 겁니다. 그죠? Perm 할 때 우리도 perm이 하죠? 파마라고 잘 안 하잖아요. Get a perm. 오케이? 들어보세요.
1: Get a perm. Get a perm.
0: 밖에 뭐 get a hair treatmen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시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염색은 뭐래요? Get my hair dyed. died, D-Y-E-D, 그걸 쓰죠. 여기

0: done에다가 died 붙이면 또 염색이 되죠. 자, 그 정도가 아마 미용실 가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시술까지는 다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머리를 하러 갈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가장 쉬워요. I'm thinking of. 자, I am thinking of. 이거 빨리 번번 해보세요.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계획을 얘기할 때, 아, 이번 주말에 머리 하러 갈까?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I'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앞에 전치사 필요 없어요. 이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 저기 머리 하러 갈까 생각 중이다. 들어볼게요.
1: I a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I a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0: Why not? 정리합니다. 미용실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실을 그대로 써서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이렇게 가는 거. 그죠? 들어볼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0: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wait for a long time.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for만 넣어주세요. 잘. Wai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Wait for a long time. Wait for a long time.
0: 자, 머리를 하는 건 get my hair done. 누가 해주는 거니까 이 형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Get my hair done.
1: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미용실 예약 관련된 주제 좀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보기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거기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EBS E 앱 설치하셔서도 저희 방송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먹는 거를 좀 줄이거나 혹은 잠을 줄이거나 혹은 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거를 그 양을, 그 amount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것 좀 줄여야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I need to 하고 나서 여러분들 cut down on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어떠한 것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잠 좀 줄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need to cut down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그렇죠, 바로 I need to 동사 혹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제가 자꾸 뭐를 자꾸 이렇게 하죠? cut down입니다. cut down이라는 게 바로 줄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아, 나 좀 줄여야겠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것을 줄인다?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이 해왔던 거에서 그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럴 땐 전치사를 on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것에서 어떠한 것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얘기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해왔던 거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어떠한 것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나 잠이 너무 많아.

0: 잠좀 줄여야겠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leep 혹은 sleep hou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아, 나 수면하는 거좀 줄여야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혹은 sleep hour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해서 잠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요즘 커피 너무 많이 마시네. 커피 맛있는 거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 그냥 커피를 넣어서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커피 좀 줄여야겠다란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해서 아, 커피 먹는 것좀 이제 줄여야겠다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이제 돈 쓰는 거좀 줄여야겠다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spe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이제 소비하는 것 좀, 돈 쓰는 것좀 줄여야겠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한 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해서 아, 나 이제 소비하는 것 좀, 돈 쓰는 것좀 줄여야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 나 이제 야식 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여러분이 야식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야식은요, 저녁에 먹는 스낵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late night sna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야식이 돼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하나 야식 좀 줄여야겠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한 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해서 야식을 줄이는 거. 여러분이 delivery food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 배달 음식 좀 줄여야겠다. 배달하는 것좀 줄여야겠어 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살짝 구분되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어떠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아, 커피 마시는 것좀 줄여야겠다라는 표현을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I need to cut down 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 아, 좀 줄일 필요가 좀 있어 라는 의미라면 이번에는 약간의 의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 커피 마시는 거 이제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I need to cut down on은 그쵸? 하나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라는 의미라면 I will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나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줄일 거야 라는 여러분의 의지를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요거 조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나 커피 이제 마시는 거좀 줄이겠어 라는 의지로 I will cut down on coffee로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cut down on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ut down on coffee. 이 will이라는 거는요, 미래에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할 거야 라는 얘기로 여러분의 의지, willingness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나 야식 좀 줄여야겠다 라는 표현으로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나 야식 줄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이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야식 줄일 필요 없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핵심은 뭐다? I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don't need to 동사가 바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로 아, 우리 야식 줄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아, 우리 야식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 야식 좀 줄이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런 식으로 주어도 바꿀 필요가 있고 야, 너 요즘 많이 살쪘다. 이제 야식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You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런 식으로 주어도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없다. 야, 너 야식 줄일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로 또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양이 있었을 때 그거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매일 10분 영어, 바로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의 리뷰 타임입니다. 자, 위클리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6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하루는 쉬어주면서 한번 쭉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기분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월요일 대화부터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Mission possible. Monday.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에 대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야, 너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를 할 때는 I'm sorry. 그러잖아요. 그렇죠? For what I said. 그렇죠?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내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를 낼 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뒷감당, 뒷수습이 될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what I said.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I'm sorry for what I did. 이런 식으로 이 구문도 되게 많이 씁니다. What I did, what I said.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응은 뭐예요? 너 네 자신이 아니었어. You weren't yourself. You weren't yourself. 해서 I'm not myself. 나는 내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니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You weren't yourself. 너는 내 자신이 아니었어. 지금 아닌 거는 뭐예요? You are not yourself right n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봤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날 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번 여름 큐바에 간다니 그거 정말 멋진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이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라고 어떤 일이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t's great, it's wonderful, it's fantastic 다 가능하고요. 제일 짧으면서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게 Hey, it's cool, it's cool 춥다는 뜻이 아니고 네, 멋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언제 가는 거예요? This summer.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게 오래된 일이야, 오랫동안 뭔가 기다려왔던 일이야라고 해서 정해진 표현이라고 그랬죠. Long time coming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a long time coming?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coming이 앞에 어가 붙었지? 근데 이게 정해진 표현으로 오랜 시간을 왔던 것이다라고 해서 진짜 학수고대했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It's been a long time coming. 아시겠죠? 참고로 큐바를

토요일은요,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뭐예요? 멋지지 않아? 예, 했더니, 핵심은 얼마나 동등하게 동등하냐가 달려있지. 그러니까, 동등한 게 얼마나 동등하냐? 그게 포인트한 얘기겠죠. 자, 멋지지 않아?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거꾸로. 이미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isn't it great? isn't it great? 이걸 쓸줄 아셔야 돼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면, is it great? 그거 좋은 거야? 멋진 거야? 궁금한 거고요.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의 어감,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뉘앙스가 바로 isn't it great? 뭐가요? We are all given. 모두한테 주어지는 거죠. The equal freedom. 똑같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주어지는 자유를 나의 사익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예,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짓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point is, 요점은요,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동등하냐. 그게 바로, 그렇죠?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한 건지가 바로 포인트한 얘기죠. 예, 겉으론 그렇지만, 누가 그걸 일부러 막는다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남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여러분, 예, 바로 이겁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서 얼씬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뭐 말했잖아. I told you. 이거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을 용서해줘. 아까 나왔던 what I did. 이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 told you 뭐뭐 하라고는 to고요. I told you not to. 그러면 하지 말라고.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그쵸? 예.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노래 불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Forgive me. I'm sorry for what I did. 똑같은 구문이에요.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For. 뭐에 대해서 해서 about 안 쓰이고요. 예, 용서는 전부 다 I'm sorry for give me for. for가 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란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밝힐 때 for를 쓰기 때문에 for what I did. 용서해 주세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때에 용서해 줄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정말 커다란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Forgive me what I did.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은요.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는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한다고 그랬더니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네. 자,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영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뭐뭐와는 달리 unlike. 뭐뭐와는 똑같이 like. 됐죠? Unlike Australia. 예, 주의하세요. Australia는 예, 남쪽에 있는 땅이란 뜻으로 바로 호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이름이 자체가 Austro라는 단어가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Austria라고 하는 단어는 합스부르크 왕가, 그렇죠? 어떤 그 왕족이 있었던 한때 독일까지 점령했던 스페인의 자기 동생을 왕으로 보내기도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지금은 영세 중립국이죠. 영원한 중립을 지키는 나라. 그래서 그건 Austria, 이거는 Australia.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까지만 쓰셔도 돼요. Right side도 좋고, right side of the road까지도 좋습니다. Here. 자, 그 다음에 B는 the driver's seat on the left side then. 그쵸? 왼쪽에 있겠죠? 마지막 토요일.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됐죠? 그랬더니 열정이 맞는다. His passion.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Tell him, 말해줘. His passion, 열정이 creates his dream job. 창업을 해도 좋고, 뭐다 좋다는 이야기겠죠? 참고로 한 20년 후에는요, 현재 있는 직업의 7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어록 기다리고 있네요. Okay, I'll be right back. Alright, today's quote. 자, 오늘의 어록은요, 앞에 나왔던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예, looking for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복권에 당첨됐으면, 라고 찾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거울 한번 들여다 보세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if you're still looking for the one

누굴 찾는 거야? That person이죠. 바로 to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hey, go and take a look in the mirror. 그래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로 it's you.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나서서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편하게 그걸 인정하고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내가 행복을 안에서 찾고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오고 여러분 you can change your life if you want to.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거고요. 지금 삶이 멋지고 행복하고 좋다면 예, 그러면 지금 삶을 그대로 사시면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나왔던 내용 이렇게 어록까지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please visit our website ebs.co.kr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모두요.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Beige Pignon. It's Jackie May.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ada Kim.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캐치가 될런지 궁금하거든요. 자, 함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Wow, 꽤 이야기가 짧았지만 그런데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이야기인지라 잘 캐치를 하기가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선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광경을 만나게 될지 모두 캐치하셨나요? 이 문장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연결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들릴지.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2.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네,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과연 문장의 의미는 뭔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자, 볼리비아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꽤 긴 문장인지라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내용어와 기능어를 파악하시면서 듣게 되면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구분하신 거예요.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0: Olivia. 이렇게 들리셨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게요.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자, 이 길이 끝날 때,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어떤 광경, 어떤 경치를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라 과연 그 다음에서는 또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확인하면서 말이죠.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with the 더, of the, 모두 다 기능어, wonders, 그 다음에 great nature가 내용어가 되겠죠. With the, 종간사 the의 the, 겹자음이죠. 앞에 첫 번째 자음은 탈락시켜서 편하게 연결시켜서 발음하시면 with 하실 때 with가 아니라 with 입모양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with the 아니라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be a coffee cat. Google listening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One more time.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자, 제가 또박또박 발음했는데 들으셨을 때는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what kind of view encounter가 바로 내용어고요. of, I will, 기능어입니다.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때 I will in 이렇게 연결돼서 들려셨게 될 텐데 이게 encounter 아 이 부분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in이 이 조동사 will과 연결되어져서 거기까지는 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I will encounter 그런데 뒤에 은 사운드, 트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트 사운드가 잘 안 들리게 약하게 발음되다 보니 I will encounter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캐치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하셔도 되고요. Okay, Google listening 3.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lright, then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One more time.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Excellent. 자, 그렇다면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2.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네,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역시 encounter, 트 발음을 정확하게 하네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시작 부분부터 쭉 빈칸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0: 그런데 모호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ced at the end of Bolivia. 볼리비아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our journey라고 이어집니다. We continue our journey blank. 이렇게 이어진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라고 해서 고지대를 따라서 우리의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t the end of this road라고 했으니 이 길의 끝자락에서 이 끝에서 나는 궁금해요. 무엇이요?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즉 내가 마주치게 될 어떤 종류 무슨 종류의 경치 직역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광경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100%다 캐치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final time.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내러레이션 파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캐치하기가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양 캐치하시고 정확한 단어의 강세 위치 파악하면서 듣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어요.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me. Here we go. We'd like to offer you the position. Really? I don't know what to say. Well, say that you'll take it. All right, good.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Let's do that one more time. We'd like to offer you the position. Really? I don't know what to say. Well, say that you'll take it. Well, there, 12, well. Okay,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귀하게 이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Oh, 정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ll을 맡겠다고 해주세요. Excellent job, everyone. Alrighty, so we learned two great phrases today. Position, 자, 일자리죠. And also, I don't know what to say. So you can call and ask, do you have a position, you know, any openings or any positions available in your company? 네, 회사에서 일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job은 우리 출근 영어에서는, I mean, you can use it, but this is another great expression. And of course,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everyone.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augh versus laugh at. Laugh versus laugh a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인데요. 여기는 laugh,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 at. laugh 다음에 전치사 at만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차이점이 생각보다 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laugh. 이거는 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laugh. 마지막 G, H는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laugh. 아, 아 소리가 나야 돼요. laugh, laugh. Okay? 그리고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몸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laugh, laugh.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laugh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리 내어 웃다이죠. 하하하 아니면 호호호 히히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 웃는 이유는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laugh라는 단어는 물론 동사로도 쓸 수도 있지만 웃음소리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oh, I like your laugh. 너의 웃음소리가 되게 좋다. 나는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오케이, 일단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laughed so much. We laughed all night. I laugh easily. 웃다. Laugh.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무 많이 웃었네.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Okay?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 내서 웃는 거는 laugh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밤새도록 웃었어. We laughed all night.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고 웃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We laughed all night. We laughed all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잘 웃어. 오케이? 여기서는 잘 웃는 거는 쉽게 웃는 거니까 easily라는 부사를 쓸 거예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Laugh. 이제 이해하셨죠? 네, laugh at는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설명 할게요. 자, laugh 다음에 at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표현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laugh 따로 at가 아니고 붙여서 laugh at, laugh at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laugh at. Okay, very good. Okay, laugh at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누구를 비웃는 거니까 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깔보거나 약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Okay? 그래서 I laughed at him or don't laugh at me. 나 깔보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너왜 웃는 거야? Are you laughing at m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뉘앙스가 확실하게 다르죠.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y laughed at me. Stop laughing at me. I'm not laughing at you. Laugh at, 비웃다. Laugh at.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Okay? 물론 이게 뭔가 갑자기 뭐 되게 웃기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에 김이 뭐 묻었거나 뭐 그럴 때 친구들끼리 막 하하하 웃는 것도 laugh at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부정적으로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도 가능합니다. 다음은요.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같이 웃는 게 아니고 나한테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at가 들어갑니다. Stop laughing at me. 그만 웃어.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laughing with you. 나는 너한테 웃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웃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비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 at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laugh,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하하 웃을 때 laugh. 하지만 at만 붙으면 이게 비웃다라는 뜻을 댑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의미할 때. 그래서 이거는 I'm laughing at. 이 at만 들어가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Ne, 오늘은 저희가 laugh 라는 동사 그리고 laugh at 라는 구동사를 비교를 했어요.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이렇게 그냥 전치사 하나만 붙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잘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구동사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Alright,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review episodes from the past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search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예약하면 여러분이 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그건 장소 예약이라고 그랬어요. 호텔이나 음식점. 자,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 써주시는 거 아실 것 같고, 세 개가 정리가 됐고, 오늘은 내일 예약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내일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은 여성분들 중에도 받는 분들만 또 받기 때문에, 아, 난저 내일 예약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라고 뭐 내일 관리를 매번 받아서 이걸 표현을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일 쪽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매니큐어, 페디큐어,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단어들이구나. 뭐 큐티클 정리, 굳은살 제거, 이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구나. 저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합시다. 일단 이 내일이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그 손톱 발톱은 nail이라고 해요. 그죠? 그 손가락이면 fingernail, 발가락에 있으면 toenail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내일 예약이 현재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앞에가 have인지 make인지는 앞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예약을 하는 건 make고, 되어 있는 상태는 have예요. 그럼 나 지금 네일샵에 예약돼 있다? 요걸 뭐라 그래요? have a nail appointment. 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일단. 네? 물론 여기다가 페디큐어, 매니큐어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네일 관리 예약돼 있어 이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I have a nail appointment. 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네일은 그대로 네일로 넣어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네일샵이라고 우린 불러요. 그죠? 누구나 네일샵이라 부릅니다. 영어에서 과연 네일샵이란 말을 쓸지 안 쓸지 그게 문제거든요.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다. 네일샵이란 말 자체는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예. 예를 들어 그 외국 사람이 우리말 하면서 손톱 가게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가게. 예? 자기가 여기 이거 저기 네일을 관리 받았대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말 배우는데 나 손톱 가게 갔어? 이렇게 누가 막 해. 우리나라 사람 써요? 손톱 가게라고? 안 쓰잖아요. 어색해, 안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죠? 우리가 네일샵이라고, I went to 네일샵. 그럼 우리끼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영어를 그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막 이래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일 살롱이 맞습니다. 뭔가 뷰티 쪽은 다 살롱이에요, 여러분. 살롱. 자, 강세 다시 뒤에다가, 살롱. 미용실 모여서

0: 지난 시간에 미용실, hair salon, right? hair salon. 그러니까 내일은 nail salon. 들어보세요.
1: nail salon, nail salon.
0: 오케이.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매니큐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액상 그 병에 들은 거를 자꾸 매니큐어, 매니큐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매니큐어 자체는 여러분 손톱 관리를 받는 것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즉 액상이 들어가 있는 그 열어가지고 붓 빼가지고 바르는 거 있죠? 그 제품은 뭐라고 그래요? 네일 폴리시라고 그래요.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병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영어에서는. 네일 폴리시라고 그래서 실제 그 액상이 담겨있는 상품 자체는 네일 폴리시라고 합니다. 이걸 명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동사로 광이 나게끔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명사죠? 두 개 합해서 합성어 들어볼게요.
1: Nail polish. Nail polish.
0: 자, 문장에 넣어볼까요? 오늘 오후에 네일 예약이 되어 있어. 그죠? 되어 있는 상태니까 have 동사죠? I have a nail appointment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냥 this가 들어가면 전치사 없이 그냥 오늘이에요.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고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고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이고 밤은 tonight. 그것만 tonight 혼자서 쓰는데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필요 없어요. 들어볼게요.
1: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0: 자, 그다음. 네일 관리하고 발톱 관리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손톱 관리부터 갈게요. 네일 관리 받다. 요럴 때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Manicure예요. Manicure. 즉, 이 단어는 무슨 뜻? 손톱 관리를 받는 행위를 Manicure라고 합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1: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0: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럼 네일을 하다라고 하면 Get one's nails done. 관리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 어디 가서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았네? 그러면 Get one's nails done. 요거 hair 있었잖아요. 머리할 때. Get one's hair done 하면 머리하는 건데 가서 누가 해주는 거니까 Get one's hair done. Get one's nails done. Hair일 때는 단수로 hair 쓰지만 손톱은 여러 개니까 nails라고 붙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done. Get one's nails done.
0: 오케이. 다시 하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게 보니까 그 젤 타입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이게 좀 찢긴다거나 뭐가 좀 색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그 뭐 수정한다고 하나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보정하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때 done 앞에다가 요거 re를 붙이는 스킬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Get one's nails redone. 했어요. 받았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받는 걸 뭐라 그래요? redone이라고 그래요. 약간 터치업 하는 거죠. Get one's nails redone. 그래서 여러분한테 done과 redone의 차이를 살짝 알려드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다예요. 들어보세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좋습니다. 나 오늘 내일 다시 받아야 돼. 해볼까요? 다시. 아, 그저께 받았는데 아, 좀 마음에 안 들어. 찢겼어.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게 들어가는 순간 왠지 최근에 했는데 다시 하는 느낌이죠.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Today. Today도 뒤에 강세.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렇게. 들어볼게요.
1: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0: 좋습니다. 자, 발톱 뭐라고 할까요? Manicure가 있었으면 pedicure가 있죠. 그래서 패디라고 하시잖아요. 패디 받다. 그게 pedicure. 이건 발톱 관리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pedicure. Get a pedicure.
0: 자, 그래서 일단 발톱 관리 받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서비스 자체를 pedicure라고 하는 거고요. Get one's feet done.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nails 했으면 일반적으로 손톱을 많이 생각하고요. feet를 넣어버리면 발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발 관리가 발톱만 관리한다기보다 굳은 살 제거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get one's feet done 이렇게 하면 돼요. get one's feet done 하면 나 오늘 저기 발 관리 받아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feet done. get one's feet done.
0: 자, 그 다음에 굳은 살 하나만 좀 해볼게요. 굳은 살을 뭐라고 하냐면 callus라고 그래요. callus. 이거 읽어보세요. callus. 근데 굳은 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get rid of calluses.

0: calluses. 이건 좀 외울게요. 굳은 살이란 단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Get rid of calluses. 강세를 중간에 줘도 됩니다. 발톱 관리 받으면서 발에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발에 굳은 살 제거할 수 있다. 뭐 할 때? When I get a pedicure. When I get a pedicu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체가 발 관리니까. 들어볼게요.
1: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0: 페디큐어 자체가 발 전체 관리의 느낌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일 예약 관련돼서 어떠셨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네일 관리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고해서 알아둘 수 있는 표현들은 꽤 많았다 봅니다. 네일 예약이 있다부터 갈게요. Have a nail appointmen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자, 받는 거니까 get my nails done 하면 되는데 다시를 넣으려면 re를 붙이면 되죠? 자, 소유격 넣어주고 get one's nails redone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굳은 살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약 관련된 네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약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시면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세요. 거기 다시 보기 무료로 전부 다 지난 방송 수백 회분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도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EBS E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혹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 밀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잠이 부족할 때는, 그렇죠? 아, 나 이제 잠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몰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아, 나 이제 밀린 잠을 좀 자야겠어,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catch up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 will catch up on 무엇이라는 핵심 패턴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catch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catch라는 것 자체는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on이 나오면은요, 어떠한 것을 따라가다라는 그 follow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 will catch 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따라갈게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쭉 진도를 따라가는 느낌, 그게 잠이 부족하면은, 그쵸, 잠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의 이제 개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하나에 몰아서 쭉 따라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따라가겠다.

0: 있다라는 의미로 한꺼번에 몰아서 밀린 것들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catch up on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가 내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알았어 지금 내가 주차 저기 멀리 했으니까 내가 이따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부족한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밀린 것들을 좀 하겠어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나 밀린 잠을 좀 잘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이니까 그쵸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 잠을 이제 몰아서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그동안 너무 놀았어 이제 밀린 일 이제 나 이제 일을 좀 몰아서 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의 일이니까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숙제를 몰아서 하는 거 그쵸 요거 work 나온 김에 I will catch up on my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숙제를 몰아서 해야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빨래를 좀 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빨래는 바로 laundry가 되니까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밀린 빨래를 좀 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밀린 빨래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동안 바빠가지고 SNS 다른 사람들 거 포스팅을 못 봤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몰아서 피드를 좀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셜미디어가 바로 SN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 포스팅은요 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will catch up 하고 나선 on my social media fe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올려져 있던 거를 그동안 못 봤는데 아 얘 잘 사는구나 얘는 이런 걸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밀린 SNS 포스팅을 볼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라고 얘기를 해서 SNS 포스팅 그동안 밀려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보겠어 라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못 봤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밀렸던 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밀린 일을 좀 해야 돼요 라는 표현으로 I will catch up on my work 라는 표현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면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아, 제가 밀린 일이 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밀려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I have Allah.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I have a lot of work.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 To catch up on. 따라잡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으로 아, 제가 지금 밀려있는 일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숙제가 많을 때는 그렇죠. I have a lot of homework to catch up on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밀린 일이 많습니다. 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밀린 잠을 좀 몰아서 자겠습니다.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라고 배웠다면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과거로 지금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진짜 잠 완전 몰아서 잤어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catch의 과거인 cut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cut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 나 잠 몰아서 잤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ut up on my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caught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할 것이다. I will catch up on. I caught up on. 이런 식으로 과거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동안 못했었던 것들을 쭉 밀려 있었던 거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는 느낌 I will catch up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today. 오늘도 행복한 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s coming up, right? The first ste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딱 볼 때는 되게 어렵죠? 네.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동업은 또 뭐지? 그 다음에, 예, 뒤에 놀라운 일인데. 길지만 핵심은 뭐예요? 뭐뭐 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오늘의 핵심 중에 뭐뭐 할 일인데, 놀랄 만한 일인데, 그거 슬픈 일인데, 그거 수치스러운데, 이런 식의 것들이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바로 맞습니다. What a 다음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뭐 이런 건데 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감탄문인데 놀라서 감탄하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예가 있는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조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 왜 하는지, 왜 코너마다 딱딱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놀랄 일인데, 영광인데, 우연인데, 와, 창피한 일인데, 수치인데 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짧지만 핵심은 앞에 나왔던 what, a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놀랄 일이다. 놀라가다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영화 보면은 생일 파티 할 때 surpris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예요. What a surprise. 간단하죠? 그래서 발음만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인데 영광이 뭐예요? honor. 아시겠죠? 그래서 H-O-N-O-R인데 시작이요. honor가 아 발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 a, 아, no. 이 발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음 앞에, 모음과 유사한 거 앞에 an을 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발음이 what, a, 아, 이렇게 연달아서 모음이 오기가 힘드니까 what은. What an honor. What an honor. 이 발음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언을 쓰는 것뿐입니다. 영광입니다. What an honor. 자, 그 다음에 우연인데 우연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coincide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쪽으로 CID 떨어지다. 그래서 함께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우연일치라는 뜻으로 coincidence예요. 그래서 coincidence. Coincidence. 아시겠죠? What a coincidence.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수치야, 수치. 그렇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을 때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가 창피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Your turn. Ready? I'll give you some hints. So don't look at this part. 이 부분 보지 마시고요. Look at me. 아, 보기 싫으셔도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으신 거죠? 맞죠? 예, 저는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자, 그래서 포인트가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이야.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urpri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What an, 네, what an honor. What an honor.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우연의 일치 뭐라고 하나요? 와, 신기하다. Your turn. 네, what a coincidence. What a coincidence. 맨 마지막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hame. 해서 두 번씩 해드렸어요. 좀 더 살펴볼게요. Step 2.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놀랄 일인데 길지만 반은 해결했습니다. 뭔데요? What a surprise. 이게 제일 중요한 패턴이에요. 보다 뭐예요, 영어로요? see죠, see. 근데 만약에 what a surprise, see 이렇게 쓰면은 보다가 놀랄 일이다. 이상하잖아요. 보다 놀랄 일이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 하는 것을 바로 to see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보게 되다니 이런 뜻이에요. 너를 보게 되다니. 근데 너희가 두 명이니까 you too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업이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 together.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working together라고 안 쓰면 work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둘이 동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이렇게 순간을 살짝 봤었을 때 느낌은 ing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각 동사의 뒤에 분사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외우시는 게 제일 불편하거나 오히려 혼돈을 많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What a surprise to see you working together, swimming together, running together, driving together. 그렇죠.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What a surprise to see, 그렇죠? 누구를요? Both of you, 아니면 you two, working together. 너희들이 동업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 내가 놀라운데, 그렇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시다니 영광인데요. 아까 나왔잖아요. What an honor. What an honor. 그러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다니가 to잖아요. to. 그래서 to, 그렇죠? 네. Have you. 당신을 갖게 돼서. 물건인가요? 뒤에 보니까 as our guest, 우리의 초대 손님으로 당신을 여기에 나오게, 우리가 여기 있게 모시게 돼서, 모시게 돼서의 느낌이 have you예요. 그래서 what an honor to have you as our gue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건데 여기에서 너를 만나다니 정말 우연인데 같은 패턴이에요. What a coincidence. 앞에 나왔죠? What a coincidence. 뭐 하다니. 그러면 to가 동작이 나옵니다. to see you here, 아니면 to meet you here. 예, 바로 여기니까 here까지 정리하시면 What a coincidence to meet you here. 그렇죠? 뭐 한국에 있던 친구를 우연히 오스트리아에 가서 짤즈부르크에서 왔다든가 이러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니까 자 느낌 살려서 먼저 그렇죠? 우리말 보고 영어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왔을 때 우리말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together. 됐죠? 그러면 상극이 뭐예요? 서로 반대편인 거죠. Opposites 서로 끌린다. Attract. Opposites attract. 폴라 압둘의 노래 중에 제목도 이겁니다. Opposites attract. 서로 다른 사람끼리 끌린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가서 많이 보시고 여러분 마음, 응원 이런 것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구가 뭔지 살펴봤고 그리고 구동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서 반걸음만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뭔데요? 뭐냐면요 바로 절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절은 또 뭐죠? 그 절이 쓰여져 있는 오늘의 문장 먼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wonder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 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절이라는 것이 쓰였으니 바로 그 절, 꽤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가 절이라는 게 되거든요. 참고로 그 스님들이 계신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구와 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은 영어의 문법 용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절이 그래서 뭔가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절이 반걸음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게 절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거 선생님, 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구의 정의랑 똑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정말로 구와 절의 어떤 그런 정의가 똑같을까? 그럼 구와 절을 나눠 놓았을 이유가 없으니까 뭔가 차이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와 절의 개념이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있으니 뭐가 있냐면, 자, 절에는요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 안에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에는 똑같은데, 절과 개념이 똑같은데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이 포함될 수 없고 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만 구와 절을 또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구와 절의 어떤 그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의 차이, 전부예요.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이라는 거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니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 구라는 거를 만들 때는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주면 됐잖아요. 절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요. 그 절 제일 앞에 그 절의 뜻을 정해주는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로서 사용되는 절,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루려면 사실 우리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잡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아, 절이라는 게 이런 거고 명사절이라는 게 이런 거네. 큰 그림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that. 대시 대명사로서 저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절 제일 앞에 딱 쓰이면요. 그 절의 내용을 뭐뭐라는 점 또는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포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런 거 있어요. weather. 아까 오늘의 문장에서도 봤었죠. 요게 이제 절 제일 앞에 딱 붙으면요. 그 절의 내용에 요런 포장지를 씌워주는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절 내용 앞에 붙어서 포장지를 씌워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그 내용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문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ary is too low. The salary가 주어고 is가 서술어죠. 주어 서술어 있는 문장 뜻은 급여가 the salary가 너무 낮아요. 너무 적어요 라는 뜻이죠. 이건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딱 넣어봐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that 넣어볼게요. that은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hat the salary is too low 라고 말하면 얘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에요. 절이고 뜻이 어떻게 바뀌냐. 자, 아까 그 뜻에 뒤에 것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급여가 너무 적어요가 아니라 적어요 해버리면 문장이고 그게 아니라 급여가 너무 적은 것 또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점, 급여가 너무 적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사로서 원래 문장이었던 친구가 새롭게 포장됐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명사절로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자면 목적어 같은 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요 절을 그냥 문장의 목적으로 빵 하고 박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Nick thinks that the salary is too low. 해석하면 Nick은 생각한다는 거죠.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급여가 너무 적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많은 문장들 속에 이미 이 절이라는 개념이나 녹아져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살펴보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앞에 접속사 붙여서 절로 만들어주고 그 절이 다시 문장 속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빵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She should call John. 그녀는 전화해야 돼요. 누구에게? John에게 전화해야 돼요. 라는 문장이죠. 자, 이 앞에 접속사 빵 넣어줘요. 그러면 whether she should call John이 됩니다. 이거는 절이에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해석하면 이 절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John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명사절이고 문장 속에 더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그냥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문장 만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She doesn't know whether she should call John. 해석해보자면 그녀는 몰라요. 뭘 몰라요? 그녀가 John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서 문장 앞에 접속사 절이 되고 이 절이 다시 문장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절의 활용에 대해서 이해한 거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에요 라는 말도 영어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절을 써야 되거든요. 자,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것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that을 쓰나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that은요, 맞아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사실 이런 의미의 뭐뭐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당신에게 말한 것, 정말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what을 써줍니다. 아,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많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서 what, 것. 근데 어떤 것이에요? I've told you.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 그 것. 여기까지가 what절, 명사절인 거예요. 그것은 is 뭐냐면요. A secret. 비밀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what I've told you가 명사절, what절이구나, 절이 쓰인 거구나. 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실 수 있어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at I've told you is a secret. 좋아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I wonder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 I wonder. 나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whether이 나옵니다. whether 절, 명사절인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 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그가 좋아하는지. 뭐를? action movies. 그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가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왔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저게 절이란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주셨다면 정말 저는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아요. 그만큼 복습도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finally we are going to do flow part 4. We're almost there, guys. 네, 우리 오늘 flow part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우리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시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1: I got into university. Wow, I'm so happy for you. I need to call mom. She didn't think I would get in.
0: That's funny.
2: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m happy for you. 오늘의 표현이에요. I'm happy for you.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봐요.
1: I got into university 이럽니다. I got into a university.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나 어느 한 대학교에 들어갔어. 이런 의미에 그건 좀 가깝겠지만 I got into university 하면 흔히 우리가 나 대학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I got into university. 대학 합격했대요. 축하해요.
2: Wow, I'm so happy for you 이럽니다. Wow, I'm so happy for you. 오늘의 표현 나왔죠. I'm so happy.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내가 다 행복하다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행복해. 너가 근데 내가 다 행복해.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I need to call mom. 이러자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
2: She didn't think I would get in. 엄마 나 합격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s funny. 이러자 야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I'm so happy for you.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절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리는 답변일 거예요.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쓰입니다.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3: What is up with your room? I'm packing to go to Europe.
4: Serious? I'm so excited for you.
3: You're coming with me. I got you a ticket.
2: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조금 변형해봤어요. 왜냐?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I'm so excited for you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 What is up with your room?
2: 야, 너 방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방이 왜 이래? 왜 이 꼴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I'm packing to go to Europe 이러죠. 봐, 짐을 싸고 있대요. 왜? 유럽에 가려고. 그래서 I'm packing to go to Europe. 그랬더니 Serious? 이러면서 Seriously? 이렇게 물어보니까

So as you know, that was the last part of the flow. Tomorrow we will wrap up everything and connect all of that together. Okay? 네, 우리 오늘 flow part 4, 아, 네 번째 2장 마지막 부분 같이 해봤습니다. 조금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우리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합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I'm happy for you 배웠죠? 한국어에서는 약간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도 영어에서는 뭔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흔한 답변이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Hello.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s.
0: 네, competition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또는 대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0: 네,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Competitions,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회들이 될 수도 있겠고 경쟁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when they're fun, 재미있을 때 저는 경쟁하는 거 좋아요, 겨뤄보는 거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1: Right.
0: 자,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카 씨, who i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입니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경쟁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건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사람들이 laughing, 웃고, having fun together,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재미있어 한다면,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mm-hmm.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I like a good competition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Mm-hmm. 그냥 I like a competition. I like competitions 하면은 mm-hmm. 경쟁하는 거, 겨뤄보는 거, 뭐 경연 대회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말인데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했단 말이죠.
1: Mm.
0: 나쁜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No.
0: Good. 여기서는 good이라는 의미가 뭐죠?
1: It just means it's kind of fun,
0: 네.
1: right? She says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Mm-hmm. Then it's good, right?
0: 네.
1: It's a good competition in that case.
0: It's an enjoyable competition.
1: Yeah. And usually in this case, it's a light one, like
0: 네.
1: amongst friends, like who can eat the most waffles.
0: 그렇죠. 네, 여기서는 I like a good competition 하면 정말 좀 가볍고 재미있고 그런 경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나, 누가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나
1: yeah.
0: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1: Who can grab it first?
0: 네, 누가 먼저 잡을 수 있나. 자, 그럼 이 문장을 복습해 볼까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Rika'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as long as people are enjoying themselves, she likes a good competition. So let's find out about a recent competition she did recently.
1: Just one egg nitro!
2: Are you ready? Go!
3: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gain points, and potentially win for our team in the end. I was scared at first, then when the ball started rolling, I got really into it, and our team ended up winning. So I just remembered that I do like a good competition.
4: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포함하다, involve, 그리고 연속 또는 구석을 가리키는 streak. 사실 연속과 구석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음 연습을 좀 해보죠.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involve, involve, involve. Next we have streak, streak, streak.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4: 그 다음으로는 분리되다 아니면 분리하다, 분리시키다죠. 이것을 뜻하는 split up. Split up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잠재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가볍게 어쩌면이라는 뜻의 potentially 쓰였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0: Next we have split up. Split up. Split up. And lastly we have potentially. Potentially. Potentially. Great! Let's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gain points, and potentially win for our team in the end. I was scared at first. Then, when the ball started rolling, I got really into it, and our team ended up winning. So, I just remembered that I do like a good competition.
0: Ooh, I'm also quite competitive. Mm-hmm. So, sometimes we'll start out with a good, friendly competition, mm-hmm. but I get so serious that it becomes not fun.
4: 네, 사실 누구나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Yeah.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해볼까 했다가 이게 좀 시작되면은 열심히 하게 되는 거.
0: I'm gonna win.
4: 네, 메란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yeah. 자, 그러면 리카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0: Okay.
3: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0: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4: Whenever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쭉 따라서 보시다가 이제 competition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면 뭐뭐 할 때마다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Mm-hmm. 저는 제 스스로가 긴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m-hmm. 긴장을 하게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Mm-hmm. 그 whenever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whenever I do anything,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할 때 that involves. Mm-hmm.
0: Involve.
4: 네.
0: Involve.
4: Involve. 포함하다를 가리켜요. 그래서 mm-hmm. involve 하면은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he is involved in this.
0: 어떤, oh yeah, 네. he's involved in this project as well.
4: 사실
0: Let's call him about
4: 그렇죠.
0: it.
4: 프로젝트로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participating인데
0: yeah, you're kind of participating, you're involved.
4: You know, you can also get involved in some kind of crime.
0: Oh yeah, it, He was involved in a crime.
4: 네. crime 범죄로 이야기할 때는 연루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mm-hmm. 여기서는 이 anything 자체에 competition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 경쟁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mm-hmm. 경쟁 뭐가 됐든지 간에 경쟁 요소가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긴장을 하게 됩니다.
0: Hmm. Well, why? She says next.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4: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Mm-hmm. I then remember. 여기서 then이 딱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라는 느낌이 mm-hmm. 좀 더 사는 것 같고요. That I do actually have.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0: yeah.
4: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있다가 mm-hmm. 뭔가 competition, 경쟁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걸 하면 갑자기 mm-hmm. 왜 긴장하게 되지? 아, 맞다.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0: I want to win.
4: 네, 맞아요. 그 I want to win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저에게는 I have quite the
0: competitive streak.
4: 네. Competitive는 경쟁심이 있는 또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인데 streak 그러니까 경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0: Yeah, strea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eah. it can mean something is just straight through. So if you if your team has had a winning streak, it means you just continue to win. In between, you didn't lose not
4: 네.
0: even once.
4: 그래서
0: right?
4: streak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inning streak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승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습 앱이나 게임 앱 같은 거에서
0: oh, yeah.
4: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게 하려고
0: You're on a streak.
4: 네, you're on a streak. 계속해서 yeah. 지금 자주 접속하셨군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학습 앱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요.
0: Uh-huh.
4: 이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 날도 켜서 공부를 하면은 uh-huh. You are on a three-day streak.
0: Yeah.
4: You're on a five-day streak.
0: 10-year streak.
4: 10년째. You're on a, 예를 들어서 30-day streak 한 다음에 그
0: yeah.
4: 밑에 Don't break it.
0: Don't break it.
4: 네, 뭐 그 이 흐름을 깨지 말아라.
0: Use the app tomorrow.
4: 내일도 들어와라. 이런
0: And
4: 것들을
0: the day after.
4: 그때 많이 쓰는 게 streak인데
0: mm-hmm.
4: 여기서는 그 연속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Competitive aspect.
0: Yeah, it's more like her tendency, right?
4: 네.
0: An aspect about her that's always the same,
4: 네.
0: right? It continues to be the same.
4: 네, 그런
0: maybe.
4: 구석 그런 면. 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0: Yeah.
4: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4: 이제 so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음 소재를 꺼내기 위해서 써준 어떤 신호 같은 표현이고요.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거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a campus Challenge. Mm-hmm. Campus Challenge라고 불리는 걸 했대요. 아직 다른 정보는 안 나왔습니다.
0: That's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0: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4: 그 캠퍼스 챌린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어는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캠퍼스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You did something on your university campus?
4: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 라는 말을 여기서 해준 거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0: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4: 여기서 나오는 how가 중요합니다. And I didn't know,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How I was going to do. 뒤에 만약에 how I was going to do it라든지 뭔가 다른 말이 왔다면 그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리키는 뜻이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how you do something. Here it means how well,
0: well
4: you do something.
0: Yeah. So in this case, it's definitely how well. I don't know how I'm going to do. I didn't really study.
4: 그래서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대회 나가시잖아요.
0: Yeah.
4: 피트니스 대회 나가시는데
0: On
4: 제가
0: Saturday.
4: This coming Saturday, right?
0: I'm so hungry.
4: 그런데 만약에 그걸 끝내고 나서 제가 뭐 만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 how

0: 네, 오늘도 경쟁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Beavis says,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0: 네, 여기서 competitions는 경연 대회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경연 대회들을 좋아하냐면 where the contestants.
1: Contestants, 네.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0: In a contest.
1: In a contest,
0: contest라는 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right. contestant는 contest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참가자들이 help each other, 서로를 돕고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mm-hmm. 그런 경연 대회들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Mm-hmm. 두 번째.
1: And Joy says...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 part of부터 우연히 눈이 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Mm-hmm. A part of always have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right. 좀 전체를 보면은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1: Yeah. When you're a part of something, you participate in it.
0: 그렇죠. 내가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종류의 게임들은 뭐냐면 mm-hmm.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Mm-hmm. 뭐와 관련이 있죠? Sports and fun competition. Mm-hmm. 스포츠 그리고 재미있는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게임들, 놀이들만 참가하기를 좋아한대요.
1: I think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 right?
0: Some people, you know, don't really like competitions. You know, all together.
1: All together? But, even
0: yeah,
1: good ones?
0: But a lot of people do.
1: All right.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You guys should visit us and let us know online if you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저희한테 여러분 경쟁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여러분들, 한국은 북반구 쪽에 있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남반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이면은 호주에서는 여름인 거예요. That's why. It's because of these hemispheres and the way it's seeing the sun.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s it the same time everywhere in the world? When it's nighttime on one side of the world, it will be daytime on the other side. So it can't be the same time of day everywhere. Time zones divide the world up so that each time zone has its own time. Can I travel in time? Yes, sort of. As you move from one time zone to another, the time of day changes by 1 hour. The international date line is an imaginary line on the Earth that separates each day. When you travel west over the line, you go forward a day. Go east, and you travel back to the day before. But so far, no one has invented a time travel machine to take them anywhere in time. 어디 세계를 가면은 똑같은 시간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They made time zones to divide the world up. And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time zone은 표준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요, 친구들. 뭐 여기에서 미국을 가던 유럽을 가던 이제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That's right. 이 time zone 때문에 한 거예요. 다 나눴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하고 뉴욕 한 미국이지만 땅이 너무 크니까 3시간 차이가 난 거예요. 뉴욕이 예를 들면은 12시면은 자, 우리 LA에서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더 시간 더 앞서가는 거죠. Right. Okay. 재밌어요. Alright. 자, the international date line is an imaginary line. 자, imaginary. 자, this is our third word of the day. 가상적인. 네,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time zone 때문에 다 이제 나라가 몇 시고 뭐 여기는 몇 시고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on. Is time the same on other planets? Each planet in our solar system spins on its axis and orbits the sun at different speeds. This means that the lengths of days and years on other planets are different from those on Earth.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and 224.7 Earth days to orbit the sun. So, a day on Venus is longer than a year on Earth. If you're 6 years old now, you would be nearly 25 on Mercury. But you would be 6 months old on Jupiter. 네, 친구들, 이런 여기 행성들에는 시간이 어떨까요? 뭐, 지구하고 똑같을까요? No, that is not true. 왜냐하면은 이 도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래닛에서는 행성에서는 더 빨리 가고 어떤 플래닛에서는 더 천천히 가서 이 하루 뭐 1년이 다 다른 거예요. So 친구들,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자, remember Earth, how long does it take? 자, 24시간 to spin on its axis. But Venus 243일. 네, it takes to spin on its axis. So, there's a big difference. 큰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Mercury는 엄청 빨리 돌고요. Jupiter는 훨씬 더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ow quickly it spins. It rotates.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for today. All right. And next time we will finish the book. I hope you learned a lot about time. There's 365 days in a year, why there are seasons. Very good information. All right,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bye.
1: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そうそう。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를 잘하고 싶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ly가 붙으면 부사 아니면 형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2: Yummy!
1: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0: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네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저도 이 이솝우화를, 물론 저는 사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솝우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이 이솝우화는, 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토끼와 거북일지 갑자기 막 바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경로에 경주를 하는데 보니까 바다가 나와서 거북이가 이기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자, 그래서 거북이가 웃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력도 발휘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오, 그런가? 이러면서 갑자기 정신을 화들짝 차리셨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As he ran down the hill, 그가 이 언덕 아래로 막 내려갈 때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잡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grab라는 것은 잡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상추가 나오죠. 그래서 아삭아삭한 상추 몇 장을 뜯었다. 그래서 단순히 잡고 놔주진 않았겠죠. 먹으려고 뜯었겠죠. 그렇죠.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상추가 있네. 살포시

0: 잡았다가 그대로 놔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뜯었겠죠. From a field. 이 들판으로부터요. 들판에서 상추를 몇장 뜯었습니다.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그렇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해열이 되겠죠. 계속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멈췄냐면 늦은 아침 간식을 먹으려고 좀 멈췄어요. 아, 뭐좀 먹고 가자. 어차피 저 뒤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거북이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 여기서 상추 좀 먹고 좀 쉬다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당근 주스 한잔 먹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출출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상추 먹고 아 우리 간식이나 좀 먹고 갈까? 이러면서 잠깐 쉬는 것이죠. Yummy, 아우 맛있어.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아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The sun was warm. 이 햇볕이 아주 따스했고요. 따뜻했고요.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생각했냐면, 아, 잠깐만 좀 자볼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솝과 맞네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잠깐만 낮잠을, 맞죠? 낮잠을 잠깐 잔다고, 맞죠? 아, 낮잠을 좀 자는 건 어때?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북이랑. 그리고 지난밤에 오소리들이랑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낮잠 좀 잘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은요.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아, 여기 뒤에 다 나오네요.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fter all, 어쨌든 간에 he'd had a late night. 그는 밤 늦게 잤고, 맞죠? 늦은 밤을 가졌다는 것은 늦게 잤고,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리고 거북이는 저기 멀리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In the meantime.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는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the tortoise carried on. 거북이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다가 되겠죠.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언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꼭대기를 넘어서도 갔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토끼는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했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Yummy!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0: 이게 뭐냐 하면 잠자는 소리입니다. 누가 잡니까? 제가 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 중에 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토끼가 낮잠 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소리입니다.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He는 바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보았습니다. 맞죠?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냐 하면 The hare. 토끼가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snooze라는 게 바로 잠을 자다, 잠깐 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잠깐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서 잠깐 자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And marched bravely past. 그리고 용감하게 지나서 계속해서 더벅, 더벅, 더벅.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북이는 전진해야 되겠죠.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Stir 이라는 것은 원래 요리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휘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stir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까딱 움직이다, 이렇게 잠깐 움직이다, 살짝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토끼는 didn't stir, 살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 whisker. A whisker이라는 것은 토끼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염이 있죠. 토끼 수염. 토끼는 수염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거북이가 옆을 터벅터벅 지나가는데도 지난밤에 너무 신나게 놀고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너무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잠에 너무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지나가든 어떤 소리가 나든 털끝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bravely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brave는 용감한, 어떤 단어에다가 ly 붙이면 다 부사야. 뭐뭐 하게가 되는 부사야.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단어에 ly가 붙으면 부사 혹은 형용사,

영어 문법은 그냥 딱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가 문법을 설명을 해드릴 때 원리나 개념을 항상 좀 중요시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수업했던 거, 아, 동명사의 주어는 뭐가 있다고요? 소유격이다. 그럼 그게 왜 소유격이다? 소유격이 원래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소유격을 쓰잖아요. 그의 아이디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강의 중에. 그래서 소유격인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목적격도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유격인지. 맞죠? 그걸 알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단순히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quick이라는 거 있죠. quick이라는 것은 빠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빠른이라는 형용사, 맞죠? 빠른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빠르게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뭐뭐 하게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runs quickly가 되겠죠. 그녀는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는 quick이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이고요. 형용사에 빠른이라는 이런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여기에서 부사가 됩니다. 그럼 부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달린다고요?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린다고요. 맞죠? 빠르게, 뭐뭐 하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riend라고 하면 뭐죠? 우리 친구들 friend라고 하면 친구죠. 친구의 ly, 즉 명사, 친구라는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입니다. 그러면 friendly가 되겠죠. 맞죠? friendly가 되겠죠. 그러면 친구하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친구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e's a friendly girl. 그녀는, 맞죠? 그녀는 어떻다고요? 친절한, 상냥한 소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맞죠?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 라는 부사가 된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도 웃지 마세요. 웃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적어보았습니다. ug에다가 ly를 붙이면 ugly가 되겠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ugly는 원래 ugly입니다. 지금 여기에 ly가 붙은 건 원래 단어가 quick, friend가 있었잖아요. 근데 ugly는 어그가 있었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원이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어그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어글리예요. 그래서 ly가 어디에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글리는 원래 어글리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ly 그러면 유지 어그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 번쯤 의심해보고 사전에 찾아보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만은 맞죠?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monster looks ugly. 맞죠? 몬스터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못생기게 보인다. 좀 이렇게 흉측스럽게 보기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확실히 아시겠죠? 이 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외우면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알고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걸 알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ly는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은요.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자, 이제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피로 회복도 좀 하고 아 낮잠 잘 잤다 했는데 그 일어날 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 주말에 보면 낮잠 잘 때 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두고 잤어요. 근데 낮잠을 좀 곤히 잔 것이도 푹 잤어요. 근데 창문에서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이 어때요? 좀 뻣뻣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좀 주고 자자 그런지 자, 딱 그런 느낌이죠. 한참 후에 feeling stiff 뻣뻣함을 느끼면서 and cold 좀 춥고 뻣뻣함을 느끼면서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토끼는 일어났습니다. 뭘 가지고 일어났냐면 시작!
시작과 함께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start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작이라든 시작 혹은 시작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깜짝 놀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사전을 한번 쭉쭉쭉

0: 넘겨보면 책 사전이라면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 start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깜짝 놀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looked at the sun.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토끼가 보는 거죠. 예전에 이 토끼들은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 시간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었겠죠. 태양을 봤는데요.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자, 태양이 지금 완전 점심시간에 가까우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럼 그 태양이 쭉 지평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즉, 태양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해질 무렵이 되면. 그러면서 노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How low it was in the sky. 태양이 하늘에서 얼마나 낮게 있는지를 봤다. 즉, 이제 저녁이 다돼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늦은 오후가 다 되어 간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 말은 거북이가 앞질러 갔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It must be almost evening. 저녁이 거의 다 되어가며 틀림없어. He feared the worst.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설마, 설마, 설마. 우리 친구들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맞죠? 설마, 설마 거북이가 지금 결승선에 도착한 건 아니겠지라고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진건 아니겠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1: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tuce. Lettuce.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After all. After all.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March. March.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Stiff. Stiff.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Fear. Fear. He feared the wors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warm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세 가지 예문을 준비했고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up is warm. 스프가 어떻다고요? 따뜻합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맞죠? 따뜻합니다. 스프가 따뜻하다라는 거. She gave me a warm smile. 그녀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따뜻한, 느껴봐. 따뜻한 미소를 줄게. 이게 따뜻한 미소, 온도가 따뜻하니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따뜻할 만큼 어떻다? 다정한 미소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따뜻하니 이 뭔가 느낌으로 바뀐다면 다정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she warmed라고 되어 있네요.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서술어, 즉 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she warmed, 그녀는 따뜻하게 만들었다, 데웠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다.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같은 형용사 안에서도 따뜻한도 되지만 다정한도 된다라는 것을, 저처럼 다정한 미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나 품사로 될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